0: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회의가 많죠. 오후에는 또 외근, 뭐 현장 업무 이런 것들도 많고. 예, 한 주의 시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서 실제 업무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 월요일이라고 해요. 정시 퇴근 또는 조금 이른 퇴근을 해도 월요일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라고 하네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직장인이 인터넷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월요일 오후 3시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라고 하니까 뭐 이쯤 되면 오히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를 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거기다가 또 일요일 날은 저희 방송이 또 쉬고 월요일 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하루 에너지를 책임지는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3: 서울.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아이고, 그러셨군요. 조카 밥 챙겨주러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이동 중. 일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우리 너무너무 친절하고 스윗한 기사님을 만나셨군요. 이게 되게 작은 일 같은데, 그죠? 되게 되게 작은 일이고, 내가 하기에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에 너무너무 사소한 일인데 하루의 무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싹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도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인사하게 되고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좋은 하루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셀린 디옹,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마라이어 캐리의 When You Believe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박정현의 달아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이 엄마님. 서울 사는 조카 밥 챙겨주러 광역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5000번 기사님이 고속버스 타기 전에 안내방송으로 안전벨트 매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멘트하시는데 어찌나 스윗하신지. 기사님 덕에 여행 가는 기분으로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하셨습니다.

느끼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피트니스라면 질색이었어요. 무거운 기구를 반복해서 움직이는데 전혀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쓰고 난 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소설을 탈고했을 때는 좌골 신경통이 생겼죠. 소설의 마지막 절반을 서서 썼습니다. 앉으면 다리에 통증이 극심했어요. 이게 바로 직업병이겠죠. 결국은 저도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 게 없다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돈 주고 벌 서는 기분이라니. 해병대 출신의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는 트레이너는 웨이트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믿기 힘든 말을 제게 건네더군요. 게다가 구령 붙이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세요. 10초만 더. 자, 10초만 더. 자, 딱 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너의 말이 마법의 주문이라는 건 넉 달쯤 후에나 알게 됐습니다. 곧 죽어도 못하겠다 싶을 때 버티면서 했던 딱 그만큼만 체력이 늘었어요. 이 약 물고 인상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위의 근육에 통증이 생겨야 정확히 운동이 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덤벨이 무거워지면서 역설적으로 제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느낀 깨달음이 하나 더 있어요. 딱 한 번만 하는 웨이트 운동 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것. 무조건 3세트, 5세트씩은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의 반복이 이어지죠.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쓰는 소설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눈 감고 딱 한 번 더 고칠 수 있다면 소설은 좋아집니다. 비약적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인 거죠. 진정한 재능이란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지구인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백영옥 작가의 산문집이죠.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 중에서 지구인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챕터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에일리의 Higher 띄워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조금만 더 버티세요, 회원님. 10초만 더. 라는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작가는 이게 바로 삶의 은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섭씨 99도에서 끓지 않던 물이 나머지 1도를 딱 더해주면 그제서야 끓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이치라는 건데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까? 야, 이걸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더해야 끝이 보일까? 요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딱 3개만 더, 10초만 더,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그런 주문이겠죠. 진정한 재능이란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이다. 지구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저는 요 두 문장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적어도 제가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그랬어요. 열심히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반복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또 지구력 갖고 꾸준히 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맡고 있는 DJ 역시나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잘해서 지켜낸 자리 오래 앉아있는 게 또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해놔야 나중에 떠나야 될 때도 정확히 아는 법이니까. 자, 아침에 읽는 편지 백영옥 작가의 에세이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셨습니다. 제이님, 매주 책 추천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메모했다가 도서관 가서 빌려본답니다. 덕분에 독서량이 쑥쑥 늘어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문득 이 그런 순간들이 좀 찾아오잖아요. 평소에 안 먹던 채소, 야채들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고, 채소에 잘 안 먹던 과일들을 챙겨 먹고 싶어지고, 약간 이런 입맛이 좀 달라지는 그런 타이밍들.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옛날엔 독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바빠서 못해. 아유, 참 책을 시간도 없고 요즘 너무 바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문득 그래도 집에 가서 한두 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좀 가볍게 편안하게 뭔가 좀 깊은 울림이 있을 법도 한 그런 글들이 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좋은 책들 없을까? 내 상황을 좀 이렇게 탁 넣어봤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책들 없을까? 되게 생각보다 막막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베스트셀러만 찾아가는 것도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작가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좋은 책들을 잘 찾아내시는데 저희가 소개하는 책만 들어도

읽어보셔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이님 네, 자주 놀러 오시고요.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의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 해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경기도가 드릴게요.
1: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0: 드릴게요.
2: 예술인 기회소득.
1: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0: 드릴게요.
2: 예술인 기회소득.
1: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0: 당연히 드립니다.
2: 예술인 기회소득.
0: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어제 실종됐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실종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 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이란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를 겨냥한 미국의 최근 공습을 규탄하며 서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씨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올 들어 첫 파업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연속 파업입니다. 오늘부터 오전 오후조 생산직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르게 퇴근합니다.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매일 2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 이진영 경위 등 3명은 달러 강제 매각서를 유포한 혐의로 5명을 송치해 최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과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자라도 보내라고 칭찬했고 실제로 당일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전 강원도 삼척과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충북 제천 음성, 경북 봉화에 폭염경보가 추가 확대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 경산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6도, 원주 청주 35도, 전주 34도, 서울 33도로 어제에 이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은 오늘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심한 폭염은 일단 내일까지도 지속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0: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임수롱 아이유의 잔소리 6511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아기 새들을 위한 소리. 어? 네. 약간 제 테마곡, 제 주제곡 같은. 예. 자, 2부 선물 드리면서 시작하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3호와 위치 할인 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인증사진, 인증문자 남기시는 거 까먹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집에 오면 방학이라 새벽 5시에 자는 24살, 21살 대학생 아들 둘 먹을 점심 준비 중입니다. 후딱 준비해 놓고서 오후 일하러 가야 하거든요. 밥하기 진짜 싫다요 하셨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죠? 요 녀석들 먹고 살만한가 봐. 응?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청소년도 아니고 지금 집에 어른은 투잡을 하고 오전 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시고 에? 오전에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자고 있다? 밥 정도는 니들이 할 수 있지 않니? 어차피 밥은 밥솥이 하는 건데 씻어서 얹어갖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니네가 운동하고 땀 흘리고 했었을 때 쓴 수건들 그 수건들은 니네가 할 수 있지 않니? 싹 걷어가지고 잠들기 전에 세탁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 설거지 요거 니네 못하니? 5분도 안 걸릴 텐데? 그러고 새벽 5시까지 놀고 자고 아침밥이 상에 올라올 때까지 안 일어난다고? 어머니, 아침밥 주지 마세요. 네. 이것들이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선곡 기가 막힌데? 김동률의 그게 나야. 윤종신의 좋니? 듣고 오겠습니다.

핑크 스웻의 At My Worst, 페더 엘리어스의 Loving You Girl 듣고 오셨습니다. 1129님, RD, 저는 투잡을 하고 있어요. 오전 일 마치고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184님께서 신청하신 홍지호의 프로포즈 듣고 오셨어요. 하석풍님. 알디, 저 지난주에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라고 선물도 두 배로 주세요. 일단 100번이 목표인데 언제 채울지는 모르겠네요. 매번 헌혈하러 가면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뿌듯합니다. 헌혈증 모아서 나중에 기부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하려고요. 어,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헌혈하러 자주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헌혈을 하면은 그 초코맛파이하고 네 요크루트를 이렇게 같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어느 날 가면은 영화 티켓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 영화 티켓을 준다고? 어? 초코파이를 준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물론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 기증을 하고 받아오는 그 기증서를 이렇게 모아둘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되게 레어한 그 혈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아 뭐 RH 마이너스 뭐 이렇게 혈액 때 필요할 때 그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저는 RH 플러스 굉장히 흔한 혈액형이긴 하지만 이런 거 모아두시면 나중에 꼭 도움 됩니다. 다 돌아와요. 잘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선님께서 사연을 또 주셨는데 발바닥에 모기가 물렸습니다. 걷다가 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루 쉬어야겠죠? 연차 사유는 모기에게 헌혈로 인한 발바닥 부종. 자, 하석풍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예, 또 우리 지선님 같은 분들도 예,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참 다양하다, 그죠? 두 분 다 저희 방송 너무 자주 들어주시는 분이라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자, 룰라의 3, 4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3, 4, 신화의 으쌰으쌰. 아, 3, 4 좀 너무했다. 3, 4 듣고 오겠습니다. Yeah.

봄 03 공하나님, 눈에 비문증이 있는 것 같아서 안과를 갔더니 노화 현상이라고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늙어가고 있구나 받아들이자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멍하네요. 저도 안과를 갈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눈도 굉장히 좋았고 양쪽 눈 다 예, 굉장히 좋았고 뭐 눈이 필요할 만한 취미나 그런 거는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았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의 침침함이 한쪽에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세수하면서 이렇게 눈 마사지를 좀 하고 네. 따뜻한 이렇게 디바이스로 눈 마사지 하는 거 좀 하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표현은 못하겠지만 눈 뒤에 순환돼야 되는 구조가 있는 부분에 이제 수분이 좀 껴가지고 그 시선을 약간 가로막고 있어서 피곤하면 그게 순환이 더 안 돼서 더 이제 그 블러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강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안구에 다이렉트로 맞아야 된대요.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 그렇군요.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술 그만 드셔야죠. 그래갖고 그날 이후로 저는 술을 정말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네, 저희는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천천히 우아하게 멋있게 늙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케이트 페리의 Firework, 데이빗 게타, 시아의 타이타니엄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The Weeknd의 Take My Breath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34분 기준 4.2% 급락한 7162.21을 나타냈으며 코스닥 지수도 0.74% 내린 831.27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당정 협의에서 올 하반기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48.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7.7%로 긍정, 부정 격차는 5차 범위 내인 1.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하루 정도 수색 끝에 동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함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보성향 위원들이 지난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안건이 정식 접수되면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국면 당시 보수 성향 위원들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0: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3: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

0: 산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급적 쓰지 말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바로 아주와 너무. 의미가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일상에선 이만큼 사랑스러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아주아주 많이. 너무하네 이 한마디에도 섭섭한 마음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고요. 숫자로는 설명되지 못해도 마음만큼은 잘 전해지는 말. 그래서 아주와 너무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아끼지만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요, 카니발입니다. 그녀를 잡아요.

0: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아주아주 너무너무 많이 많이 반가워요. 백원경의 랄랄라. 룰랄라님 보내셨어요. 와락 안아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특공님, 지금 속초 출발하는데 아주 너무 좋아요. 지금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건가요? 아주 너무 정말 많이 많이 좋으시겠네요. 사전엔 조금 모호한 말일지 몰라도 마음을 전할 땐 이보다 정확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더워도 너무 더운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더더욱 아주 좋은 노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 또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월요일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도 나눠주시고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소유 정기고 썸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좋다고 말해 김도윤님께서 원경님 랄랄라 진행하시고 첫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거 저뿐만은 아니겠죠? 우리 랄랄라 가족들의 에너지를 모아 모아서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CBS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는 백원경의 랄랄라 고정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갑자기 전화 받으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악 들으시면서. 신호대기중님, 원경님, 부산에는 아주 많이보다는 억수로 좋아한대 사용해요. 맞나요, 이거? 억수로 좋아한대. 억수로 좋은 백원경의 랄랄라가 오늘도 기분 좋게 억수로 좋게 해드릴게요. 1508번님, 오늘도 너무 더워요. 20km 뛰려다가 10km만 뛰고 커피 수혈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다들 더위 잘 이겨내세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10km만 아마 뛰셨어도 20km 뛸 때만큼 땀이 났을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좀 한숨 돌리셔야겠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덥긴 하지만 저도 원경님의 랄랄라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아침이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9509번님, 알죠, 알죠. 너무 알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간 너무 신나고 좋거든요. 5628번님, 원경님,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서 랄랄라 귀캉 싸면서 열일하고 있네요. 손은 거들 뿐. 함께하는 음악이 힘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 듣다 보면 기분 좋아지고 같이 웃게 되고 그렇잖아요. 노이즈, 내가 널 닮아갈 때. 이혜린, 늘 지금처럼.

이혜린, 늘 지금처럼. 오늘 선곡이 아주 선도도 당도도 매우 높네요. 망고 아빠님. 이런 날씨에는 달콤한 게 단계거든요. 시원한 망고도 좋을 것 같습니다. 7675번님,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휴무를 늦잠과 아점, 그리고 혼자만의 믹스커피와 책, 거기에 PC에서 듣는 라디오가 정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그렇게 혼자 휴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월요일 이런 날씨에 휴무라니 정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오후에는 시원한 드시면서 산책도 한번 나가시죠.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공명사사님, 지금 헬스 중. 땀나네요. 에어컨 빵빵한데도. 땀을 흘려야 오래 산다고 해서요.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수분 보충 필수입니다. 달콤하고 약간 짜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0061번님, 10년을 함께했던 반려 물걸레 청소기가 고장나서 얼른 주문을 했습니다. 고장나서 오래전 모델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있었거든요. 고생한 내 반려 청소기. 덥지만 오늘도 랄랄라 함께해요. 이런 날씨에는 로봇 청소기가 너무너무 고맙죠. 사랑과 전쟁님 고생 중이세요. 집안 청소 중인데요. 걸레질이 너무 힘드네요.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청소하면 기운 좀 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순이님, 여러 번 사연 보냈는데 저도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이런. 오늘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노을 인연.

태연사계 노을 인연 아주아주 아주 많이 덥습니다. 왕눈이님 보내셨고 3571번님 아침부터 푹푹 쳐서 도서관 가려고 했는데 집안일에 손을 대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 못 가고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네요. 에휴, 엄마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손을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안 본 눈 하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을 가든 쇼핑몰을 가든 아무튼 집 밖으로 나와야지 집에 있으면 뭔가 계속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0303번님, 8살 딸이 학교

학교에서 H.O.T. 캔디 율동을 방과후 수업에 배워왔길래 30년 전 초등학교 털모자와 털장갑 끼고 추던 오리지널 버전을 보여줬더니 학교 가서 선생님께 자랑을 했대요. 캔디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수업 선생님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엄마의 한때 날리던 그때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털모자, 털장갑 끼고 이 춤을 어떻게 췄을지 우리 H.O.T. 오빠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춤추려면 더우니까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4619번님, 한바탕 진주의 에브리바디에 맞춰서 셔플 댄스 연습을 했더니 땀이 땀이 범벅이네요. 얼른 샤워하고 출근해야겠어요. 진주의 에브리바디 들려주세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이렇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또 출근도 하시는 거예요. 이 곡 나가면 한 번 더 움직이게 되실 텐데. 진주 에브리바디.

캔디 듣고 왔습니다. 별빛나라님. 오늘 포항은 어제 이어서 최고로 덥다고 하네요. 어제는 36.5도, 오늘은 37도 예상이요. 찜통 포항이네요. 시원하게 보내세요. 저의 이름은 시반부터 지금껏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삐칠래요. 정말요? 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전 별빛나라님이 너무 익숙한데요? 너무 친한 것 같은데요? 이름을 안 불려드렸을 리가. 삐치지 마세요. 시원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포항 소식 종종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37도라니 그나저나 이거 실화인가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7582번님.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곧 70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매주 3일간은 손주 돌봄하러 홍천에서 성남까지 손수 운전도 하고 다니고요. 이 나이에 드럼이란 악기를 배운 지도 좀 됐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드럼 수업 받고 성남으로 출동합니다. 이런 제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를 신나게 연주하고 왔어요. 방송으로 노래 다시 듣고 싶네요. 이 곡을 드럼으로요? 이거 꽤 박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7582번님 정말 멋지시네요. 정엽 왜 이제야 왔니?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우리 동네 사람들의 뜸드뜸드 마지막 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

0: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야당의 보이콧으로 행안위가 멈춰있는 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점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등 상고심 선고의 중개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내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은 JTBC가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의 발행과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자체 집계 결과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 개, 투자금은 76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업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원하청 격차와 호황 불황을 오가는 경기 사이클 속에 반복되는 고용 불안이 청년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조선업 현장의 지적들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있는 술집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나 27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고 현지 시간 13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손님들이 연기를 피해 비상구가 없는 술집 내부 화장실 쪽으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 아침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낮에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이스크림이 가장 맛있는 기온은 25도에서 29도 사이. 그런데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폭염으로 치닫게 되면 아이스크림 매출이 주춤하거나 오히려 꺾인다고 하죠. 당장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얼음컵의 생수, 이온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아이스크림 매출이 증가할 것 같지만 폭우와 폭염이 오락가락하는 요즘 같은 날씨는 아이스크림의 인기마저도 녹아내리게 한다는 건데요.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입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날씨 따라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달콤한 또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마음의 적정 온도만은 유지해야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피성첫곡은 CNN 크라프트의 Summer Breeze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기분 좋게 찾게 되는 최적의 온도는 25도에서 29도 사이. 그 정도면 이렇게 덥다고 나갈 텐데

아, 여기서 1도만 높아져도 달콤하던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텁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빙수나 셔벗류만 겨우 살아남는다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찜통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죠? 이번 한 주도 온도와 습도 모두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일상의 온도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적당히 시원하고 기분 좋게 달콤한 27도 정도를 유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월요일에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2: 콜레

캐롤 킹의 It's Too Late이었고요. 또 필 콜린스의 Do You Remember 앞서 전했습니다. 애교 덩어리님이 아이스크림 두 개째입니다. 아유 이제 막 오전 넘어갔는데 벌써요. 하늘바다님은 토요일에는 교회 초등생들 대상으로 재능기부 수업하느라 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느라 출첵을 못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이런 날에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콤하게 하는 그 오프닝 멘트 좋습니다. 아,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고맙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이 좀 덜 맛있어도 그래도 준다면 누가 사준다면 잘 먹을 수 있죠. JJ 스쿠프님은 아이 엄마가 눈꽃빙수 가게를 운영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올해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평소 주말 매출의 두 배 정도? 어제 회사 쉬는 날이라 도와주러 가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 했습니다. 힘들어도 기분은 좋았네요. 하시면서. 이야, 축하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햇빛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어제 진짜 정말 더웠어요. 로고홀릭님, 오늘 지수님은 보라보라. 저의 최애 색입니다. 하셨고, 피노키오님은, 아, 오늘 옷은 뭐랄까요? 예뻐요. 하셨는데, 우리 피노키오님 코가 길어지신 건 아니시겠죠? 베로님은, 도라지꽃으로 오신 지수님. 하셨는데, 도라지꽃. 와, 고맙습니다. 병아리님은, 아, 지수님 오늘 보라라고 특별히 강조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라색 옷까지 챙겨 입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요. 내일도 하고요. 이번 주도 내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조 전화 받으신 분 계시면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또 알려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고요. 음악 듣고 풀어봅니다. 블루와 엘튼 존이 함께 노래해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크랙 데이빗, 또 스팅이 함께했습니다. Rise and Fall, The Blue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였습니다. 아, 퀵실버님이 지난 주말 기다릴 땐 안 오던 라디오 청취 조사를 물리치료 받고 있다가 받아 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동준 형님과 지수님을 강추했죠. 아이고, 물리치료 중에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아, 언제 오나 기다릴 땐 안 와도 느닷없는 순간에 또 전화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루어지니까 꼭 유무선 전화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퀵실버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별 재미없는 하루를 보낸 돼지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재미없는 하루를 보낸 돼지가 한 말. 꼴꼴한 하루였다. 그러면 나는 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버리수를 마시면 벌컥. 아, 버리수를 마시면 벌컥. 오리가 조용하게 말하면 덕수궁. 하기 침을 뱉으면, 아, 하기 침을 뱉으면 이거 큰일이죠. 퇴학. 엄마가 길을 잃으면 맘마미아입니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낮에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요? 아, 이 시계는 낮에만 갑니다. 낮에만 가는 시계. 그렇기도 하고요. 자, 우리 조선 세종대왕 때 장영실, 장영실이 만들었다. 이렇게 배운 것도 같은데요. 낮에만 가는 시계, 세 글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만 가는 시계, 세 글자로. 우리 햇님이들이라면 다들 뭐 잘 아시죠? 이거 그냥 거저드리는 문제죠. 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어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낮에만 가는 시계, 무엇일까요? 세 글자, 햇님이들이라면, 우리 해피송 애청자라면 잘 푸실 수 있을 거래요. 자, 낮에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 신청곡과 함께 전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스쿠프님 미치보이스예요. 코코모.

0613님 엄마랑 여행 중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퀴즈 정답 알려주셨는데요. 아, 본격적인 방학 아마 시작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단축 수업이다 뭐다 하고 뭐 마음도 뒤숭숭하고 이미 방학이죠 엄마 방학 아무튼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엄마께 커피 쿠폰 좀 전해주세요. 아하의 Take on me 왕서방님 신청곡 또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스쿠프님 전했습니다. 무라일체님이 오늘 제 옷을 보고 엥 다림질은 안 하셨나 봅니다 하셨는데 빙고빙고 1년 만에 꺼내 입었더니 이렇게까지 구겨졌을 줄이야. 누가 근데 뭐 면 티셔츠 다로 입으세요? 그냥 입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랍 퀴즈 아재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낮에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요? 낮에만 가는 시계 1127님 정답은 삐리리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는 아니죠 하셨더니 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이걸 떠올리신 분 유일하시고요. 명랑만화님 배꼽시계 밤고구마님 아 고구마 줄기 가고 있는데 밥 달라고 배꼽시계가 울립니다. 이게 또 해피송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배꼽시계가 우리는 더 중요하긴 합니다. 긴소풍님 삐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게 맞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 맞아요. 아주 쉽습니다. 낮에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 자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들께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커피 쿠폰 드리니까 아직 정답 보내지 않으신 분들 오늘의 정답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신청곡 적어주시고 우리 동네 날씨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피송은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준비할게요. 낮에만 가는 시계 해피송 우리 햇님이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답이죠. 자 정답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방탄소년단 Fall Out Boy예요. Centuries.

와, 선곡 완전 제 취향이에요. 클레오파트라님, 비아님 등. 저도요. Imagine Dragons의 Natural이었고요. 또 데미 로바토의 Confiden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됐는데요. 9722님,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급락해 2개월여 만에 7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83.87포인트, 6.47%가 내린 6992.0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약 2개월 만입니다. 급락장의 장 초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고 이후에도 낙폭을 확대 한때 6,560.36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매수 우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7.19% 급락해 26만 원대로 밀려났으며 SK하이닉스는 11.83% 폭락해서 200만 원 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즉 평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2일에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0: 버그는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는 6.35배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2주내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들어 1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는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커서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온열질환 의심 환자 119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출동 건수는 2021년 906건에서 지난해 3,709건으로 4.1배가 증가했고 이송 인원은 같은 기간 819명에서 3,034명으로 3.7배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특보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병사는 거진읍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으며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오늘 오전 8시 해군 동해기지로 돌아왔으며 군은 함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 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배재고 야구 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서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613님, 휴가지에서 엄마랑 잘 들으셨나요? 마이클 잭슨의 벤이었고요. 해피송은 입으로 왔습니다. 로시바라기님, 여기는 보정동입니다. 집안은 30도. 아직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아이들 올 때까지 좀 참아보렵니다. 아, 용인 씨 보정동에 계시나요? 아, 우리 엄마들 마음이 이래. 혼자 있는데 괜히 에어컨 틀면 미안해서. 트세요, 좀. 애들도 집에 딱 왔을 때 시원하면 좋잖아요. 1125님은 관양동이라고, 안양이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웁니다. 해가 나서 쨍쨍하다고. 아, 그곳은 해가 났나? 여기는 해가 오락가락하고 약간 구름이 짙은 날입니다. 수민스님은 부천 상동 날씨 푹푹 찌는데요. 한바탕 청소하고 에어컨 틀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온열 질환자도 막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더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잘 무탈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이 세 분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해피송 넌센스 아재 퀴즈 문제가 낮에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요? 낮에만 가는 시계. 정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뭐 이렇게 쉬운데 정답 이거 맞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쉽다 쉬워 거져주셔서 감사. 9776님. 5540님은 정답 해시계 하면서 저희 집에는요. 때만 되면 밥 달라고 배꼽시계도 4명이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또 방학 아닙니까? 배꼽시계가 두려워지는. 아, 우리 5540님 희화수 7396 9776 9253 3068 2921 2033 5459 햅시바 1836 수자매 2865 8300님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나 더운 날이 여러 날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는 한 33도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계신 곳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나를 오싹하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나를 오싹하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 예전에 이거 식스센스 반전. 이젠 얘기해도 되겠죠?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인 거잖아요. 또 영화 저는 곡성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내내 악몽을 꾸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는 파묘를 불려다가 아무래도 나 이거 보고 나 또 일주일 동안 잠 못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봤는데 아직까지.

0: 날씨 더워지니까 또 한번 볼까 싶기도 하네요.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나눠볼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대.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여왕님 역시 맛집입니다. 이렇게 좋은 곡들 아 취하고 있어요 하셨고 0567님은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역시 믿고 듣는 지수님의 해피송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6148님 돌리 펄튼의 9to5이었고요. 또 1127님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또 태현님 진추합이 One Summer Night 또 3718님 뉴트 패밀리의 Smile Again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아, 오늘 날도 더운데 오싹한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햇님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해피근이 먼저 아 이건 그래 맞아요. 겨울철 난방비보다 에어컨 전기료가 싸니까 트세요 하시면 맞아요, 맞아요. 이 온열 질환에 아 이거 치료하려면 힘듭니다.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해피그님은 영화 링이요. TV에서 그 걸어 나오는 그거요. 주원도 너무 무서워서 눈 감다가 으악. 저는 링을 보다 말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집 텔레비전을 우리 집 TV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한동안 없었다는 거. 3547님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나이트메어로 관람했습니다. 피범벅 시체가 비닐을 덮어쓰고 복도에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54살인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후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당시 동생에게 비굴하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하셨는데 이거는 선생님도 1번 잘 몰랐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영화 잘 몰라. 선생님도 고통에 시달리셨다. 2번 얘들아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선생님의 또 숨은 의도 아니었을까요? 1022님은 저는요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그 빨간 전화 부스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전화를 걸던 스토킹녀 너무 무서웠다고. OST는 진짜 좋았는데 이 영화도 무섭고 저는 이 영화 얘기하시니까 영화 세븐도 진짜 무서웠어요. 그 일단 분위기도 너무 무섭고 좀 잔인한 듯 안 잔인한 듯 이야기하는 그 방식도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잘해 그랬나 보다. 뽕마레님은 저는 나이가 좀 있어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한혜숙 배우님이 여우로 변신해서 열어냈던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이요. 당시 흑백 TV로 봤는데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흑백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약간 얼굴 창박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분장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은 기억,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쭈니님은 최근에 본 영화 눈동자요. 이거 보고 밤에 꿈에 나올까봐 너무 겁났습니다. 아, 아직 이거 개봉 중인 영화인 거죠? 신민아 씨가 주연을 맡은. 이거 줄거리 보니까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하던데 아, 이거 새 가슴이라 보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5616님은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중에 내 다리 내놔 라는 내용 아 여름에 오싹했었죠 하셨는데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준이님 그리고 5616님 커피 쿠폰 1 플러스 1으로 전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등골이 진짜 오싹한 느낌인데요. 자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해님이들의 그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어떤 것을 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은 1432님 메리 화이트예요.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라음맘님,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였고요. 또 1432님, 메리 와이스트의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였습니다. 유진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햇님이들, 나를 오싹하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 머라이어방님은 아주 어릴 적 채널이 거의 없던 시절에 외국 방송에서 흑백 화면, 어셔가의 뭘, 어셔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영화는 못 알아들어도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못 알아들었지만 순간 왜 이게 생각이 나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약간 청춘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너무 무서웠고 시리즈로 계속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또 TV에선 자주 해줬는지. 뽕마레님, 저는 나이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공포 드라마 하면 심은하 씨 주연의 M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유, M은 지금 보면 귀엽고 그때는 좀 심은하 씨가 너무 예뻤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905님은 영화 엑소시스트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계속 악몽을 꿔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공포 영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엑소시스트도 굉장한 그 시리즈별로 쫙 있잖아요. 저는 뭐였지, 그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시리즈를 너무 무섭게 봤고,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흥행한 시리즈도 아니었는데, 또 오맨 있잖아요. 오맨 666 이런 거. 비공개로 지수님, 드라마나 영화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는 순간 오싹합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오맨이 아니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안개꽃님, 양들의 침묵 보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이거 진짜 아주 명작이죠. 저는 책으로 봤는데 책을 보고 무서워서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조디 포스터, 안소니 홉킨스. 나중에 안소니 홉킨스가 한니발 영화도 출연했죠. 이거는 뭐 엄청난 작품이긴 하죠. 무섭고. 곱도루님은,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내의 눈빛과 표정이 저를 오싹하게 만듭니다. 하셨는데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개꽃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태희님, 바위나리님, 스칼렛지유님, 보니엠이에요. 써니.

비공개로 와 해피송 끝나가는 시간이 무섭다 무서워 하셨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날거니까요. 호레노츠님은 와 역시 해피송입니다. 패시아 보이스 노래는 라디오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다고. 락페 갔을 때 이 노래 나오니까 미친듯이 제가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뭐 그런가요? 1835님이 신청하신 패시아 보이스의 Did You See Me Coming 이었고요. 또 인경님, 딸기공주님, 조이의 Touch by Touch 또 태인님, 바위나리, 주윤님, 보니엠의 써니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4105님 초록꿈쟁이님 웸 레스 크리스마스 남기고 전화 몰라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경기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장중 7000선을 내어준 데 이어 일시적으로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 코스피는 594.97포인트, 7.96% 내린 6880.97을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8.22% 내린 6861.4까지 떨어지며 오후 1시 18분 올해 7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급락해 25만 원대로 밀려났으며 SK하이닉스도 13.35% 폭락해 180만 원 후반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걸프국을 향해서 대대적인 보복 타격에 나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섬나라 바레인 전역에는 오늘 오전 이란군의 보복 공격이 감행되면서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 현지 시간으로 13일 0시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을 타격했으며 미군의 이번 이란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것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을 두고 최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정유업계도 원유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7, 8월 도입 물량은 확보한 상태이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교육자들이 9년 만에 서울에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각국의 한국어 교육자 550여 명을 초청해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 개회식을 열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각국에서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세종 학당을 대폭 늘리고 해외 초중등학교 내 한국어반을 늘려가겠다며 해외 대학의 한국어 강좌 운영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의 거점이 될 대학도 폭넓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전 세계 세종 학당은 273개소이며 교원 1,16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 한국어반은 47개국 2,777개교에 개설돼 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5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미한 첫 번째 트랙은요. 쿨과 함께했어요. 보고 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리 봉보라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냐고 제가 엽줍질 못하겠습니다. 전국이 지난 주말부터 찜질방에요. 폭염경보에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에다가 그리고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한 게 뭐 우산 썼다가 쓰지 않았다가 우산 올렸다가 내렸다가 비가 막 쏟아졌다가 해가 반짝 났다가 바람 불다가 찜통도 이었다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사람이 참 지치기가 쉬운 그런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은 뭐 체감 이미 32도 넘었고요. 강릉은 뭐 33도고 포항 CBS 우리 봉팔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포항 35.7도예요. 35.7도. 와, 전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이따가 온도가 한 3시 지나면 더 오른대요. 그쪽 지역은 지금 37도까지도 예보가 돼 있는데 월요일부터 주 초반 우리 봉팔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타민 챙겨 드시지 못했다면 활력 충전, 아르기닌을 못 드셨다면 한 주의 시작 당연하게 텐션 비타민, 긍정 아르기닌 그 자체인 어떤가요와 함께 해주셔야겠죠. 자, 잠시 후 A면 오늘도 변함없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이 코너의 맛을 못 본 봉팔님들도 많으십니다. 서둘러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여전히 청취율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혹시나 02-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지금 듣고 계신 이봉규의 어떤가요? 한번 샷아웃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샷아웃 하신 뒤에 어떤가요에 사진 문자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기다리면서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달려갈게요. 광고주네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현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역시 더운 날엔 트와이스래요.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래요.

Brave Girls, Lonely, 그 전곡 Twice, Dance the Night Away 재생해드렸습니다.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 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봉팔님 계셔가지고 좀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096번님이세요. 저요 전화 왔잖아요. 드디어 청조전화 CBS 외쳤잖아요. 어제 들은 거 모르셔서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부터 봉디까지 여러 가지 모르시더라고요. 직업의 나이까지. 봉디 목소리가 달콤해요. 쉬는 날인데 나가지를 못 나가요. 침도 맞아야 하는데. 아, 침 맞으러 지금 한의원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적당히 달콤해야 되는데 너무 달콤했죠? 인간 달고나죠? 미안해요. 아, 우리 1096번님 아, 다른 침은 다 돼도 어떤가요? 새로 고침은 안 됩니다. 언제나 채널 접착. 그리고 5540번님 아, 주말에 청취율 조사 받았어요. 점심때 남편이랑 빵 먹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공이 2056 되길래 바로 받았죠. CBS 애청자로서 봉디에게 꼭 소식 전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눈물이 납니다. 남편분과의 이 주말 이 시간이 더 소중한데 어떤 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 프로를 위해서 그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귀찮은 조사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우리 봉팔님들께서 더 든든하게 챙겨주시니 아, 정말 취할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납니다. 1096번님 5540번님 두 분 사진 인증 감사드리면서 애정 듬뿍 담은 쿠퍼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공님 속초 호캉스 가는 중이고 인제를 인제 지나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어우, 속초 호캉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동해바다로 들어가서 푹 그냥 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제는 거제 갔다 오셨어요? 엊그제?

0: 홍제는 홍제 가시려고요? 홍제는
1: 아, 비슷한 말장난 한번 해봤어요. 뚜껑 인제는 인제 간다길래 고제 엊그제 홍제 오제 홍제 별로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안 좋아하면 또 안 돼요. 예 네. 하면 안 돼요. 청조의 이런 그 아재 개그가 영향을 끼친다면 과감하게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해라 이응 이응 아니다 나는 괜찮다 XX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괜찮다 이응 이응 하지 마라 XX로 보내주세요.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잠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 코너 본격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라운드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갈팡질팡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반드시 한 곡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입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08님 3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티톡스차와 제조 월동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08님 3분께는 나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뽀르바뽀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김원준 너 없는 동안 94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당시 가요계 비주얼 대표 가수로 불리긴 했지만 알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데뷔 때부터 작사 작곡을 진짜 다 도맡아서 했어요. 대부분의 곡이 자작곡이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이 곡은 김원준의 인기가 그야말로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발표한 3집 타이틀곡이에요. 이 곡 역시 그의 자작곡이죠. 이어서 다음 후보곡입니다. 이 곡도 9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라드 왕자의 상큼 발랄했던 댄스곡, 그때도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이 곡은 그 후로 오랫동안이 타이틀곡이었던 4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승훈다운 앨범으로 꼽는 명반이에요. 1라운드 두 곡 모두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94년을 화려하게 보낸 두 가수 김원준 또는 신승훈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재생되고 노래 한 곡 듣고 동안만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영턱스클럽의 Summer Love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1라운드 대결은 김원준과 신승훈의 대결이었습니다. 아이디 강정수와 남매님, 당연 김원준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원준 오빠 인기는 완전 BTS급이었으니까요. 만약에 김원준이 2026년에 그때 리즈 시절로 돌아온 상태에서 데뷔한다? 그러면 감히 얘기하건대 BTS, 뭐 요새 가장 핫한 코르티스 뛰어넘습니다. 바로 빌보드 가는 거예요. 6974번님, 저는 줏대 있게 신승훈. 신승훈. 저는 솔직하게 1라운드의 결과가 신승훈의 신승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6624번님은 김원준, 제가 동안이라서 너 없는 동안. 6624번님 말장난해 주시면서 본인 동안이라는 걸 어필해 주셨는데요. 샵 1212로 지금 셀카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동안이신지 제가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3061번님은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지금은 초딩 딸이 있습니다. 세월이 빨라요. 그때랑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신승은. 그쵸. 초등학생 때 부모님 생각하면 진짜 어른이었는데 부모님 나이가 돼서 우리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를 보면 나도 아직 어른 못 됐는데 나도 아직 철없는데 똑같이 저도 생각해봅니다. 1라운드 결과는요. 7대3의 비율로 신승은 아니요 김원준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와우, 2라운드 94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95년 히트곡으로 가봅니다. 비 오는 날보다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 봤냐. 이 슬픈 가사에 요 신나는 멜로디. 이 데뷔가 참 잘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 레이브 스타일, 레이브 이펙트, 정글 느낌 사운드 덕에 여름의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어서 다음 후보곡은요.

DJ 디오시 머피의 법칙. 95년에 발매된 곡 DJ 디오시 2집 타이틀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아마 그전에는 몰랐을걸요. 제목답게 가사가 참 우픈 상황이 많았어요. 그에 비해 멜로디는 또 그렇게 신이 나죠. 2라운드 두 곡, 95년에 나온 곡이고 가사와 멜로디에 모두 반전이 있는 두 곡입니다. 동팔님들 마음 정하셔야 해요. 빠른 집계 위에 숫자로 봤습니다. RF의 이별 공식이 더 듣고 싶다 하면 넘버 1, 1번을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 더 듣고 싶다 숫자 2번, 이번엔 1번이냐 2번이냐 숫자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원준, 너 없는 동안 1라운드 다수의 선택 곡이었고요. 자, 2라운드는 RF 이별 공식과 DJ 듀시 머피의 법칙이었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4953번님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연예인이 이성욱 씨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는데 오늘은 왠지 2번을

선택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이성욱 씨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2번? DJ 조이 선택하신다고요? 이성욱 씨를 제가 어떤가요 방송을 통해서 이제 2번 만났는데요. 요새는 이런 말 안 쓰지만 그 시절엔 꽃미남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그리고 나도 이성욱 씨 정도의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늙고 싶다 할 정도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863번님은 저 아까 김원준 씨 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REF 팬이에요. 자, 3863번님 이렇게 또 쉽게 배신을 하십니다. 자, 사실은 REF 팬이에요. 진짜 REF 팬이에요. 바꿀 기회 드릴까요? 6-4의 비율 나왔습니다. 와우. 2번 머피의 법칙 DJ DOC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3863번님 이제 REF 팬이에요? DJ DOC 팬이에요? 3라운드 갑니다. 3라운드 첫 번째 후보고 오늘 같은 날 이거 꿈다리 잡으러 나와야죠. 마음이 답답하고 우정한데 뭐라고? 꿈다리 잡아라. 96년에 발표된 곡, 여름과 제일 잘 어울리는 가요곡. 그렇지만 봄, 가을, 겨울, 뭐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클론의 일집 수록곡이었어요. 당시 신이었던 그룹에게 바로 데뷔하자마자 전성기를 안겨준 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론의 꿈다리 샤바라의 맛을 후보곡은 어떤 곡이죠? 3라운드 쉽지 않은데요. 룰라 3-4 3-4예요. 3 느낌표 4 느낌표 3-4 이것도 96년에 나왔는데요. 이 노래에 나오는 3-4 요 타이밍 노래방 가서 마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외한때 이거 누가 타이밍 잘 맞히나 챌린지도 있었잖아요. 할만한데 싶다가도 저도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제 모든 게 갈립니다. 빠른 집계 위해서 그룹 명으로 봤죠. 클론. 자, 우리말로 다 써주셔야 돼요. 한글로 클론 또는 룰라 정확하게 적어서 샵1212 레인보우로 컴온.

자,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DJ DOC 머피의 법칙이 차지를 했고요. 자, 3라운드는 클론과 룰라, 꿍까리 샤바라와 3-4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까칠 여사님은 룰라 선택하시면서 춤, 노래, 랩 다 잘했던 체리나 진짜 사기 캐릭터였어요. 만점 가자! 하고 외쳐주셨는데요. 인정. 그 당시에 체리나는 정말 전천후 멤버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또 인기가 높았던 멤버고 요새는 또 꼴대녀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이슬공주님은 처음에 오늘의 선택지엔 없는 디바를 보내주셨다가 다시 또 보내셨는데 룰라가 아닌 루라. 루라라고 냈어요. 루라. 아, 이거 어떡합니까? 루라라는 가수는 없는데 말이죠. 제가 이슬공주님께는 딱 한 번만 봐드릴 거예요. 루라. 자, 3라운드 그 결과 6-4 나왔네요. 음악으로 확인합니다.

0: 바이오텍스 완벽한 서비스 전국 CBS 주파수 알려주겠소. 981 98.1 서울과 경기 청주 그리고 포항 91.5 대구와 광주는 마라구 103.1 구 나누기 3은 3 제주 93.3 777 대전 91.7 강원 93.7 전북 103.7 더블 마운틴 울산 100.3 부산 102.9 소리 질러. 나 같은 미남만은 전남 102.1 나 같은 훈남만은 경남 106.9 태백 산맥 넘어 넘어 대관 영도 넘어 넘어 강원 영동 91.5 매일 오후 2시 5분 어떤가요에서 우린 We are the one. 이번 교회 어떤가요 들어볼래 Come on. 이번 교회 어떤가요 즐겨볼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1: 크룡파 빠빠빠였고요. 3라운드 다수의 선택고 꿍따리 샤바라였습니다. 자, 먼저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 핑거봉 팔린 발표해드립니다. 믿음 소망 무알콜님, 오늘은 아빠냐 엄마야 급 선택이었어요. 아빠냐 엄마냐. 저는 이거 되게 쉬운 결정인데. 사람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어쨌든 오늘 힘든 날이었는데 1, 2, 3라운드 모두 잘 통과하셨고요. 미세스 유님 흐흐흐 간만에 다 마친 듯. 0350번님 어렵지만 3라운드까지 올 패스. 세 분께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챙겨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봉팔님이세요. 0812번님, 3278번님, 옥정고속도로님 세 분 끝까지 도전해주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 챙겨드리죠. A면 마지막 트랙이에요. 자우림이 부르는 올라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운영 자금과 점포 시설 개선 자금 등 총 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92개 교차로에 노란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26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노란 신호등과 경보등,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을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러브버그에 대한 선제 방제에 나선 결과 올해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가까이 감소한 1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유충 발생 단계부터 서식지를 관리하고 친환경 미생물 제재를 활용하는 등 사전 대응 방식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원이 집중됐던 계양산 일대에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방제와 방제 장비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참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정책 제안 40건 가운데 4건을 올해와 내년 추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는 온라인 마음 쉼터 구축과 발달장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착한 기업 인증 사업 시행 10년을 맞아 인증기업 100여 곳과 비인증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와 제도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인증 신청이 저조한 원인과 인센티브 체감도 등을 5개월간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0: 를 개선하고 장기 인증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안산시화 매립지에 조성 중인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의 대표 마크와 버려진 땅 다시 피어나다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나비를 모티브로 한 대표 마크에는 매립지를 생태정원으로 되살리는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로숲은 올해 가을부터 식재를 시작해 정원 시설을 완성한 뒤 2028년 전체 개원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시원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해볼게요. 지금 어떤 가요를 듣고 계시다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고 바쁜 봉팔님들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찍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주셔도 좋아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접속 체크 이 곡으로 시작해보죠. 아주 나이스! 접속 체크 시작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 지난주 금요일 봉기 응원 덕분에 우리 딸 지우 전교회장 당선됐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당선된다고. 5191번님 축하드려요. 아주 나이스!

지금 바로 아주 나이 점점 체크 4342번님도 조이님, 뾰잉님, 빨래님, 비고님, 내가 내대님 모두 접수.

공부하러 광주에서 함경 다녀가는 중에 7620번님도 접속 아주 나이스. 옥수수를 10만 원어치나 사셨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7072번님, 속이 맘님, 6844번님.

부조대스타님재윤진이님신나신나님오르부아님오버사일번이야아주나이스접속아주나이스청취아주나이스이기분나이스마지막구간들어갑니다준비하시고오케이 It's Showtime 토요일에스페인으로놀러가세요슝슝바람님부럽다드디어가시는거

아저씨님, 별빛, 사랑님, 푸지, 맘님, 411, 사모님 모두 초초. 오늘 불쾌지수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이 아까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포항은 아까 35.7도에서 36.3도, 아 대구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오네요. 36.6도. 자, 전국이 뜨겁고 불쾌지수는 올라가는 지금, 모든 단어를 뒤로만 말해보고 싶은 지금, 슈퍼주니어와 함께합니다. 로쿠거.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접속 체크 아이디는 거꾸로만 말하겠습니다. 저도 거꾸로만 말하죠. 거꾸로 접속 체크. 최고 요치피님 접속. 리인오네님도 딩쿠님도 모두 접속. 맘비나희님도 졸리다고 하신 7634번님 거꾸로 말했어요. 모두 거꾸로. 아니 럭꾸꺼 말해 말 요가 따놓.

삼사번님도 사여칠가님도 말해 말. 살짝 어지럽네요. 계속 거꾸로 생각하니까. 거꾸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슈퍼주니어 T의 로구거 그전곡 세븐틴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그만 보내세요 우리 폭발님들. 그만 보내요. 지금 거꾸로 읽어야 되는 게 너무 눈아파요. 예, 갑자기 불쾌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원래 접속 체크하고 나면은 좀 시원해지는데. 예, 그만 보내세요. 자,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요가 떠너의 규봉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슬로우 킥킥 렛츠 기릿.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kick, quick. 자, 이 시간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익숙했던 곡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주된 버전으로

어려운 1단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소리는 높여주시고요. 귀는 더 쫑긋. 좋습니다. 준비되셨네요. 3, 2, 1, 재생. 이거 어려운데요? 처음 이 도입 부분이에요. 이 곡의 도입 부분. 지금 한글로는 안 느껴지고 우리말이 아니고 지금 잉글리시죠. 잉글리시. 잉글리시로 뭐라 했어요. 자, 1단계에서 이미 정답 캐치하신 분 문자번호 샵1212 또는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십시오.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히 보내주셔야 정답 인정되고 저희가 오늘은 10분께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단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1단계 주세요. 아시겠어요?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퀴즈 중에 죄송한데 네오인리님 아 끝까지 안 불러줬다 유유하셨는데 불러드렸습니다. 예, 리인오네로 제가 불렀습니다. 거꾸로 접속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불렀다는 거. 지금 이번까지 하면은 두 번 언급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어필을 해보고요. 자, 미소천사. 아, 어머. 어떡하죠? 이런 제가 그 아니에요. 자, 렛썬 1분 전으로 돌아간다. 렛썬. 와, 이건 제가 2021년에 마지막으로 이런 실수를 해보고 2026년에 5년 만에 해보네요. 좀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나 들었다. 들어서 알게 됐다. 이응이 한 번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저의 지금 마음.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방송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 자,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슬로우 기억해. 2단계 주세요. 아, 오늘은 거의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진짜 오픈봉 테스트로 제가 뭐 거의 알려드렸어요. 가수만 지금 거의 맞히시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3단계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1단계에서 최다 정답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1단계에서 정답자 별로 안 오는데. 라은맘님 방송 사고예요? 예, 방송 사고예요. 방송보다는 DJ 사고예요. DJ 사고. 제가 정답을 이미 유출하고야 말았습니다. 아, 그 아까 이거 다 제가 핑계 하나만 들게요. 거꾸로 이거 얘기하다가 아까 그 네오이니님이 언급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언급했다고 얘기하면서 게시판 창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 말실수가 나왔어요. 이거 다 네오이니 때문이에요. 아, 재밌네요 오늘. 3단계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뭐. 예, 네, 뭐 이미 정답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PD가 이것도 편집한다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그래도. 자, 3단계 주세요. 자, 다 나왔네요. 짜증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시작하죠. 짜증내고. 미소천사 아니에요. 네, 미소천사 아니에요. 정답으로 미소천사 보내시는데 아, 정답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정답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제가 정답 아니라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실 거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스크림입니다. 천사의 질투. 스크롬, 스크롬, 스크롬, 스크롬, 스크롬.

구피 많이 많이였고요. 그 전곡 스크림 천사의 질투였습니다. 자, 오늘 슬로우 퀵퀵 1, 2, 3단계까지 다 마련이 됐고 제가 정답을 실수로 말하는 바람에 오늘은 1단계에서부터 최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5010번님, 하늘바라기님, 에일리맘님, 인생이 조마조마님, 한주디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렸다고. 그래요. 일단 정답이 뭔지 음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like it's the must of loving you. 맞아요. 성시경 맞아요. 성시경 아니라고 했는데 미소천사 맞아요. 예. 스마일 엔젤. 오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010번님, 하늘바라기님, 에일리맘님, 인생이 조만조만님, 그리고 한주은님 포함 총 10분께 커피 쿠폰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총 10분께 오늘은 선물을 챙겨드리고 슬로우 퀵퀵. 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미소천사를 정답을 이렇게 유출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부터 좀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 좀 오락가락한데요. 봉팔님들에게 이 말을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봉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CBS 저희 이봉계 어떤가요가 2020년에 6월 15일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2026년 6월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6주년이 이제 넘고 6주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오늘로 방송이 2219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일이 두 번 지난 거예요. 길다면 길고 참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제가 7월 말 정확히는 7월 26일 주일 방송을 끝으로 봉팔님들께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간혹 제가 이런 장난을 종종 했던 터라 아이 무슨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하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내년 봄까지 하는 걸로 스스로 결정하고 좀 더 딸 아이와 함께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7월 26일이 이제 어떤가요?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예. 우리 봉팔님들 어떤가요? 지금까지 많이 제가 진행한 어떤가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떤가요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봉규는 이제 다음 주 주일부로 내려오지만 후임 DJ가 계속 진행을 하니까 지금처럼 계속 우리 봉팔님들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갈 후임 DJ에게도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시간이 남아 있는데 뭐 또 길지가 않아서 한 분 한 분 더 반갑게 제가 맞이하고 이름도 더 많이 불러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로 다음 주까지는 채워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이번 청주 기간까지는 그래도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서 이번 청주까지는 하게 됐고 어쨌든 우리 봉팔님들 이번 청주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저는 텐션업 해보겠습니다. 뭐 미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뭐 나누고 싶은 추억 있으시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마음껏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트랙 듣겠습니다. 다비치예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윤하였습니다. 오르트 그름 그중곡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하루를 살아도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안 돼요. 코스피 만 될 때까지 있어줘요. 죄송합니다. 예, 코스피가 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육아휴직 타이밍을 놓칠 듯합니다. 코스피 매수 타이밍은 제가 안 좋은데요. 육휴 타이밍까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완전히 CBS를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어떤가요로 복귀하는 거냐. 예정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년 봄이 지나면. 마지막 방송은 7월 26일. 7월 26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임새 있는 방송은 7월 24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텐션 열차 운행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텐션 열차 운행은 없겠네요. 이제 노멀 추임새. 먼저 가세요 님이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보다 더 슬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다시 또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후임 DJ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즈 듣겠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기나긴 봉팔 침묵은 내 이별로 받아두겠소. 좋은 프로 만나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이 텐션은 가져가시오.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버즈 날개로 떠나는 여행이어서 정용화 넌 내게 반했어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비가일님, 봉디 내 사연 한 번도 안 들려줬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유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해 보겠습니다. 무라일체님이 프리로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덜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프리하게 아이를 보러 갑니다. 회사에 어떤 시간 제약 없이 온전히 아이에게만 시간을 쏟기 위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어떤가요를 진행하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떠납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계속 우리 봉팔님들 어디 가지 마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우리 봉팔님들 많이 소개하고 이제 토크 비중을 좀 늘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소개하려면 음악은 조금 줄이고 한두 곡 좀 줄이고 토크 많이 할게요. 그럼 좀 낫겠죠? 그리고 여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점. 떠날 때 가장 높은 청취율 한번 찍게 우리 봉팔님들 화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어요. 봉따기입니다. 인생 부동산 오늘의 마지막 트랙 들으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0: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약 9%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669.01포인트, 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쳐 7,000선을 돌파한 지 두 달여 만에 7,0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급락장에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 4.55% 내린 799.36으로 마감해 800선을 내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공장 조합원 2만 명가량이 오늘 파업하면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고 전주 아산 공장 역시 오늘 오전 오후 2시간씩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됩니다. 업계에선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 원이 넘는 생산 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매일 2시간씩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4%대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6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26% 올랐고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4.34% 급등했습니다.

0: 입니다. 지난 10일 배럴당 76.01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사흘 만에 3달러 넘게 뛰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흔히 여름을 정열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열정 정열이라기엔 너무 덥고 푹푹 찌는 날들의 연속이죠. 근데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있어야만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가듯이 이 땀방울 섞인 계절도 저마다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채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옹골차게 익어갈 우리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잠시 가쁜 숨을 고르고 함께 들어보자. 기란기란이에요. New Moon on Monday.

0: 듀란 듀란의 New Moon on Monday, Like It Pop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하효진입니다. 비가 엄청 오고 비도 하늘도 흐린 지난주, 또 주말을 지나고 어느덧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햇살이 아주 그냥 쨍쨍해요. 제가 있는 곳은 어쩜 이렇게 하늘이 맑은지, 근데 그만큼 덥습니다. 왕서방님, 하디 찜통더위 잘 보냈나요? 주말 잘 보냈나요? 하셨는데 저 진짜 실내에만 있었어요. 어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살인적인 더위라가지고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라이코님들은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조윤진님, 하디 더워요. 외출했다 귀가 중인데요. 지하철은 시베리아예요. 추워요 하셨네요. 진짜 요즘에는 그 믿고 들어갈 만한 곳이 실내 그 왜 막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어찌나 시원한지.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버스 탈 때 버스 탔다고 안 하고 아 냉장고에 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아 그나마 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 시원해가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막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덥다고 계속 이렇게 덥다 덥다 덥다 하면 뭐 나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더위가 있기 때문에 곡식들, 열매들이 이제 잘 연그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땀방울도 분명 그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수확의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또 다른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예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당첨 생각하시고요. 스팸일 수도 있지만 당첨일 수도 있으니까 얼른 받으셔서 청취율 조사합니다 하면 CBS 표준 FM 하효진의 Like It Pop,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Like It Pop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소문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7월 20일 월요일까지니까 일주일 남았거든요. 우리 달려보자고요.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우리 라이커님들 이 더위에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음악으로라도 좀 흥을 돋우고자 신나는 노래, 시원해지는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31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도로시님이 청해주셨어요. 시어의 Believe까지 들었습니다. 5565님이 하디 절실함이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청취율 조사 기간 홍보할 때가 그 목소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 하던 연사 같았다고. 네, 그거 아세요? 저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웅변대회 1등 해가지고 학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웅변했었어요. 이 어린이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아나운서의 꿈을 꾸게 된 게. 웅변대회 그때보다 간절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엄청 귀여운 사연도 하나 왔는데요. 5789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빠랑 매주 토요일에 하효진 누나 라디오 들으면서 오케스트라 트럼펫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5학년 하준입니다. 신나는 팝송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그 과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과자 이름이 하효맘이에요. 아, 이렇게 귀여운 사진까지. 근데 이제 이 사연을 아버님이 보내주셨네요. 토요일, 주일 항상 차에서 같이 듣는데 하준이가 아빠 폰으로 보내고 기다리다가 잠들었대요. 사연 꼭 소개 부탁해요. 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이거를 사연을 소개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준 친구, 고마워요. 하효맘 이 사진 잘 간직할게요. 또 귀여운 사진, 또 귀여운 그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626 하나님이 30년 전, 우리 아이가 자기는 커서 냉장고가 된다고 했대요. 시원해가지고. 아, 귀여워. 이제 아기 때, 어릴 때 이런 상상 한 번쯤 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말해도 되나? 저는 코난이 되고 싶었어요. 명탐정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순수한 생각들 다 하죠. 냉장고가 되고 싶다. 너무 귀엽네요. 세상살이님, 4개월 백수기간 지나서 첫 출근했습니다. 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한시름 났어요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 마음고생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다그 고생을 알수 있겠냐마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일 열심히 하시고 오후 4시 5분에 라이키팝 들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축하드려요. 아, 리오세이어입니다. When I Need You 띄워드리고요. 김미진님 청해주신 곡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차가우리만큼 그 시원하고 하얀 겨울왕국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리 아이돌의 Hot in the City였고요. 닉 그더의 Hot Child in the City. City 시리즈였어요. 아, 0299님.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바람 냄새가 다르고요. 퇴근길 노을 하나에도 괜히 발걸음이 느려져요. 문득 누군가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고 말없이 바닷가를 걷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올 여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따뜻한 추억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0299님, 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여름은 참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냄새로 기억되는 것 같다. 이 말 저도 공감합니다. 뭔가 그 비 온 뒤 비가 또 많이 오니까 여름에는 그 촉촉한 흙냄새 생각도 나고 바다

많이 놀러 가니까 바다 냄새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래서 뭔가 그때의 그 장면을 냄새로 기억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 기억에 남는 여름은 어릴 적에 한 초등학생이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그 할머니 댁이 충북 제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북 할머니 댁 옥상에서 옥상에 이제 그 수영장 있잖아요. 풀 수영장 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랑 동생들 뭐 사촌 동생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놀았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 사연을 읽고 그리고 그 옥상에 이제 토마토 이런 거 심어두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거 막 따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름은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물놀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첨벙첨벙하는 물소리 또 토마토 흙냄새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여름의 장면이 있나요? 아마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냄새 뭐 이렇게 다 떠오르는 게 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시간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딱히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또 좋은 기억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끝났을 때 참 뭐 이렇게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추억에 배경음악을 띄워드릴게요. Surface의 Happy고요. Gregory Abbott의 Shake You Down 함께 들어보죠.

Gregory Abbott의 Shake You Down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날은 너무 더운데요. 이 여름날에만 만들 수 있는 또 우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면서 5667님 신청곡 진추하의 One Summer Night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예보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8도, 오늘 경북 영덕의 기온이 37.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내일까지는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관측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 지방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도 영남지방의 경우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나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지역에 따라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0: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CBS 경제 연구실
4: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미중 패권 전쟁이 부의 지도를 새로 쓰고 있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아, 또 눌어붙었네.
8: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9: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9: 교수님이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진짜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요. 예. 당장 하이닉스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이닉스가 지금 ADR 상장돼가지고 공모가 이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 미국에서. 예.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가격이 이 모양이죠?
10: 사실 이게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ADR을 살려면은 뭔가를 돈이 더 들어오지 않나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한국 반도체 주식을 팔고 미국 ADR을 산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누구나 다 같이 원래는 이제 파리티가 되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또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국 그리고 또 지분율도 높아요. 우리나라 거는 뭐 하이닉스도 뭐 한 지금 저 봐야 되는데 50% 가깝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46%까지. 그런데도 이들 입장에서 올해 연초 대비 따따블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헤어컷을 합니다. 양털 깎기 한다고 하거든요. 먹었으니까 양털 깎기 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더 여기 걸 팔고 이걸 사는 효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중에 중요한 게 그거죠.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드디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드디어 PER이 6배 순이익 기준 6배밖에 안 되는 그 아래로 지금 빠졌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아마 펀더멘탈링 거의 바닥인 것 같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가 4월 달에 나왔을 때만 해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수급이 수급을 벌이고 있고 지금 쭉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익을 내려고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0: 포모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죠.
1: 그래서 나머지 섹터들이 사실은 그 상장 이후 다 안 좋았고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형 종목 움직임이 예전에 코스닥 좀 소문나는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증시 용어가 있거든요. 웩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분석되는 게 아니라 꼬리를 갖고 움직이니까 이게 사실 눈에 볼 수 없는 변동성이 있는 거죠.
0: 여기서 꼬리란 레버리지 ETF 같습니다.
1: 예.
0: 그러면 하이닉스라는 것이 사실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관통하는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도체에서 또 매우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하이닉스야.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래에도 근미래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출렁든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약간 지금 잠깐 당황하는 시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지 아니면 아 그래도 아무리 실적이 괜찮고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이렇다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거 많을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반도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메모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주가는 사실 D램 고정가나 랜드 고정 가격이 변화율에 따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 4분기 때 대략 전분기 QOQ 전분기 대비해서 50%가 올라갔고요. D램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때 이례적으로 분기당 9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분기는 50%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그 궤적을 딱 그려보면은 작년 바닥에서 7배 올라갔고 비슷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3분기가 D램 고정 가격이 빠지면 사실 저도 지금은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도 모멘텀이 꺾이니까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3분기가 고정 가격이 대략 지금 시장 예상치는 15% 정도 평균적으로 좀 따져봐야겠다. 20%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전분기보다 올라는 갑니다. 근데 결국 상승률이 3분기에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좀 드릴 게 마이크론 영업이익률이 81%가 나왔고 조만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그보다 높은 80%대 중반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계속 지속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퀘스천을 가지셔야 되죠.
0: 이렇게 무지막지한 성과가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성과가 지속되는 수준이 상승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실망하는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프락시라고 하죠. 어떤 주식을 투자하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올라가듯이 이 프락시가 뭐냐면 결국 D램 가격인데 이게 사실 또

0: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70%에서 80%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만든 클로드나 오픈 AI가 만든 게 그쪽과
1: 네.
0: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구글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투자 금액을 작년보다 거의 두 배로 올렸어요.
1: 네.
0: 금액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4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올해는 8천억 달러 가까이 투자래요. 8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사실 디램 가격이 역사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150%에서 200%가 거의 꼭지였어요. 근데 그걸 지금 뚫고 지금 700%가 올라갔다는 거는 제가 본 사이클에서 50년 만에 이런 사이클 처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에 왔던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와 그다음에 AI 모델, 특히 이번에 이걸 불을 지렀던 건 오픈 AI가 아니고 클로드로 만들었던 앤스로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우리가 HBM, DRAM을 잘한 건데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기술력은 있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만들고 있고 삼성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도 사갈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밖에 지금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수는 제한돼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산다.
0: 그렇죠.
1: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ADR 상장을 하면서 일갈한 바에 따르면 내가 공급을 두 배로 늘릴 건데 그래도 모자라대. 이 말은 또 가격 결정력이 그래도 하이닉스에게 계속적으로 좀 있는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거든요.
0: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지도부를 48명 다 제거했잖아요.
1: 한
0: 그게
1: 큐에.
0: 있을 수가 없었던 처음 봤던 일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게 인공지능과 AI, 특히 스타링크에서 오는 그 저궤도 위성이 미국이 지금 만 개가 떠 있어요. 그거로 이란 지도부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잡아내서 반도체 기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1: 네.
0: 그렇다라고 보면은 AI가 앞으로도 갈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최 회장님 말씀에 저는 99% 동의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원샷으로 안 간다는 거죠.
1: 그 안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긴 시간을 버틸 용의가 있는가?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안 좋을 때, 진짜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야 되고 낙관일 때 조금 차익 실현해라는 저도 사실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1: 그쵸.
0: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소수만이 큰 부를 이루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
1: 네.
0: 데이터 센터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한 20%였는데 지금 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스마트폰과 PC가 대략 한 50%예요. 예전에 걔네들이
1: 아니.
0: 70%였거든요.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PC랑 스마트폰인데 그쪽 비중이 여전히 디램에서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달 6월 말부터 사인이 나왔죠. 팀쿡이 중국의 CSMT 메모리 반도체를 쓰겠다, 검토하겠다라고
1: 미국이
0: 얘기했죠.
1: 중국 반도체 못 쓰게 하지만 나는 디램 가격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중국 거 쓸래라고 얘기를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소비자 가격을 왕창 또 올렸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이 팀쿡이라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고 중국 거 쓰겠다고 그렇게 준 약간 위협 아니면 협박 비슷하게 하는
1: 네.
0: 이유가 그건 거죠. 결국은 너무 이 D램 공급 업체들이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1: 나 애플인데.
0: 예, 근데 이제 애플인데 그렇게 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직
1: 호우슴.
0: 우리가 왜냐하면 22년 반, 2년 전에 우리 다운사이클 갈때 애플이 우리를 정말 잔인하게 가격을 후려쳤는데 그
1: 그쵸.
0: 원죄도 있죠,
1: 그
0: 애플이.
1: 마이크론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던데요.
0: 저도 그 팀쿡이라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현실은 뭐냐?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아이폰의 핵심이 뭐겠어요? OS거든요. 폐쇄형 OS예요. 왜좀 높으신 분들이 아이폰 쓰는 게 뭐겠어요? 안드로폰과 달리 그래도 보안이 제일 철저한 게 아이폰이거든요. 애플 iOS는 폐쇄형이지만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거 미국이 허락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팀쿡이 그러니까 또뭘 했냐면 아 트럼프님, 우리가 중국에 판매되는 아이폰에만 CXMT 걸 쓸게요.

0: 그거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브랜드가 박혀 있거든요. 중국이 유일하게 자국산밖에 안 삼성에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 없어요. 유일하게 판매한 게 아이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쓰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생각하면 애플이 한 2억 대 정도 판매돼 중국이 한 25% 30%라고 보면 대략 5천만 대 6천만 대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11억 대니까 5%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노이즈가 되면서 그때는 다 무시를 했는데 결국 주가는 팅쿡의 그 거친 발언이 영향을 미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발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이게 모든 게 지금 회사는 지금 점점 싸져서 PR 7배, 8배까지 갔다 6배 밑으로 좀 빠졌어요. 30% 가까이 고점 대에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또 왕창 뺐지만 또 외국 투자자들이 또 이 가격 때문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룰렛 게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룰렛 게임.
1: 아, 룰렛.
0: 펀더멘탈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그쵸. 게 이게 실적이라는 거 올해까지 제가 봤을 때 D램 가격이 올해 4분기에도 소폭이나마 올라가면 올라가지 빠질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나 PC에 들어간 수요가 저가 생각했던 건 10에서 15% 정도 줄 거로 봤는데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줄 거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D램 이 공급 부족이 대략 한 8에서 10% 정도인데 만약에 레거시 D램이 10% 빠지면은 전체 D램 수요가 5%가 빠지니까 지금 이 타이트한 게 여전히 가는데 이게 20% 이상 빠져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또 여기에 그 기존 D램 웨이퍼를 그 HBM4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거 계산을 다 해봐도 20% 빠져도 4분기에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승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가니까 물론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지금 우리의 그 호남의 반도체 쫙 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압박을 좀 넣더라고요.
0: 아 이게 사실 이제 광주에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절대 금액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통 9만 장짜리 9만 장이라 하면 웨이퍼를 한 달에 9만 장을 넣는 건데 9만 장짜리 D램 공장을 짓는데 대략 그 한 20에서 25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금 삼성의 공시자료 보면 2040년까지 목표를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연간으로 나눠보면 큰 금액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대략 올해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투자 금액을 쓸 것 같고 현재 AI 수요를 보면 120조, 130조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소한. 그걸 나눠서 보면은 호남에 그거를 원샷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장 상황 봐서 들어갈 거예요. 다만 현재는 아마 직계 결정이 되면은 건물을 져야 되고 거기에 클린룸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파티클이 들어가면 반도체는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짓고 그리고 장비 입고를 하는데 빨리 잡으면 3년이에요. 그건 땅이 있다는 보장 하에.
1: 전쟁 위해서.
0: 예, 예. 그럼 3년 동안 봐가면서 9만 장을 장비를 완샷에 입고 안 해요. 3만 장, 3만 장, 3만 장씩 나눠서 입고를 하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공장 짓고 클린룸을 일단 지어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1: 그렇군요.
0: 예, 그러고 나서 또 미국이 요청하면은 또 그거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일본의 히로시마 공장도 있고 타이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삼성과 SK하이닉스도 D램 공장, 전공장 후공정 말고 전공정 그거 지을 수 있겠죠. 검토에 따라서.
1: 미국의 계획 자체가 이 제조업 근간을 모두 미국에 이식하겠다라는 인상처럼 보이거든요. 혹은 제조업 근간을 가진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대미특별투자법에 3,500억 달러도 조선업에 1,500억 달러 원자력과 에너지 2,000억 달러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삼성전자는 파운드

0: 중요하기 때문에 왜 아이다호에 메모리 공장이 있을까 마이크론이. 아이다호 시골이잖아요.
1: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돈 주고 그렇게 고용할 수가 있구나.
0: 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지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기술 집약적 플러스 나름대로 노동 집약적이지 않지만 노동의 그 관리 그게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걸 알고 그래. 텍사스가 왜 삼성이 갔겠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전공 어쨌든 파운드리 공장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협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용인은 당연히나 평택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삼성이 좀 타겟을 한 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40년까지 롱텀 플랜을 보면은 공장을 한 군데 짓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에도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도 질 수도 있고 미국에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연하게 보실 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투자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전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금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최소한 필요 조건은 뭐냐. 건물을 짓고 클린룸이 지면 장비 입고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진다고 요청하면 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은 사실은 네덜란드 ASML이 만든 EUV 장비가 전 세계 지금 첨단 공장 걔네가 유일하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주는 거를 수출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가 중국과 격차가 큰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 중요도 중요하지만 EUV 장비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1: 그러니까 메모리의 이렇게 새기는 노광 장비를 그렇죠? 네덜란드산 장비를 미국이 야 그거 중국에 팔지 마 하니까 덕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기술이 올라갈 때 중국은 그 정교하게 못 그린다.
0: 그렇죠. 그것도 노광기도 오래된 노광기 레거시 노광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보다 성능은 떨어질 뭐 70%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또더 중요한 건 뭐냐. 노광기도 ASML 거를 중국은 못 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절대 중국 메모리 안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익 많이 나오는 게 우리의 대한민국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조건 실건 전략적 협력을 잘 맺어야 되고 뭐 그게 또 나쁘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된 게 우리가 자유무역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전 세계 지금 4위 수출 국가예요. 뭐 아, 미국이 좀 그런다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래도 감정을 팀쿡이 그렇죠. 그래도 그걸 좀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타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1: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주식이 움직인다면 반도체 말고 방산, 원전, 조선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가?
0: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여기서 제가 다 좀 메모리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윤 기자님 그때 두 달 반 전에 나왔을 때 제가 파운드리랑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계속 얘기했어요.
1: 맞습니다.
0: 저희가 그 얘기가 지금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되겠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성공한 것도 안 된다고 했어.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이 트럼프에서 삼성 거의 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미국의 일본 반도체 견제가 맞물려가지 됐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무슨 고민할까? 마지막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군사무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1: 네.
0: 첨단 반도체는 10나노 미체 첨단 반도체예요. 그거 생산의 90%가 어디서 하냐면 대만의 TSMC가 하고 있어요. 10나노 파운드리.
1: 아 파운드리
0: 예,
1: 그러니까 10나노.
0: 메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칩 있잖아요. 엔비디아 100%다 지금 그 TSMC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나노 밑에 밀리터리 반도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10나노 밑은 90%가 다 대만이 하고 있어요. 윤 기자님 미국 엘리트가 정상적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 아 정말
0: 아니죠.
1: 이란 지도부를 모두 몰살시킬 정도의 아주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국 옆에 있는 대만에서 97%를 만들어?
0: 그렇죠. 저는 대만에 중국 스파이들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인텔 보고 인텔 완전 망가졌거든요. 근데 인텔 보고 작년에 지분 정부 돈 태워가지고 무조건 인텔 파운드리 다시 하고
1: 살려.
0: 그리고 애플 보고 너 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겠어요.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90%를 완샷에 어떻게 50%까지 미국을 올리겠어요. 그거를 이제 서서히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살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1: 한국이군요.

0: 삼성전자 네. 파운드리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플 팀쿡이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했다가 TSMC랑 나눠줬다가 2017년 동안 6년도에 다 TSMC로 뺐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졌고 TSMC는 올라갔거든요. 원래 10년 전만 해도 기술력은 거의 비슷했는데. 근데 이제 바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스로픽이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긴다. 테슬라는 당연히 지금 맡기고 있고 여러 군데가 오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인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텍사스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님도 미국에서 ADR 상장했잖아요. 그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 그 미국에 그 파운드리는 아니겠지만 뭐 HBM 후공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공장이거든요. 그 네. 그것도 짓겠다 뭘 하는 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갈 거고 D램은 어쨌든 또 올해 사실 지금 주가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초생 작년 1년 전 생각하면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효과가 봤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HBM이나 메모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 파운드리랑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는 그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하면 뭘까? 답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군함 열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도 또 그런 얘기 미국 국방부 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론 보도상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존수법 때문에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선원도 미국 사람 써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조선 건조 능력이 글로벌리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원래 수리 정비도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았는데 우리나라한테 작년부터 줬거든요. 근데 미국 무슨 군수 지원함을 보니까 녹슬어가지고 야 저런 완전히 배가 정말 녹슬었구나. 그걸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 하나 오션이 한 걸 보면 결국 우리나라 조선업의 먹거리가 예전에는 뭐 LNG 운반선이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군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군함은 참고로 마진이 높습니다.
1: 수리하고 그러던 것도 마진이 높아요?
0: 왜냐하면은 거기는 일단 그 제품 군함을 제대로 만드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미국 군함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가격이 훨씬 싸겠죠. 네. 캐나다 잠수함이 탈락되면서 주가가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1: 일종의 기회일까요?
0: 그럼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독일한테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잠수함이 훨씬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1: 그래요? 조선 이슈와 관련해서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를 좀 마지막 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경제적 본능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0: CBS 뉴스룸.
1: 한때 만 포인트를 넘보던 코스피가 오늘 9% 가깝게 폭락해 6,8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당초 우발적이었다던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넘긴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남권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빈커.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있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7000선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10% 넘게 떨어지며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때 만피를 바라보던 코스피가 600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95% 급락한 6,8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 미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하락폭을 키우더니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데 이어 오후 1시 28분엔 올해 7번째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5월 6일 7,000선을 돌파한 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지수 폭락은 반도체 투톱이 무너진 여파였습니다.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SK하이닉스는 한국 거래 첫날 15% 넘게 폭락해 184만 원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도 10% 넘게 빠져 25만 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낙폭을 키웠는데 개인은 홀로 3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져 8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발 불안과 더불어 AI 고점론에 따른 투자 심리 불안,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차별적인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상장한 이래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50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2: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라며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란이 지난 주말에도 키프로스 선적 상선을

0: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 군사시설과 원전, 정유시설 등 14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물론 그동안 공격을 자제했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오만까지 공습하며 반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상황이 확전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미군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지금으로부터 약 12시간 전에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을 추가로 공습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 이란은 회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시간 뒤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한 겁니다. 이 사람들 뭔가 심각하게 잘못돼 있어요.
0: 문제는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모주타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은 호르무즈가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중요하다며 호르무즈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통제권 주장과 미군의 응징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추가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2: 당장의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맑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활황으로 정부 곳간이 넉넉해지는 건 사실이죠.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을 웃돈다 하는데 정부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방향 보고에 나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활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 또한 올해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과 사업폐지 각각 10% 등 지출 동안 대규모로 구조조정해 투자 여력을 최대한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대응,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 등세 가지를 내년 예산의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진행되도록 정부가 인프라는 물론 정주 요건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청년 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강화해 누구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5: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했습니다. 매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인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286억 달러를 한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12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1년 전보다 1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승용차 수출도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은 물론 유럽연합과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원유, 가스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7.1%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면서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0: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형적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오전 10시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광주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정에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재판부가 강간살인 등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만 인정했으나 2차 공판에서 강간살인을 인정한 것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생한 사건 현장 주변의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고 피해자인 고 이채훈 양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서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살인사건 전 성폭행 사건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이후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장윤기의 혐의 인정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담당 변호사입니다.
3: 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놨고요.
2: 재판부는 오는 27일 차량 관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유철입니다.
1: 정유철 사건에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와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4: 네.
1: 앞서 민주당이 당 TF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은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4: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안 심사가 비공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완전 폐지론자들의 반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1: 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 내부에도 있잖아요. 오늘 이와 관련한 움직임도 있었습니까?
4: 네,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김동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6개 여성단체들이 함께했고요. 기자회견 요지는 피해자 권리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남희 의원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4: 그러나 이들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도 이소영 의원이 보완수사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의원도 법조인 출신인데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TF 안에는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1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려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기한 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실무적 부작용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답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이렇게 우려가 많으면 또 다른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 홍기현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폭력과 아동

0: 학대, 스토킹 같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또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 사건 심의위원회 심사 등 보완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요.
1: 네, 이 문제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주요 쟁점이기도 하죠. 당대표 출마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선언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의원입니다.
2: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0: 김민석 의원도 줄곧 보안수사권 폐지를 완수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송영길 의원은 보안수사권을 정치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국면에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어제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유효하나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 예외적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은 내일 이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보완 수사권의 완전 폐지냐, 부분 존치냐를 놓고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보완 수사권에 대한 야당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0: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 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유지와 더불어 중대범죄 수사 초기부터 검경 협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권 송치제 도입 등을 논의 중인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 씨와 묵시적으로 합의해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문제 삼은 58건 전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전달된 14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명 씨와 긴밀히 연락하며 여론조사 제공을 추진하는 등 범행을 지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여러 정치인에게 제공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전국이 밤낮으로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더위가 재앙 수준에 이르렀는데 오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던 대구에서 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오늘 오후 대구 동구 시남동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시민들은 양산과 선글라스로 햇빛을 가리거나 시원한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동구 주민인 60대 남성 이모 씨는 올해 여름이 유독 덥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5: 작년보다는 좀 많이 더웠겠네요. 뭐랄까 이게 한정막에서 딱 들어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딱 나오면.
4: 무더운 날씨 때문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줄었습니다. 시남동 동서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김동열 씨입니다.
6: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많이 덥잖아요.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7: 아, 절반은요?
6: 네, 50%는 줄어든 것 같아요. 네.

0: 엄청 없는 편이에요.
1: 오늘 오후 3시 기준 대구동구 신암동의 낮 최고 기온은 37.2도, 포항 호미곶과 경산 하양, 영덕읍은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8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포항과 경산에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1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1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며 열대야주의보도 6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74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CBS 뉴스 정진원입니다.
2: 네, 찜통 폭염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상청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았는데요. 특히 경북 영덕의 기온이 37.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내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은 내일과 모레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이 되겠고 남부 지방도 모레까지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5: 한국 골프의 그 슈퍼 코리안 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유해랑과 김주형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LPGA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메이저 대회인데요. 그리고 김주형은 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각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골프가 이 PGA와 LPGA 투어에서 동반 우승한 건 2021년 임성재 고진영 이후 5년 만입니다.
2: 네.
5: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해라는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받고 2분파 72타를 기록했고요. 대신 앞서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를 9개 엮어내면서 무려 11타를 줄여 60타를 쳐서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타 신기록까지 썼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홀인원을 포함해 이글 3개를 몰아친 브룩 핸더슨과 연장을 치렀지만 파5 18번 홀에서 투원 이후 버디를 기록하며 핸더슨을 눌렀습니다. 유해라는 그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앞서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지난달 열린 대회에 이어 메이저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입니다.
2: 네.
5: 한국 선수가 같은 해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13년 만인데요. 두 주 사이 유해란의 상금만 50억 원입니다.
2: 네.
5: 김주영은 PGA 투어에서 2년 9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는데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잡았습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호주의 이민우를 2타 차로 치고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올랐는데요. 2023년에 세계 랭킹 11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52위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인 그 US 오픈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한 부활을 알렸고요.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특히 그 가장 어려운 홀로 꼽혔던 파4 그 16번 홀에서 홀까지 203야드를 남기고 친 아이언샷이 홀 2m 이내에 붙으면서 그 버디를 잡아내 2위와 격차를 두 타차로 벌린 게 그 최종 라운드 하이라이트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은 북중미 월드컵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4강 대진표가 완성됐죠?
5: 네, 그렇습니다. 그 월드컵 사상 최초로 그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 팀까지 모두 준결승에 오르는 그 말 그대로 꿈의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2: 네, 네.
5: 그 어제 경기부터 정리해드리면요. 그 아르헨티나가 연장 혈투 끝에 스위스를 3대1로 꺾고 두 대회 연속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잉글랜드는 노르웨이를 2대1로 꺾었습니다. 그 메시는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0번째 도움을

0: 작성하며 골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노르웨이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뽑아낸 뒤에 연장전에서 벨링엄이 한 골 더 뽑아내면서 웃었습니다. 그 피파 랭킹 1위가 아르헨티나, 그 2위 스페인, 3위 프랑스, 4위 잉글랜드까지 상위 4개 팀이 결승행 티켓을 두고 맞붙는데요. 지금까지 뭐 이런 월드컵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예측 불허의 승부입니다. 그 프랑스와 스페인은 오는 수요일, 그리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목요일에 결승전을 다툽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경찰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이 스타벅스 의원으로 무리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를 불송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 네.
0: 이유는 광주 일고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구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 그 취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이와 별개로 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된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 유족과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그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계속 자료와 감사 신세계 자료와 그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자 조사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14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후속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한 것은 한동훈 의원만의 자산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는 어신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뒤에 현안 일부 처리와 영위에서 짚어보고요.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2부 월요 직설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서 여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 이번 주 진행하는데요. 방송 중 청취 인증샷 혹은 5주년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 10명, 일단 오늘은 10명을 추첨으로 해서 치킨 쿠폰을 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그러니까 샵 1212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운전 중 쓰기 어려우시면요 한판 승부 만세 박재홍 짱 이 정도 충분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로 문자 주세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5: 행복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CO.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 대학교.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9: SM 신용정보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0: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0: 네,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의 핵심 인물 두 분을 만납니다.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죠? 철이 장성철 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화면으로 장 소장님 했던 자세는 신전 자세라고. 예, 머리 목 디스카프 분들.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뤘어요. 이게 진짜 예, 전문의 네.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희를 맡고 있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3: 비서실 욕쟁이 노영희 변호사님.
0: 왜 또?
3: 방송 욕진아, 욕쟁이. 네?
0: 자, 일단 우신이 소개는
2: 어이가 없네. 자,
0: 박우식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우신님. 안녕하세요.
0: 아,
4: 네.
0: 진정하시세요. 오마이뉴스. 자, 왜 갑자기 또 욕했다고 그래요?
2: 왜 저러는 아, 거예요, 나한테?
3: 그게 나가가지고.
0: 아, 뭐 방송에서?
3: 네. 네. 그게 저기거든요. 네. 사전 토크.
0: 아, 사전 토크?
3: 네. 그쵸, 본 토크가 아니에요.
2: 네, 마상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 아, 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친구들이.
3: 맞아요. 네?
0: 거기, 근데 약간 저는 오프닝 음악 깔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조용히 이 시작도 아닌 것이 뭔가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갑자기 자 지금 내가 한없이 가벼운 덕후 장난하면 이렇게 시작하니까
3: 아니, 몇 명이 그거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성의 입단으로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저희는 네. 확실히 그냥 오늘 확실히 돌돌았을 때만 자 그래서 저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아,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4: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예.
4: 추징금 1,396만 3,600원도 재판부는 명령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 58번 가운데 14번 2,792만여 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다만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가 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0: 예.
4: 같은 혐의를 놓고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0: 예, 자 1심 선고 징역 2년입니다. 자 일단 같은 혐의의 김건희 씨는 무죄를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었고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법률가인 노 변호사님.
2: 아, 저는 이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역시 이진감 부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오희성 예, 부장이. 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한테 문자를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0: 아,
2: 이제
0: 예.
2: 그 전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0: 예,
2: 근데
0: 예.
2: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예. 한 열댓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보냈어요.
0: 예.
2: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자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0: 예.
2: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고소하겠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봐야 정신 차리냐. 막 이런 걸 보냈는데
0: 예.
2: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 예.
2: 결국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번에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게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법정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그리고 물론 실제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2년밖에 선고가 안 됐지만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정치 브로커들 내지는 그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인성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면제부 줬던 것에 대해서
0: 예.
2: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판결 매우 의미가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깨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0: 2심도 유지될 가능성이
2: 네네네.
0: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2: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법리가 좀 정리가 되게

0: 있지만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태균 씨 때문에 협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저요.
2: 아, 본인도 그랬어요?
1: 저도 똑같은 문자를 아, 보내서.
0: 그래요?
1: 법정에서 어. 보자 장성철. 어.
2: 아, 진짜.
1: 명태균 씨 좀 비판하면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장성철. 뭐 어. 문자 협박 많이
0: 받았어요. 전화를 맨날 계속 하고 받을 때까지 하고 안 받으면 예.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죠. 어.
1: 그 김건희 씨는 무죄 받았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때 그거의 중요한 논리, 법적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2: 예.
1: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만 그걸 준 것이 아니라
0: 그치.
1: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다.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가 금전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
2: 맞아요.
1: 또 하나는 명태균 씨랑 윤건희 부부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상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협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예.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없다.
2: 예.
1: 그러니까 이제 무죄다 그랬는데 예. 이번 판결로 그것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2: 예.
1: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우리가 불렸고 지금 여러 재판에서 보면 권력을 상당히 향유했고 남용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2: 예.
1: 권력 공동체였습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뭐 당선인의 배우자니까 김건희 씨는 공적인 지위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뭐 무죄 이런 식의 논리도 이제 펴는 것이 어렵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날 더운데 명태균 씨 고생 많으실 것 같다. 안타깝다.
0: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2: 예.
0: 이거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평화롭게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게 유죄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그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이번에 드러내준 거잖아요.
2: 예, 예.
0: 그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가 선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에 또 이제 보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2: 아.
0: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그 거짓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2: 예.
0: 윤석열 씨가.
2: 예.
0: 그게 원래 7월 10일 날 선거가 나려고 했다가 그게 27일인가요로 아마 늦춰진 걸로 지금
2: 예.
0: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원래 397억 원인가를 다시 국민의힘 내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2: 그
0: 높아지고
2: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이죠.
0: 그리고 윤석열 김건 윤석열의 그 건진법사 뭐 어쩌고저쩌고 논란 관련해서
2: 예.
0: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돈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왜냐면 재판부에서는 되게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뭐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이 사실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부분에
2: 그렇죠.
0: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법리대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1: 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거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 뭐 다 부인을 하고 있고
2: 여론조사 대답혐의.
1: 예. 그리고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론조사를 받았잖아요.
2: 카톡으로.
1: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건이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0: 근데,
1: 곧 결론 나오니까.
0: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예, 그게 오세훈 시장 건이 22일 날.
2: 22일.
0: 예, 많은 분들이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한 내용. 그리고 강혜경 뭐 그다음에 그 의원 김영선 의원 등등이 예.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인 김원정 씨인가 그분은 뭐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2: 후원자였다.
0: 예, 그 분과 서울시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박우신 기자가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3: 네, 네. 아니 뭐 제가 두 분 워낙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2: 아니, 박우신 기자가 궁금해요.
3: 아니 저도
1: 명태균 씨 한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3: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상수님께 말이
2: 얼마든지
3: 예. 아니요, 저는 그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재판이
2: 네.
3: 이전까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2: 네.
3: 아 이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이기는 한데 형법적으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를
2: 그렇죠.
3: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
2: 그치?
3: 않았다
2: 네.
3: 했는데 이번에 좀 그 디딤돌을 하는 오늘 의미 있는 재판이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재판이 굉장히 좀 이제 궁금해졌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2: 네.
3: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명태균 씨 재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명확히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은 게 있었는데 특히 오세훈 시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강혜영 씨 세 사람이 이분 세 분 사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2: 예.
3: 말이 안 맞는 게 많은데

0: 오세훈 시장 재판 관련해서 말이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증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입증이 잘 된다면 오세훈 시장 이번에 좀 위기일 수도 있겠다.
1: 1심에서.
0: 네. 예. 생각이 듭니다.
1: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공부 많이 했네. 아니, 상부장님.
2: 아니, 됐어요.
1: 왜? 왜? 아, 해주세요.
3: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다르다. 네. 다른 사안이다.
1: 그러니까 명태기 이 네, 사안.
3: 증언밖에 없다. 네. 증거도 없다. 직접 네.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단히 좀 티격태격 싸움을 많이 했고 네. 이 명태균 김영선 씨가 상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욕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1: 워낙.
3: 조선족 남매 같다라고 한 것을 들어가지고 상대 그 두 분이 모욕감을 느꼈다.
1: 명태균 씨도 일관되게 SNS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네. 이걸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3: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씨의 네. 증언을 입증할 만한 조그만 티끌만큼의 네. 증거 자료라도 있으면은 저도 위험하다고 하겠는데 제가 쭉 그쪽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니래요. 없어요. 증거 자체가 없기 없다.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보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1: 노벨 사님 이렇게 또 재밌는 표정을 쳐다보고
3: 계세요. 22일 날 보고 얘기하시죠. 그때 저기 한동훈 저기 낙선한다고 예측하셨잖아요.
1: 22일 무슨 일이었지? 22일이? 네, 아, 수요일이네. 네. 수요일이면 두 분을 같이 못 만나는데.
3: 나오세요.
1: 나오세요. 나오세요.
4: 네, 저를 꼭 불러주세요. 그냥.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또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재도전이죠. 그죠? 재임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지킬 사람은 나다. 봐라. 그리고 대선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보고 이어갈까요?
5: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제를 성공시켰습니다. 1인 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를 생중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1: 네, 자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공식 출마 선언 오늘 오후 2시에 했는데 자 일단 화면으로 보셨고 지난 주말에 또 이제 당대표 출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요.
0: 네, 이게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였습니다. 국회의사였는데요. 예. 이 KDLC 정견 발표회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예.
0: 김민석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향해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꼬집었고요. 본인은 세 차례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면서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저를 다 공격한다라며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 방위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해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을 돕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두 후보의 신경전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고성이 오가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정청래 전 당대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끝까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불출마 못 나온다 일관되게 말씀했는데 결국 나왔는데
3: 못 나온다 나오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1: 나오면 안 된다.
3: 네. 큰 정치인이 되기는 글렀다. 제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1: 아, 그 장 소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제 큰 정치인으로
3: 큰 정치인
1: 가는
3: 거죠.
1: 저도 그냥 큰 앵커로 가기 위해서 장 소장님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3: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네. 진영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문에 큰 분란과 갈등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면 보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 점을 내가 선당우사 정신 백의종군 하면서 진영 내 갈등을 막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또 보답을 받아요. 당원들과 의원들과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고마워한다고요. 그냥 눈앞에 당권의 그 현실적인 이익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1: 예.
3: 상당히 좀 아쉽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0: 그러면은 자유롭게 나는 그때 나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1: 야인으로 뭐 들어가서
0: 정치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 그 출마 선언문을 전반적으로 듣고 나서 드는 감정은 못 믿겠다. 거짓말.
1: 정말로 못 믿는 식.
0: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 그냥 이런 거짓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냥 제발 믿어주세요. 대통령 지키고 성공시킬 사람 나 정청래밖에 없어요. 원팀 원보이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걸 그냥 계속 못 믿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임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것을 보고 정청래 믿을 수 있을까 좀 회의감만 준
1: 실시간 그런... 댓글에는 지금 MBC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지하는 댓글 엄청 많았어요.
0: 그러니까 뭐 딴지 게시판에서 열광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을 텐데 예?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게 뭐 정청래 대표를 신임하고 믿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느냐.
1: 일단 대선 출마 선언 갖고 거짓말 많았다. 이게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의 두 가지 포인트. 노 변호사님은?
2: 저도 오늘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바로 이 부분은.
1: 걸렸어요. 딱 들어왔어 이게.
2: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 대선 출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줘. 이 얘기라고 저는 판단했고.
1: 그렇구나.
2: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는 어차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가 아니에요.
1: 어차피.
2: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을 겨냥해서 이 좀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표면적인 해석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요즘에 평론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정청래 도 뭐 옹호하고 김민석도 옹호하고 뭐 누구도 옹호하고 막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박쥐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1: 민주당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시는 거죠. 네,
2: 저는 원래 민주당을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 예, 예.
2: 근데 오늘 이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그 지금 말씀드린 표면적인 해석 말고 심층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1: 질적 분석.
2: 그 말이 맞다면 저는 오늘부터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말한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말한 김민석, 송영길에 대한 욕이 아니고 내지는 그 비난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그런 그 공격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다까지도 이해되는 문장이었다.
2: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래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입만 열면 난 대통령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항상 이 나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아까 못 믿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사실 출마 선언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2: 네. 오늘도 이제 그
0: 2시에.
2: 네, 그 2시 타임에 또 네.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도 물론 뭐 자기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냥 나도 우연히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꼭 항상 뭔가 대통령에게 뭔가 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타이밍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2: 뭐 한두 번 쌓여야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보안수석권은 무조건 뭐 닥치고 네. 보안수석권 뭐 이런 얘기도 한
1: 지금 당장
2: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약올리고 놀리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항상 이런 게 나와서
1: 노영희 변호사의 폭탄 선언.
2: 아니 네. 저는 그 동안에는 되게 그냥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뭐 나한테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다 욕만 하고 선명하지
1: 여러분,
2: 않다 그러고
1: 노변호사님의
2: 기회주의적이라고 그러고
1: 예. 진심을 믿어주세요.
2: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정확하게 그냥 할 생각이고
1: 예.
2: 이 정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깔았다면 그건 되게 나쁘다. 정말 악의적이다라고
1: 악의적이다.
2: 왜냐하면 대통령을 왜 까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당대표 한 다음에 대통령 나온 거였고
1: 그렇죠.
2: 이 전직 대통령들을 다 그렇게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대통령직을 이용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을 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고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1: 믿을 수 없다. 두 분이 공통점인데 그래도 과거 신 기자님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0: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죠?
1: 아니, 저는 설마 거기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정래 전 대표가. 이거 왜냐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말 속에 하나 이제 칼을 숨겨놓고
0: 국민복권.
1: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이 전선에서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거가 정무적으로 본인에게 이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원래 정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을 이번 전당대회 주요한 의제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흐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지금 이게 전면을 하니까 이 전면으로 꺼내놓고 100% 마무리하겠다. 다시 한번 좀 나 이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원하는 개혁들에 내가 걸게. 이걸 확실히 의제로 해서 붙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폐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 확실히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느꼈습니다.
2: 이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2030년에 대선 출마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당대표직을 이용해 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 대선 출마할 거라니까. 나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
0: 나도 대선 주자야.
2: 네. 그런 강력한 의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찰떡궁합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극 같아요.
0: 안 맞아.
2: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딱 그러잖아요. 2시에 대통령 행사를 했는데 2시에 지금 이게 기획되고 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것조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0: 해석도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사실은 만약에 또 지난주에 만약에 했으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또 나가서 한다 또 그랬을 텐데 해외 순방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렇다 이번 주에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임박해 하는데 또 2시 대통령이 안 중요한 일 하는 안 한 날은 없고 항상 중요해요. 대통령이 한 시간은 항상 중요한데 다 안 좋아 보여.
1: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오전에 미리 야 오늘 중에 출마 회견이 있을 겁니다라고 돌았을 때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설마 2시?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3: 내 말이 맞잖아요.
1: 근데 진짜 2시여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0: 그렇지. 항상 2시에 해 원래.
3: 항상 타이밍이 맞다니까.
1: 근데 관심 사안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청래 전 대표 이번에 기자회견 몇 시에? 또 설마 혹시 이거 맞춘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우는 것 자체가 나쁜 시그널인 거죠. 이게 그만큼 이 청와대하고 그 전까지 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봅니다.
3: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악의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거 그건 악의적 해석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처음 생각했는 게 아니에요.
0: 반복이 되다 보니까
3: 이 CBS에 아주 엄청난 기자 몇 명이들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0: 그냥 기자라고 했어요. 엄청나냐고 빼고
3: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나보고 너무 순진하다는 등 너는 또 회색분자냐 너는 기회주의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말해도 어쨌든 욕을 얻어먹을 텐데 그럼 좋다 한번 본질적으로 까보자. 근데 항상 할 때마다 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2: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0: 좋다,
2: 되게 격앙되어 있대요.
3: 그러니까 봐봐도 맨날 격앙되어 있대.
0: 청와대 언제 쉬어? 그러면 항상 화가 나 있어.
3: 맨날 격앙돼 있어 청와대는.
0: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그 청와대 분은 계속 화가 나 있네.
2: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친구이자 동지라고 그랬잖아요.
0: 아 친구.
2: 어디 지금 대통령한테 동지? 지금?
3: 아, 왜 그래? 그런 건 이렇게, 아니지.
2: 아니 엄청나게 화났대요. 연락해 보세요.
0: 연락해 보세요.
3: 아, 그거 가지고 화내지
0: 아니 그 아마 대통령 화난 건 아니고
2: 마일리지가 쌓인 거잖아요.
0: 주위에 이제. 그 참모들이
2: 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참모들은 스태프들은 진짜 아니 어떻게 대통령 만만하게 보이나? 계속 이제 두 분 사이 관계가 좋았으면은 그런 거 그냥 그래 그럼 동지 친구지 옛날에 같이 뭐 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어디 대통령을 만만해 보고 또 대들고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0: 마일리지가 이제 VIP 등급이 되잖아요.
2: 그럼요.
0: 이게 아니, 뭘 해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3: 그 얘기도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안 했다는 등 그러지 말아라. 나 통하고 여러 번 독대했다. 뭐 내가 근데 말을 아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0: 맞아. 아까 오후에.
3: 네, 근데 사실 나는 그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대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0: 청와대 최초내가 아니다.
3: 그런 식으로 사실 지금 이제 격앙이라는 말을 썼긴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타이밍 타이밍 마다마다마다 그러니까 마다마다 게다가 지방선거 때 이제 제일 사실은 그게 피크여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매

0: 너무 불편해 했었고 되게 속상해 했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간보듯이 한번 찔렀다가 다시 손 내밀었다가 한번 찔렀다가 손 내밀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싫어져. 이런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당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안 듣게 열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만한 그냥 선회에서 합시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밖에서 일단 이 정도로 하자고. 두 분 너무 좋다고. 우리 과거식 너무 좋다고.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네, 저녁시사회 중심 밀도 있는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요.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얘기가 지금 또 나왔어요. 원래 그냥 복당 문제 큰 이슈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강철수가 돼서 또 나타났어요. 안 됩니다.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 네,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전초전이 뭐였냐면은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언을 두고 두 사람 사이 계속 공방이 있었죠. 안철수 의원은 당사로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네. 한동훈은 이거 사실 왜곡한 선동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본인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한동훈계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면서 예. 복당을 하면 당 전체가 개파 갈등과 소모적인 내전에 빠질 것이다.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조갑재닷컴 대표도 예.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 YTN 라디오에서 부산을 기반으로 창당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도영 대표와 친윤계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당원들을 동원해 납치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내에 이들을 몰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이나 신당 창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신당 창당은 조갑재 대표의 이제 바람이고 이제 권유하는 거죠. 네, 이제 친한지 그렇죠.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닌 거고 일단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얘기. 아, 이거 뭐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노 변호사님부터.
0: 복당 예. 자체를 한동훈 전 대표도 막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1: 그렇죠.
0: 들었고.
1: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그리고 친한계 패널들 전부 다 아니라고 지금은 그러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도 대표도 당연히 지금 이분들을 뭐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징계 얘기도 사실 꺼내고 또 뭐 징계위원, 윤리위원인가요? 예, 그분들도 임명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자꾸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지난번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의 선거 아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1: 재판.
0: 그 당사로 와라 이제 이 말을 안철수 의원 입에서 한동훈이 먼저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와버리면서 서로 이제 공방 주고받다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동훈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다 안철수가
1: 대선 주자.
0: 네, 대선 주자로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이 막 지금 현재 대권을 꿈꾸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안철수 의원이 좀 긁혀가지고.

0: 조금 되게 세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분당이나 창당 문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1: 그렇죠.
0: 누구도 나가서 추운 겨울에, 지난번에
1: 지금 좀
0: 바른미래당인가?
1: 더워요, 지금. 폭염에 나가서.
0: 더운데도 추운 그 허허 벌판에서 추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자, 우리 장 소장님.
2: 저는 먼저 이제 곽우신 기자님께 좀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1: 곽우신 기자님.
3: 아, 프로그램 명을 언급을 안 해서 그런가요?
2: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조갑재 대표가
3: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와서 얘기하셨습니다.
1: 아, 핵심 방 요즘 장안의 화제죠?
3: 그럼요, 그럼요.
1: 거의 박성태 뉴스쇼와 거의 비견되는.
3: 거의 뭐 막상막하죠.
2: 예. 아, 역시 박재용 앵커님
0: 박재용 앵커님은 진짜 해당 행위자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방송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할 때마다 맨날 YTN과 장성철을 막 엄청 띄워주고 박재용
2: 노인희 변호사님의
0: 경쟁자로 생각하나요? 박 앵커를?
1: 아 누구? 아
0: 박성태
1: 형?
0: 박성태를?
1: 아니 그게 아니고
2: 저희
1: 아침 노인... 시간 때 그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2: 저 노인희 변호사님의 계승자 아니에요. 아. 하신 거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칭찬해 주셔야지.
0: 아니 저는 그건 좋은데 아니 박재영 앵커 좀 이상하잖아요.
2: 아니 최고의 앵커지.
0: 맨날 오면은 YTN 뉴스 명당만 띄워주고 되게 해당 행위적 해방 행위적 행위를 하더라고요.
1: 해방. 예, 박성태 쇼 5분 이상 들으시고 뉴스 명당도 5분 이상 들으시면 청취율 조사 대답할 다 잡히니까 같이 잡히면 좋겠다.
0: 지금 이것 좀 옳지 않아요. 지금
1: 아니 이미 또 잘 나가고 평화, 있는 방송인데 피스 예, 통합 행보. 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2: 처음에 한동훈 대표랑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계속 부산에 출마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약간 반골 기질들이 더 많이 있다. 무조건 그냥 보수 우파를 편들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의 성향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서 2028년 총선 때까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게 되면 이 부울경을 기반으로 당을 창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것까지도 바라보시고 부산에 출마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렇죠.
2: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친윤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지 않는다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1: 오.
2: 특히 부울경이나 수도권에서는 해볼 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장도경이나 친윤 세력들과 함께하는 게 나의 당선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랑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2: 그걸 만약에 이제 창당을 하기 전에라도 부울경을 한동훈 대표가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의원 숫자 지지세를 확실하게 장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창당에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창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곽에서 띄우고 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창당설
0: 아니 근데
1: 거 있다.
0: 그거는 너무 한동훈 대표의 간을 엄청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1: 배포.
0: 네, 죄송합니다만. 아.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0: 그거를 비교해봐야죠.
2: 망한 거는 망해 죄송해요 망했다라기보다 지금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1: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2: 그거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서 그렇고요. 아하. 대권 후보로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았고 아하. 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기반 마련했고요. 대권 주자 1, 2등 나오고 있고요. 아하. 부산의 몇몇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창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0: 장성철 수장은 원래 이준석 대표하고도 되게 친하고 한동훈 의원하고도
1: 나쁘지 않고.
0: 네, 근데 한동훈 의원 쪽으로 조금 이제
2: 아니요, 우리 또 오세훈 시장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0: 이제 게다가 이제 오세훈이에요. 이제는.
2: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미래 그리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1: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
2: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인 분들이 보수파의 주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뭐 친윤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1: 갑자기 장성철과 인터뷰.
0: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좀 성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물론 지금은 이제 선거 이후에 좀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스킨십이나 뭐 의원들과의 관계나 이런 당내의 관계에 관련해서.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점조직의 그 중앙점이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점조직의
2: 네, 네, 네. 맞아요.
0: 그렇죠. 네, 네, 위성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형성을 해놓지 예. 그들 간에 뭔가 관계를 막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내지는 그렇죠. 않는다. 근데 당을 새로 만들든 뭔가 좀 대권 후보로 뭔가 자리를 잡던 그 당 안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면 예. 실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2: 맞아요.
0: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내지는 자기네들끼리 이게 끈끈한 조직력과 뭐 이런 걸 좀 갖춰줘야 맞아요. 되는데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동훈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다 친한계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사람들도 사실은 한동훈하고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1: 있어.
0: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끈끈한 조직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약간 조금 하자들이 좀 있는 분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1: 그래서 어떤 창당할 정도의 보수기질이 확장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
2: 류인희 변호사님 저 지적을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측이
0: 알죠.
2: 아니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번에 배지 달면서 계단 하나 올라갔는데 예. 저러한 지적에 대해서 깨닫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한 단계 더 계단 올라갈 수 있다. 정확한 지적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이나 현실적으로 조금 아직 근 시일 내에 그게 될 가능성이
2: 여야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처럼 팬덤층이 있고 따르는 의원들이 있고 지역적인 기반이 있고 인지도가 나오는 이 삼박자가 갖춰진 정치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거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게 엄청 많죠.
1: 예,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CBS 박정희 한판승 부고요. 우리 우신이 과거신 기자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3: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좋다. 민주당 전당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한 게 원내 교섭단체 조건 완화하는 거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혁신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데 나중에 결선 가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쨌든 주요한 의제가 되고 민주당이 실제로 그걸 관철한다고 하면은 그 혜택을 한동훈 의원이 볼 수도 있죠.
1: 그럼요.
3: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0명은 되어야 어쨌든 신당이든 뭐든 동력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교수단체 이게 완화가 되면은 그 조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 안에서도 그 점보다는 진짜로 신당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스노우볼링 될 수도 있겠죠.
2: 바른정당이 예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2주 만에 나 안 할래.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그냥 선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강력한 국민의 지지도 인지도가 있는
1: 대선 주자가
2: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창당 가능성도 있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러면 정당 얘기 나왔으니 개혁신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한 자작 논란. 지금 일파만파 커지기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젊은 정치인이 왜 저렇게 해 하고 이제 그냥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접근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지금?
3: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안에게 접근했는지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후보 캠프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며 끝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CBS 노컷뉴스 취재를 보면 선거전인 5월 17일 정의안 전 후보와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당시 부산시에서 맡을 중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즉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결국 박형준 후보 측에서 역할을 제안하면서 사퇴와 단일화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반면 박 전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직책이나 단일화 대가는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런 가운데 주진우 의원은 경찰을 겨냥해 경찰이 지난 5월에 자작극 시인을 받고도 선거 뒤에야 영장을 청구했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자, 이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도했다 뭐 이런 설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이제 피습당한 것이 그 피습됐다가 주장했던 게 4월 말이었잖아요. 4월 27일이었는데 지금 5월 17일 지금 2주 넘는 시간이 지난 그 사이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 이기인 사무총장은 5월 19일인가요? 이제 이한 후보 통화 좀 합시다 때 전화 안 하는 상황을 자기 이제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때까지 연락 잘 안 됐다라는 거고,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이설을 지금까지 어떻게 종합하면 될지.
0: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자신의 SNS에다가 새벽쯤인가

0: 네. 그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이걸 올렸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줄줄줄 올렸어요. 그 김성열 최고도 올리고 네. 뭐 이기한 사무총장도 올리고 막 네. 이제 줄줄줄 올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아니 5월 17일 날 박형준 후보랑 만났다는 게 지금
1: 맞아요.
0: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급 뭐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개혁신당 쪽의 얘기고요.
2: 주진우 의원급 대우?
0: 예, 예, 예. 그게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내가 중책 얘기한 거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 먼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갑자기 이게 뭐 알았네, 몰랐네 이제 이런 논란으로 지금 가고 니네가 얘 꼬셔가지고 찔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테리는 꼭 누군가는 밝혀서 이제 좀 풀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정말 그렇다면 5월 26일인가 그때 그 토론회 TV 토론회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들고 나와가지고 전지수 당시 후보한테 내가 미국에서 비싼 돈으로서 거짓말 탐지기 들고 왔는데 너 이거 통과 자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 그렇죠.
0: 자기는 이미 그 전에 네. 자작극이었다는 걸 경찰에 가서 실토한 다음에
1: 그러니까.
0: 그리고 자기네끼리 또 뭐 박형준 후보랑 단일화 한 해 만에 하면서 뭐 자기네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또 연락도 안 되네 만에 한 그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는 정말 순진무구한 피해자인 양 거짓말 탐지 들고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거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개혁신당이 하나도 몰랐다? 내지는 개혁신당은 알았는데 이제 약간 넘어간 건가? 내지는 국민의힘도 전혀 몰랐을까? 저는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정의한 세 쪽이 사실 어느 정도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 측을 말하는 건데 이분들은 사실 조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솔직히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면 크고 좁으면 좁은 그 정치계이고 이 정의한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 당직 활동도 하고 뭐 보좌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린닥터스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8명인가가 쭉 나와가지고 이번에 개혁신당에 후보로 나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은 뭐 정확한 게 없으니까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3: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24시간 뭐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나 지도부는 전국을 다니고 정의한 후보가 저런 작당을 꾸미는 걸 알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정의한 후보가 박형준 시장 쪽에서 뭐 청년 정무 부시장 막 이런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뭐 단일화 요구를 해왔다.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끊었기 때문에 정의한 후보가 끝까지 이제 출마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총괄적인 그러한 뭐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사기 피해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거 보면은 개혁신당이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정당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서 이제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야권 통합 이러한 소용돌이에 개혁신당이 좀 휩싸이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2: 자 과거신 기자도 이 상황에서
4: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 좀 뼈아픈 게 서울, 경기, 부산 중에 어디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한 후보가 또 아버지가 원래 부산에서 좀 유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의한 후보의 이번에 인지도를 올려놓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선거까지 좀 노려보겠다는 발판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한 건 당한 거고 뭐 얻은 건 없고 같이 이제 연대 책임으로 해서 비판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뼈아픈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반응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당에서 공천을 한 후보가 어쨌든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우리가 피해자야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귀시고 중요한 건 이 문제 어떻게 빨리 돌파하고 해소해 나갈까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의한 후보가 공천할 때 그런 것도 몰랐다. 본인들의 검증이 실패했다는 거고 이후에 이렇게 국민의힘과 작당하는 거 몰랐다? 후보를 광역단체 후보로 해놓고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당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한계인 건데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할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의한 후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고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2: 인지도를 높이고
4: 이 바터에서 뭔가 조금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도 뇌피셜을 돌릴 수 있는 거죠.

0: 근데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1: 좋게 해석한
2: 이게
1: 거야,
2: 좋게 해석이야? 이게
0: 그럼요. 이거 진짜 좋게 해석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정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산에서는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그 병원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엄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게다가 계속 선거 문을 두들겼다가 결국 안 되기도 하고 예. 중간에 공천 6번인가를 나와가지고 24%인가 받아가지고 또 한참 땐 또 잘 나가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정의안이라고 하는 사람 봅시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에 정말 뛰어들고 싶었고 뭔가 의원 배지를 달고 싶었으나 예. 결국은 못했어요, 자기는. 예. 근데 자기 아들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뭔가 좀 시키고 싶어. 근데 자기 며느리는 이제 의사 며느리를 봤으니까 뭐 병원을 그 주로 준다고 치더라도 이 아들은 정치인으로 내가 뭔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예. 실제 나중에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하니까 예. 그리고 서포팅도 계속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당장의 인지도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이번에 부산시장이 될 거가 아닌 건 너무 뻔한 건데 그거를 만약에 안 걸린다고 정말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내지는 뭔가 확신적인 그런 게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내가 이번에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려 놔도 나는 2년 있다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여기서도 질문. 경찰이 이제 6.4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5월 중순에 이거 알았고 정의한 씨가 인정했다는 건 저 맞아요. 저 자작극이에요. 뻥이었어요. 뭐 이거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자기가 얘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말이
1: 안 되잖아요. 그 그러면 5월 중순부터 6월 3일까지 2주를 국민의힘께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1: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0: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 집은 이제
1: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또 감정이 나와. 아 이게 이제 말이 이게 완전 부산 시민들은 농락당한 거잖아요
2: 아,
1: 그렇죠. 지금.
2: 네. 부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표를 주신 2만 명이 넘는 3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0: 무슨
2: 왜 준 건데 네, 한 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게 뭐 당락을 가르고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 우리도 당했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이거를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SNS에 자꾸 올리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네,
2: 그리고 그 이후에
1: 경찰은 왜?
2: 그러니까 경찰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하면은 선거 개입이 될까봐 기다렸다가 했다라고 하는 건데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3: 이건 네. 자백을 했잖아. 자백을 했으면 이거는
0: 아니 근데 그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1: 확정 아니다. 네.
0: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건은 이제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에 그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지방 선거가 6월 3일이고 코앞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1: 선거에
0: 대해서
1: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0: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3: 아니,
0: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 자작극 이걸 시인했는데도
0: 그러니까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이게 딱 수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사한 입장에서.
1: 아, 근데 그런가요?
0: 왜냐면 본인이 자백을 하더라도요. 네. 보강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백은 인정하지 않아요.
3: 이런 사건에서 자백 외에 뭐가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사건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라든가 객관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만 이제 여러 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4월 27일 날 문제가 있었는데 5월 중순에 이거 딱 사건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거 진행 과정에 선거법 위반 사안이 발생이 됐고 경찰이 인지했다 해서 네. 너 선거 그만 이렇게 네. 할 수 없다는
0: 없죠.
1: 없는 거죠.
0: 본인이
1: 그러니까
0: 안
1: 만약에 뭐 자작극 말고라도 네. 뭐 이제 불법 선거 운동 뭐가 밝혀지긴 잡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 멈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0: 사건이 종결돼야지 발표를 하는 거고 사건이 종결돼야지 끝내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나왔으면 본인이 알아서 행동을 해야지 경찰이 와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그러면은 발표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좋고 뭐 이렇게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3: 최강욱 의원 얘기처럼 좀 언론에 알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갑자기
3: 언론에 알려야죠.
0: 갑자기 또 의문의 일패 최강욱 의원.
1: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판승도 많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 같고 이게 특검 얘기도 나오잖아요. 특검까지 갈 사안이에요? 짧게. 아니야? 아, 알았어요. 특검의
0: 특검 맞는 논이야 진짜. 네.
3: 이거는 뭐 저희 권력형 뭐 비리도 아닌데 뭘 특검을 해요?
1: 네, 특검 맞는 논은 여기서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한판승 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노 변호사님, 우리 장성주 소장님, 과구순 기자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나가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경북 영덕의 기온이 37.1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동해안과 영남지방은 내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도는 소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비가 내리겠는데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8: 와, 서울에서 1시간?
7: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0: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7: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10: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4: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5: 예, CBS 박종현 한판승부 월요 직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월요 직설은요, 한판승부 5주년 특집 방송으로 정말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6: 예, 예.
15: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16: 요즘 백수니까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15: 아, 43년 만에?
16: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법조 생활을 13년.

0: 정치 30년.
1: 예.
0: 그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1: 어허.
0: 마음은 편하죠.
1: 그 SNS에 그 손주와의 사진도 올리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0: 손주하고 최근에 이제 마음을 좀 텄어요. 그 애들이 그 보기가 굉장히 네.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고.
1: 아 요즘 때 애기들도 MZ 갖고 힘들구나, 그죠?
0: 그렇죠.
1: 야,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또 홍준표 시장이시면 굉장히 또 아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0: 나중에 그건 커서 예. 이야기고 지금은. 예. 예. 우리 집에 제일 상정이지.
1: 그렇군요. 예, 또 얼굴이 흐뭇한 미소가 많으신 것 같고. 자, 일단은 요즘은 이제 진영 논리에 정치를 하다가 두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30년 동안은 이제 예. 외눈으로 살았죠.
1: 예, 보수의 눈으로.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1: 예.
0: 좀 균형 있게
1: 예.
0: 그래 보이더라고.
1: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0: 그렇죠. 갈등의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1: 그렇군요. 이제 좀 대선배로서 예?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던 거. 이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 명태균 씨도 그 징역 1년 6개월이 네. 나왔는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네.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그 내가 실황 중계로 봤는데
1: 예.
0: 저 판결은 잘못됐다. 아, 그게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뭐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아, 네, 네, 네.
0: 근데 뭐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 어디 그 정치 실무를
1: 예.
0: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죠.
1: 그렇죠.
0: 그 네. 무죄 이유 설치한 거 보면 저거는 엉터리다. 근데 이번에 이중관 판사는 정확히 설치를 했더만.
1: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다.
0: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1: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일반적인 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0: 그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판결한 게
1: 예.
0: 그게 엉터리였죠.
1: 아, 그런가요? 또 이게 대통령의 부인될 분이었고 이게 직접 당사 후보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뇌물관계가 성립 안 된다.
0: 글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 판결을 봐줄 수가 있겠지만
1: 예.
0: 사실상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는
1: 예.
0: 일심 동체거든.
1: 공동체.
0: 일심 동체.
1: 일심 동체.
0: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1: 예.
0: 경제적 공동체를 말로 예.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묶었거든.
1: 예.
0: 그거보다 더 밀착한 관계죠.
1: 부부니까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인이니까 좀 봐줬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1: 예.
0: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여론조사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1심 판결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에 대한 예측도 하는데 오세훈 시장 건도 유죄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0: 내가 뭐 예단은 못하겠는데
1: 예.
0: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걱정스럽게 본 거는
1: 예.
0: 그 사건 터졌을 때부터 오세훈이 명태균이가 만나게 된 계기를 내가 좀 알아요.
1: 왜 만나게 됐습니까?
0: 그게 김영선이가 소개를 해서 만난 거예요.
1: 예, 그 부분은 좀 드러난 부분이죠.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김영선이가 명태규이를 오세훈이한테 소개를 했고,
1: 예.
0: 또 김영선이가 명태규이를 윤석열이한테 소개했어요.
1: 맞아요. 예.
0: 근데 그해 먼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거든.
1: 맞아요.
0: 예. 예. 거기서 한번 성공한 그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이한테 갔다고.
1: 아하.
0: 근데 명태규이라는 사람은, 내가 좀,

0: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경남 지사할 때부터.
1: 예, 경남에 계셨으니까.
0: 난 그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의뢰를 하거나 한 일이 없고.
1: 예.
0: 좀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는 거를 경남 지사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 가지고
1: 예.
0: 로데이터까지 넘겨준다.
1: 아하.
0: 대신 그 여론 조작 그 조사비가 굉장히 싸다.
1: 싸다. 예.
0: 그 헐값이 안다는 거죠.
1: 예.
0: 그래 가지고 경남 있을 때부터 창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21년도 그 대선 경선 때 우리 쪽으로 하려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1: 아, 우리 홍준표 캠프에 먼저 네. 연락이 왔다가.
0: 그래서 나 그는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개붙이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간 거예요.
1: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1심 판결까지 나왔다.
0: 그렇죠.
1: 아, 혹시 그때 받으셨으면 주인공이
0: 에이
1: 아닙니다.
0: 나는 정치를 하더라도 예. 여론 조작이나 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어울려서 하지 않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다. 말씀까지 듣고요. 자,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범 1년이 됐는데 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기점을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인데.
0: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한 거는 없죠. 지지는 않았죠.
1: 예, 여당이.
0: 그렇죠.
1: 예.
0: 단지 서울시장이 이제 졌다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패배했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한 건 아니죠. 패배한 건 아니고
1: 예.
0: 그런데 지방선거의 민심하고 지금 또 지지층에 지금 민주당도 지지층에 좀 분열 현상이
1: 예,
0: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응?
0: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뭔가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나는 그 메가 프로젝트는 그게 이재명 정부 때만 한 게 아니에요.
1: 이전 정부부터 쭉.
0: 아, 예. 네.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
1: 예, 예.
0: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1: 아.
0: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 예, 예.
0: 그게 이제 실효성의 문제지.
1: 아,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0: 실효성.
1: 실효성. 예. 예.
0: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인데
1: 예.
0: 그 장치 산업을 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건 속도전으로 안 돼요.
1: 예.
0: 전기 필요하죠.
1: 그렇죠.
0: 전기 필요하면 그 SMR이나 영광원전 새로 지어야죠.
1: 예.
0: 그 물 필요하면 그 댐을 정축하거나 또 새로운 댐 만들어야죠.
1: 예.
0: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1: 지금
0: 있는 시설로는 반도체 공장을 그래 크게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1: 예.
0: 또 지금 반도체 수요가 AI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용인 클러스터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1: 예.
0: 그걸 또 완성을 다 하고 광주로 갈 것이냐. 복잡한 문제 있어요.
1: 예.
0: 발표를 할 때 수천 조씩 발표를 하는데.
1: 4,700조.
0: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참 발표하는 건 좋아요. 국가 계획 프로젝트를
1: 예.
0: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치화에 만들어 가지고
1: 예.
0: 거기에 맞춰서 나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1: 예.
0: 이건 좀 급조된 거로 나 보여집니다.
1: 그래서
0: 호남 반도체 가는 건 난 찬성을 합니다.
1: 아, 호남 가는 건 찬성.
0: 그거는 박정희 정부 이래에 대한민국 발전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1: 예.
0: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충청을 또 중심으로
1: 예.
0: 호남만 소외됐거든.
1: 예.
0: 그래서 호남 반도체 가는 건 찬성을 하는데

0: 정부에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못을 박아놔야 된다.
1: 아하, 불가역적으로.
0: 그렇습니다.
1: 아하.
0: 그렇지 않고
1: 아하.
0: 그냥 공수표를 날리다 끝나버리면 호남민심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1: 어휴, 거의 광주시장님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한 아니, 비전으로.
0: 그게 이제 나라 전체 균형 발전인데
1: 어허.
0: 영남 같은 경우 안 보세요.
1: 예.
0: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면서
1: 예.
0: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폭발적으로 커졌죠.
1: 예.
0: 모든 수출량이 걸로 나가니까.
1: 아, 그러네요.
0: 예. 물동량이.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있었지만 그게 큰 역할을 못했어요.
1: 예.
0: 네? 주로 경부 쪽만 역할이 됐지. 거기다가 구미에는 한국 최초의 전자공단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울산에 중화학단지 들어갔죠. 창원에 중화학공업 들어갔죠. 기계산업.
1: 예.
0: 네? 거제에 그 조선소 들어갔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영남에 세팅한 거는 나라 전체의 인프라를 세팅한 거예요. 호남은 농업도시.
1: 예.
0: 그래서 호남의 반도체 가는 거는 미래산업이 그쪽으로 가서 뿌리 내리고 잡는 거 자리 잡는 거는 그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예요.
1: 예, 되돌릴 수 없게 임기 4년에 만들어놔야 된다.
0: 지금 뭐 광주 공항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뭐 광주 공항에 하려면 공항 이전부터 해야 돼.
1: 예, 돈 많이 들네요.
0: 이전하는데 그거 기부대 양념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해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래서 거기도 돈이 아마 10조 이상 될 거야.
1: 근데 그 추경호 시장을 뽑아서 대구에 이 첨단산 못 가져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죠?
0: 내가 그 지난번에 그 김부겸이를 지지한 거는 민주당이라서 지지한 게 아니고 대구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지지를 한 겁니다.
1: 예.
0: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절대 추경을 뽑아서는 저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고 예산 지원도 없을 것이다.
1: 예.
0: 그 뻔하거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는데
1: 예.
0: 이 정부의 지금 시대적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1: 예.
0: 어떻게 대구시장이 그런 사람 뽑았는데 도와주겠어요.
1: 예.
0: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면 대구시정은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대구시정은 재정자립도가 한 46% 정도 돼요.
1: 예.
0: 서울은 80%가 넘죠. 그런데 중앙정부 도움 없으면 대구시 예산을 못 짜요.
1: 예.
0: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게 보통 뒤끝이 있는 정부니까 보통 뒤끝이 아니라고.
1: 예.
0: 나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를 덜렁 뽑아놨으니까
1: 예.
0: 내가 3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하던 그 사업들이 전부 이제 할 수 없게 돼버렸죠. 나는 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보면 장도혁 당대표 지금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징계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나는 지금? 그걸 보면서 그래요. 예. 그게 당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1: 예.
0: 지방선거 선전했어요. 시작 전에 15-1이라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예. 서울도 누구 덕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덕에 당선이 됐잖아요.
1: 간판을 걸고.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다 했으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명분. 꼭 저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쫓아낼 때 그런 현상을 봐요.
1: 아, 그런
0: 이준석이가 무선이거든요.
1: 예.
0: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고.
1: 그 당시에.
0: 그러니까 예. 그냥 젊은 사람 바람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면서 청년도 끌어들여야 됐다. 그리고 당원들이 이준석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되고 난 뒤에 초선들도 이준석이를 깔봤다고.
1: 예.
0: 네? 국회의원들이.
1: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0: 아, 네. 대표 예. 시절에. 예. 그러니까 준석이를 당대표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 하면 안 된다.

0: 국민과 당대표가 근데 억지로 쫓아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잖아요.
1: 예.
0: 그 벌을 받는 거예요.
1: 어.
0: 똑같은 역할로 장동혁이가 1.5성입니다.
1: 맞아요. 예.
0: 지금 초재선들도 자기하고 동격이거나 자기 아래라고 보는 그 못된 애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덤비는 거하고 중진들은 그게 장동혁을 대표로 보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 시도도 못했다고.
1: 그렇죠.
0: 당대표 된 거예요.
1: 맞아요.
0: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당의 대표를 자기가 그 해보면 뭐하냐. 또 될 힘, 그, 여, 어, 자신도 없고.
1: 예.
0: 나가서 떨어지면 창피하고.
1: 예.
0: 이게 나오지도 못한 애들이야.
1: 어허. 응? 정작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0: 그렇지.
1: 그냥,
0: 예. 그렇게 숨어서 욕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꼴을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철회할 수 있냐. 자기들 못난 거는 탓 안 하고.
1: 아하.
0: 남이 이래 1.5선배에 안 된 사람이 또 이준석이처럼 완전히 무선 영선인 사람도 도전을 해서 당대표 됐다고.
1: 그렇죠.
0: 그럼 당대표로 인정해야지.
1: 뽑아놓고.
0: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미국 가서 그 내가 잘못한 거.
1: 예, 예.
0: 그건 내가 미국 그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 잘 알거든요.
1: 아, 예, 예.
0: 워싱턴 그게 얼마나 살꾼 정치 브로커들이 많은데.
1: 만나게 해주겠다. 사진 찍게 해주겠다.
0: 아니, 만나게 해주는데 돈 달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당 그 뭐 총재가 미국 가서 미국 최고위층 바이스 만나는데
1: 예.
0: 100만 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1: 사진 한번 찍고.
0: 5분, 5분.
1: 5분.
0: 그래.
1: 어.
0: 그걸 전부 브로커들이 이제 만나게 해주고 돈 챙기는 거예요.
1: 예.
0: 그 이번에도 2017년도 자 북핵 문제로 워싱턴 방문했을 때
1: 예.
0: 미국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때 국무차관도 국무장관이 공석이었어요.
1: 예.
0: 국무차관도 만나고 하원의장도 만나고 군사위원장 자기들이 다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난 왜 갔는지 뜬금없이 뭐 그거는 잘못했죠.
1: 예. 그러나
0: 하도 국내에서 권위가 안 서니까 미국 와서 좀 한번 밸류업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갈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거 워싱턴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당해 가는 거다. 저 잘못 가는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1: 근데 징계 카드를 통해서 이제 당 기강을 잡겠다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했는데 또 당내 반발은 심합니다.
0: 나 당내 반발이 심하고 안 심하고
1: 네.
0: 내가 그 징계 기준을 이야기를 그래 한번 했어요. 북갑 가서
1: 네. 아 부산 북갑 네.
0: 도와준 사람만 징계하거라.
1: 그거는
0: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1: 아 그런가요?
0: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1: 박민식
0: 있는데
1: 예.
0: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며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예. 돌아다녔더만
1: 예.
0: 그러면 제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1: 예.
0: 다음 총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종전에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마찬가지라.
1: 예.
0: 당이라는 게 내가 대구에 2020년도인가?
1: 예.
0: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 황교안이가 지시해가지고. 대구 시당부터 시작해. 대구시 국회의원 전원. 걔들은 이미 공천받았으면 대구는 그게 나는 선출적으로 안 보거든. 당의 지명직으로 보거든. 다 돼버렸으니까.
1: 예, 그러니까요.
0: 전부 그 수성 의뢰 와서 당원들 데리고 와서 수천 명이 데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내떨어뜨린 선거운동을 했다고. 근데 그래도 내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이나 대구 국회의원들이나 걔들한테 내 유감을 가진 일이 없어요.
1: 예.
0: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1: 한 명도 도와주신 분도 없고.
0: 그렇습니다.
1: 아하.
0: 그게 한 달 했어요. 한 달.
1: 예.
0: 불과 한 달.
1: 대단하십니다.
0: 아니 그게 나 홀로 선거했죠. 나 혼자. 그래 했는데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1: 예.

0: 북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정당도 아닌 거예요. 아. 그거 징계 안 하면요. 예. 저당 존립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1: 근데 또 오히려 지방선거율은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서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복당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0: 나는 복당 여부

0: 나는 그 친구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1: 안철수의 말씀이요?
0: 왜 그 친구 말은 예. 안철수 의원이 순진해요.
1: 선한 분이죠.
0: 예? 예. 순진해요. 아,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 그 친구 말을 믿어줘야 할지. 그런데
1: 그 말씀은 안철수는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뭔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게 좀
0: 흔들리죠.
1: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0: 바람에 잘 흔들리는 분이죠.
1: 아, 그 바람은 차기 당권을 밀어주겠다 글쎄요. 해서 좀 뭔가 뒤에서 흔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0: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1: 아실 것 같은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을 때. 예. 그러면은 이번 장도혁 당대표는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0: 이미 채워야지.
1: 아, 이미 채워야 됩니까? 아, 내년 8월까지.
0: 장동혁이가 지금 그만두면 장동혁이는 정치판에서 매장됩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우선 장동욱이 지역구에 김태호미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1: 충남지사에 떨어져서 다음 총선에.
0: 그 총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1: 1년 10개월에 너 나와라. 아니, 내가 간다. 나 돌아간다.
0: 그래. 우선 지역구 사정도 있고 예. 당대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도 예. 내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둔다고. 근데 장동욱이는 지금 그만두면 복귀 못해요. 그냥 죽는다고.
1: 아하.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랄까 리더십이 있어도 지금 사실상 어떠한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다 맨날 최고위에도 물러나라 막 이런 사람들.
0: 그래 있어요. 하니까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1: 아 물러나.
0: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1: 예.
0: 최고위원도 나올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돌아서서 그냥 1.5선이니까 내보다 미치다.
1: 어허.
0: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예. 폄훼하고
1: 예.
0: 그래 하는 건 잘못이지. 비열한 짓이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
1: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라디오를 마칠 시간인데 조금 유튜브로만 한 연장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0: 예.
1: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장도혁 대표에게 지금 조언하신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0: 아젠다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아젠다.
0: 자기가 추진하는 아젠다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진퇴 논란에만 휩싸이면 결국은 사그러집니다. 자기가 끌고 갈 야당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선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연장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저희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못다한 인터뷰 이야기 추가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0: CBS 라디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9번째 페이지 천만 배우 등극 단꿈에 부풀어있는 은막의 스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유력 신인 배우상 후보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뭐 백상 쪽을 누르시나요?
2: 청룡
1: 쪽으로. 네. 청룡 신인.
2: 청룡. 네.
1: 예, 몇 년 만이야? 30년 만에 영화 출연이죠?
2: 30년 만에 정말 제가 그렇죠. 매미입니다. 매미. 매미처럼 땅속에서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드디어 포텐 터집니다. 네. 브라운관의 스타에서 이제 은막의 스타로 예, 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예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잡지사가 대망의 100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서 저희가 10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썬킴, 박광일, 곽재식, 개우공신 세 분에 더해서 딱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실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 두 분의 필진을 더 모시고 1000회 기념 천초 특강 예, 선보일 예정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2: 천초 1000 세컨드 특강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래서 제가 그 듣는 순간 아 그러면 추어탕에 넣어 먹는 천초의 역사를 한번 해볼까.
1: 천초 특강을 천초 얘기로
2: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센세이션해질 것

0: 해가지고 아주 노멀하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해지네.
0: 아, 더 궁금하시죠?
1: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라방켈 준비 미리 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킴의 썸문답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0: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미국이 멕시코를 나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강제 편입을 하고 캘리포니아도 물론 돈 주고 샀지만 거의 반강제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미국의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멕시코의 역사편 때.
0: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대서양에서 출발해서 태평양까지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간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1: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죠.
0: 그렇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서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했던 나라가 태평양까지 갔는지 서부개척의 서부개척이라기 하다 말하기보다는 네. 서부개척을 핑계로 한 대학살의 역사죠.
1: 미국 입장에서나 서부개척이지 사실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학살의 역사를 쓰는 거죠.
0: 완전 재앙이죠.
1: 그렇군요. 일단 뭐 편의상 서부개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2주에 걸쳐서 그 과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럼 처음 독립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이 독립했을 때 영토는 그럼 어디 정도였습니까?
0: 일단 1776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독립 선언을 합니다. 7월 4일에요. 독립 선언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1783년에 영국이랑 싸웠으니까 영국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아, 됐고. 그래. 미합중국 우리 인정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세계 무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한 것이 1783년이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대서양 연안에 13개 주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대서양 연안에서 이제 13개 주로 시작해서 네.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가 탄생을 합니다.
1: 네.
0: 저 때만 하더라도 동부 연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뭐 보스턴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은 미 대륙 중부에 뭐가 있는지 서부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잘 몰랐어요.
1: 그치,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알 수가 없죠. 예.
0: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저 뉴욕에서요. 네. 거기 LA까지 네. 비행기 타고 5시간이에요. 거리를 제가 한번 재보니까 서울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거든요. 예. 거의 외국이에요. 외국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그런 데가 있냐?
1: 미지의 영역이었다.
0: 미지의 영역이었다.
1: 그럼 저 남은 땅엔 그때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선주민들.
0: 선주민이죠.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인디안은 네.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네네.
0: 선주민 또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던 거죠.
1: 그리고 프랑스랑 스페인이 좀 영향력을 좀 행사했나요?
0: 그렇죠. 네. 일단 프랑스보다는 자, 이렇게
1: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0: 스페인이.
1: 네, 스페인.
0: 가장 먼저 들어온 거 맞죠.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에르난 코르테스란 인물이 쿠바 찍고 들어와가지고 금 찾아가가지고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1: 예, 그 사람
0: 뉴멕시코를 만들었잖아. 멕시코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1: 누에바 에스파냐.
0: 누에바 에스파냐를 만들었잖습니까?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네. 보스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면조 먹고 이른바 정착촌들을 만듭니다.
1: 예, 예.
0: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인들도 네. 지금의 퀘벡에 들어와요.
1: 아, 캐나다, 지금 캐나다 퀘벡.
0: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정착민들과 퀘벡에 들어온 그 셀린 디옹의 선조들. 셀린 디옹도 프랑스계예요.
1: 셀린 디온. 예, 예. 셀린 디온.
0: 아, 셀린 디옹.
1: 예. 아, 셀린 디옹. 예, 셀린 디옹. 예.
0: 퀘벡에 정착해 있던 프랑스인들도 저 밑에 영국인들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1: 네.
0: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스페인 애들은 완전 다른 나라이고 따로따로 살고 있었던 때 시기였어요.
1: 그 상황. 예.
0: 그 상황에서
1: 네.
0: 이제 영국인들이 슬슬 대서양으로 이제 많이 몰려왔겠죠. 영국에서. 야, 뭐 새로운 식민지가 건설됐다고 하니까
1: 그렇죠. 예.
0: 가자 해서 영국 본토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점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퀘벡에 정착해 있던 프랑스인들도
1: 네.
0: 너무 춥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와요.
1: 네.
0: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영국인들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프랑스인들이
1: 이거 배웠는데 우리
0: 했어요?
1: 네. 선생님, 했죠. 무슨 전투죠 그게? 까먹었어.
0: 그게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에요.
1: 아, 프렌치 인디언 전쟁.
0: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요. 네. 지금의 오하이오 밸리, 오하이오 주에서 맞다뜨려 싸우잖아요.
1: 네.
0: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프랑스가 대패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루이지애나

0: 우리나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땅,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중부 있죠.
1: 네.
0: 요거를 대략 프랑스인들이 우리 땅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래.
1: 지금 루이지애나 주랑은 비교가 안 되는.
0: 택도 지금의 루이지애나는 정말로 조그만 남부에 있는 주지만.
1: 아, 지금도 크긴 큰데 그때 지금도 크죠.
0: 아, 지금도 크죠.
1: 엄청 크죠. 예.
0: 근데 당시에 이제 예. 그 퀘벡에 살고 있는 네네네. 그 그러니까 뭐야.
1: 와, 저게 루이지애나였어.
0: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 땅의 중부 전체가 다 루이지애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차원이 다르네요. 예.
0: 저게 왜 루이지애나냐? 네. 당시 그 프랑스의 왕이 루이 14세였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에게 헌정한다고 해서 루이지애나가 돼요.
1: 아, 네.
0: 그리고 저기 이제 미시시피 강이 흘러요.
1: 네.
0: 미시시피 강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물론 트럼프는 아메리카만이라고 하고 있는 멕시코만으로 딱 들어가는 항구가 뉴올리언스예요.
1: 뉴올리언스구나.
0: 자,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1: 미국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는가.
0: 넓혔냐. 일단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서 예. 프랑스가 완전 져버립니다.
1: 졌죠. 예.
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퀘벡, 네. 온타리오 이쪽 지역이죠. 프랑스 식민지가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가 돼요.
1: 예.
0: 그런 다음에 루이지아나, 루이지아나를 날릴 것 같아요, 지금.
1: 프랑스 입장에서.
0: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뭘 하냐.
1: 네.
0: 당시에 영국과 맞서 싸웠던 나라가 네. 프랑스 편에서 한 나라가 더 있었어요.
1: 어디요?
0: 스페인이요.
1: 그러니까 유럽에서?
0: 유럽에서.
1: 네네네.
0: 뭐 스페인은 원래 그 부르봉 왕조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조가 거의 같은 왕조였어요.
1: 아, 네. 프랑스랑 스페인이?
0: 프랑스랑 스페인이요.
1: 네네네.
0: 먼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예예.
0: 그래서 프랑스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영국이랑 싸울 것 같으니까 스페인 너희도 부르봉 왕조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싸워줘요.
1: 네.
0: 근데 졌잖아요.
1: 네.
0: 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프랑스가.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건 프랑스예요.
1: 네.
0: 일단은 퀘벡 날라갔어요.
1: 네.
0: 까딱 잘못하면 루이지아나 날라갈 것 같아요. 이봐. 그 지금 우리가 프랑스가 네. 영국 측과 지금 퀘벡 날리냐 마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 몰래 우리 이중 협상하자. 일로 와. 스페인 와봐. 우리가 루이지아나 땅 있는데 네. 프랑스가 이거 스페인 너희가 가져.
1: 아, 스페인한테? 예.
0: 너희 가져. 예. 가져가면 어차피 그 밑에 땅은 멕시코 다 너희 땅 아니냐. 연결해가지고 예. 쭉 연결해가지고 너희 땅 할 수 있다고.
1: 아.
0: 어차피 정식 계약으로 너희가 우리 프랑스가 너희한테 넘기면은 네. 영국도 뭐라고 못해. 개빠쏘 아미고.
1: 좋은 생각이야 친구.
0: 그렇죠.
1: 예.
0: 이야 우너도 스쿼트로 해가지고 네네네. 몰래. 정신 없을 때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스페인에게 넘겨버립니다.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그 큰 땅이 스페인 령이 돼요.
1: 그래요?
0: 그렇죠.
1: 예. 미국이 루이지아나를 매입한 건 프랑스한테 매입한 거 아니에요?
0: 자,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넘겼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프랑스라고 해서 다 같은 프랑스가 아니라 힘을 키워요. 그리고 1789년에 한 젊은 장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썩어 빠진 프랑스를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1: 누군가요?
0: 할아버지 옹이 아니에요. 그냥 나폴레옹이에요.
1: 나폴레옹 등장. 예, 나폴레옹이. 예.
0: 나폴레옹이
1: 네.
0: 그 전 유럽을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1: 예.
0: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딱 50년 지난 후거든요.
1: 스페인한테 넘긴지. 예.
0: 우리가 스페인한테 루이지아나를 넘기긴 넘겼지만 그때는 그게 정신이 없어서 넘긴 거고. 야 스페인 일로 와봐. 지금 나라가 사라지냐 마냐는 상황인데 나폴레옹 앞에서
1: 예.
0: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
1: 예.
0: 스페인 일로 와봐. 네 나폴레옹님.
1: 네.
0: 그 50년 전에 우리가 너희한테 헐값에 판 그 루이지아나 있지. 네 있습니다. 다시 내놔. 네 놔. 해서 거의 헐값에 빙을 뜯어가지고 다시 프랑스가 가져가요.
1: 아, 다시 가져오는 거구나. 루이지애나를.
0: 다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사옵니다. 나폴레옹은 큰 그림이 있었어요.
1: 어떤 그림이요?
0: 당시에 IT 있죠. IT? 지금 IT요.
1: 네, 카리브해에.
0: 그렇죠. 예, 예. IT도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IT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소떡소떡 먹는 거점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해가지고 루이지아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지금도 그렇고.
1: 예, 그렇죠. 예.
0: 그래가지고 이 루이지아나 곡창지대와 거기서 생산되는 걸 IT 찍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걸 나폴레옹이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네. 내놓으라고 다시. 네.

0: 의자를 다시 갖고 갑니다.
1: 가져왔어요. 예.
0: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0: 예. IT가 그 흑인 노예들을 무지하게 그걸 데려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나폴레옹도 쉽게 진압할 줄 알았어요. 네네. IT. 프랑스 식민지 IT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져요.
1: 아, 의외네요. 왜 졌지?
0: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져요. 그만큼
1: 열망이 강했다.
0: 어차피 죽을 바에는 프랑스와 싸우다가 죽자라는 정말 도끼를 품었어요.
1: 야, 네.
0: 그래가지고 나폴레옹도 허를 찔려서 거의 발목이 잡혀봅니다. IT에.
1: 네, 네.
0: 미국은 이미 건국한 상태고.
1: 네.
0: 여기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이지애나 전체를 달라가 아니라 맨 밑에가 뉴올리언스잖아요.
1: 네.
0: 어차피 미시시피 강을 타고 내려가서 대양으로 나가려면 뉴올리언스 강을 통해야 되는데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1: 프랑스가 통행세를 달라.
0: 통행세를 달라.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목적은 뭐였냐?
1: 네.
0: 프랑스와 협상할 때 통행세 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뉴올리언스 그 항구만 우리 미국에 넘겨라.
1: 아, 처음엔 그 정도를 제안한 거예요, 제퍼슨이.
0: 라고.
1: 예, 예, 예.
0: 하면서 협상단을 파리로 보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측과 네. 미국 측 토마스 제퍼슨이 보낸 사신단이 안 씁니다.
1: 네.
0: 해가지고 토마스 제퍼슨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측이. 네. 뉴올리언스 통행료만 면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아예 항구를 넘기십시오. 했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1: 네.
0: 그럴 바에는 루이지아나를 다 사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1: 아, 오히려 나폴레옹이 루이지아나 전체를
0: 전체
1: 사라고
0: 다 사가라.
1: 역제안을 한 거예요?
0: 네. 그걸 보고 네. 얘네들 지금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아니, 너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0: 근데 예. 계속 나폴레옹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1: 저 넓은 땅을 나폴레옹이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0: 왜냐? 네. 지금 IT에 일단 발목이 잡혀가지고 큰 그림이 끊겼어요.
1: 네.
0: 그리고 나폴레옹도 지금 전 유럽을 정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쟁 자금이요.
1: 유럽 본토에서.
0: 그래서 이럴 바엔 어차피 너무 머니까 루이지아나가 관리도 안 되고 뭐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돈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건 급전이기 때문에
1: 네.
0: 미국의 사신단이 왔다. 그럼 여기에 그냥 여기서 딜 해버리자.
1: 아.
0: 라고 나폴레옹 생각한 거예요.
1: 그래서 루이지아나 전체를 사세요. 예.
0: 그래서 당시 금액으로 1,500만 달러를 제시를 해요. 계산해보니까 지금 환율로
1: 예.
0: 맥시멈 한 40조 원 돼, 우리 돈으로.
1: 40조 원? 야.
0: 저거 미, 북미 대륙의 3분의 1이에요.
1: 그렇지. 지금의 루이지애나가 아닙니다. 예. 진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0: 전체 3분의 1이에요.
1: 예, 맞아, 맞아. 예.
0: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 원래 본국에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1: 예.
0: 그 사신단이.
1: 네.
0: 야, 나폴레옹 생각
1: 받기 전에.
0: 도장부터 받 찍으시라고. 에에에. 집밥에 찍으세요, 찍으세요. 옆에 사인하고.
1: 예, 예, 예.
0: 그래서 나중에 후보고를 해요. 이기를 계속 나폴레옹 팔았다고.
1: 사후보고를. 예, 예, 예.
0: 그래서 네. 토마스 제퍼슨이
1: 네.
0: 그 마운티 러시모어란 산 있죠.
1: 있죠, 있죠.
0: 큰 바위 얼굴 네 개요.
1: 네, 얼굴 네 명. 예.
0: 거기에 떡 박혀요. 지금도 있어요. 왜 박혔냐?
1: 네.
0: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넓힌 대통령이라.
1: 이거는 까방권이죠, 이거는. 예.
0: 자, 네. 그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은 건국을 했죠.
1: 그렇죠.
0: 네 명 가운데 네. 토마스 제퍼슨은 영토를 두 배를 넓혔고 링컨은 공화국을 지킨 사람이에요.
1: 네.
0: 그리고
1: 또 누구죠?
0: 시어도 루즈벨트.
1: 그래, 맞아.
0: 아유.
1: 아, 그
0: 시어도 루즈벨트는 예, 예. 이른바 대양의 시대 식민 건설.
1: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업적을 인정해서 네 명을 새겨놨다.
0: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 덕분에 미국 영토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초대형 대국이 돼버립니다.
1: 미국이 운이 좋아.
0: 운이 좋아요.
1: 근데 이게 약간 묻지마 투자 느낌이 나는 게 미국도 루이지애나 메이 당시에는 땅의 정확한 크기나 경계 그쪽 세계를 몰랐다고.
0: 아니,
1: 뒤늦게 탐험대를 보낸다고 하던데.
0: 저 땅을 계획해서 산 게 아니라
1: 예, 예.
0: 나폴레옹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1: 네,
0: 어이봐.
1: 네, 네.
0: 하나 받고 하나 더 사.
1: 네네.
0: 어이?
1: 박인 세일 하니까 일단 산 거야. 와.
0: 야, 내가 예. 나폴레옹이 사기치겠어. 야, 가져가, 가져가.
1: 네.
0: 산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미국도 이왕 우리가 샀는데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네. 루이스와 클라크라고 하는 그 원정대를 보냅니다. 그 미국의 대학교도 있죠. 루이스 클라크 대학교라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샀긴 샀는데 뭐가 있는지 모른다.
1: 네네.
0: 가서 니들이 한번 탐사를 좀 해봐라. 해서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얼떨결에 산 루이지아나 땅을 탐사를 해요. 어떤 선주민이 사는지, 어떤 지형이 있고, 왜냐면 그때 미국은

0: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네. 이왕 저렇게 된 거 우리 대양 뚫고 태평양까지 가자.
1: 아 그런 생각은 했구나.
0: 어. 그러면 일단 육로를 뚫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갈 수 있는 육로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네가 루이스 앤 클락 yes sir 탐험해보라고.
1: 어.
0: 그래서 지도를 싹 다 그려와요.
1: 예, 예.
0: 어디에 어떤 선주민이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로키 산맥을 넘고 태평양까지 가는지.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복이었지만 선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네. 얘기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제 대륙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나 루이지애나라고 통칭해서 부르지 지금의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등 15주에 해당하는 광활한 영토가 미국 땅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이른바 서부 개척 시대가 막이 오르게 되는데 그럼 루이지애나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 수순입니까?
0: 길거리에 악어가 튀어나오는 곳.
1: 플로리다죠.
0: 플로리다. 진짜로 악어 튀어나와요.
1: 플로리다는 당시에?
0: 당시에 스페인령이었어요.
1: 그렇겠지. 위치상.
0: 근데 당시에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눈에 가시죠. 미합중국 바로 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식민지가 있냐, 플로리다.
1: 멕시코만을 막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게다가 우리와 맞서 싸웠던 나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플로리다의 세미니얼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1: 네.
0: 세미니얼족이 살았는데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1: 아, 네.
0: 왜냐?
1: 네.
0: 남부주에는 노예주잖아요.
1: 네.
0: 노예주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흑인들이 플로리다를 탈출하면
1: 네.
0: 세미니얼족이 보호를 해줬어요. 우리와 내려와 살라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1: 예, 예.
0: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이 지금 도망간 우리 재산들을 숨겨줘? 가 된 거죠.
1: 네.
0: 여기에 한 장군이 군인이 등장을 해요. 내가 본때 떼치떼치 혼내주겠다.
1: 누구죠?
0: 미국 제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 등장을 해요.
1: 예, 앤드류 잭슨.
0: 앤드류 잭슨이 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1: 네.
0: 말려요. 당시에 그 먼로 대통령이었거든요. 미국이요.
1: 네.
0: 대통령 말립니다. 가면 지금 스페인과 전쟁할 수도 있다. 뭔 소리냐고 스페인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지금 저 플로리다를 작살 안 내놓으면 굉장히 저건 골칫거리가 된다. 나만 믿으세요. 내가 박살 내보게 되겠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 진짜 밀어붙여가지고 플로리다를 침공해가지고
1: 네.
0: 접수를 한 다음에 진짜로 스페인으로부터 병합을 해버립니다. 1919년에 플로리다를 강제 병합을 해버려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라이징 스타가 돼요.
1: 앤드류 잭슨이요? 예.
0: 와! 눈에 가신 플로리다를 합병시킨 대영웅.
1: 네네.
0: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1: 7대 대통령이 된다. 그렇군요. 자, 루이지애나에서 플로리다까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순간이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극의 네. 역사의 시작이었겠죠.
0: 플로리다에 원래 살고 있던 세미니얼족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전투에 의해서. 자, 그리고 앤드류 잭슨이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돼요.
1: 네.
0: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기 집권하자마자 네. 제일 참한 게 뭐냐면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초상을 건 거예요.
1: 아, 트럼프는 존경하나요, 앤드류 잭슨을?
0: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존경을 해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하냐면, 이른바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 그래요? 땅은 우리 백인들의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뭐가 비극이었냐면,
1: 네.
0: 바로 플로리다 위가 조지아주예요.
1: 조지아주. 예.
0: 조지아주에서 1920년대에 금광이 발견됐네. 빵. 우리가 그 골드러시라고 하면 보통 캘리포니아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1: 네.
0: 첫 골드러시는 조지아였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0: 금이 발견되니까 야. 거기가 체로키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거든요.
1: 아, 체로키족?
0: 체로키족.
1: 예, 예, 예.
0: 그 금광이 발견됐는데
1: 예.
0: 체로키족과 5대1로 n분의 1로 나눌까? 하다가 앤드류 잭슨이 뭔 소리냐 다 쫓아내자 라고 그 이른바 반이민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1: 반이민법?
0: 그래서 말이 좋아서 반이민법이지
1: 강제 이주시키는
0: 강제 이주법이에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체루키족들을 그 바로 위에 보면 오클라호마가 있거든요. 거기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여버려요.
1: 오클라호마로 다 강제로 보낸다?
0: 거의 한 3천 몇 킬로거든요. 이거 걸어서
1: 예.
0: 체로키족은요.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인디안 밥을 먹는 그런 그 부족이 아니라 미국 건국하기 이전부터 이미

0: 한국화돼 있는 부족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다 양복 입고 영어로 수업하고 예. 자체 신문도 내고 네. 그냥
1: 좀 문명화된
0: 문명화돼 있어요. 예. 학교 다 보내고 그냥 다 세금 다 내고 미국 정부에. 그 체로키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우린 지금 미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주민으로서
1: 그렇지.
0: 지금 세금 다 내고 네. 뭐 다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1: 똑같이 살고 있는데.
0: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가겠다 해서 소송을 내요.
1: 네.
0: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1: 예.
0: 대법원도 체로키족의 손을 들어줘요.
1: 아 그래요? 예.
0: 당연하죠. 아니 뭐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네. 주민들을
1: 강제 이주법 안 되겠네.
0: 강제로 이주시킬 수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땅땅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잭슨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네. 물론 당시에 3권 분립은 돼 있었지만
1: 예.
0: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그걸 집행하는 건 당시 행정부였거든요. 대통령이 난 모르겠다 하면 끝이에요 이걸요. 앤드류 잭슨 그걸 했어요. 대법원
1: 무시합니까?
0: 무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린 집행 안 하겠습니다. 야 내가 한 대로 이주시키라고. 그래서 12,000명의 체로키인 족들을요.
1: 네.
0: 다 문명화 됐어요. 아, 영국화 됐어요. 서구화된.
1: 예예예. 예, 예.
0: 체로키인들을 살고 있던 조지아주에서 무려 거의 3,000몇 킬로를
1: 네.
0: 걸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기록을 보면은 진짜 뭐 밥을 하다가 끌려가고 아이는 놀다가 놀이터에서 끌려가고 신발도 못 신은 채. 그러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조지아주 가시면요. 저거를 지금 그 나름 그 미국 시민단체에서 그 이제 잊지 말자 하면서 그 눈물의 길이라고 해서 그 여정길을 만들어 놨어요.
1: 아, 네.
0: 그리고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 길가에 무덤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다 추모비를 세워놨어요.
1: 아, 그래요?
0: 한번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1: 가실 기회가 있다면 네. 들러보십시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제 이주를 주도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체로키족의 추장 사이에 엄청난 인연이 얽혀 있다던데요?
0: 주날 루스카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1: 예.
0: 주날 루스카라는 추장이.
1: 체로키족 추장이죠.
0: 체로키족 추장이요.
1: 네.
0: 당시에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군인이었을 때
1: 네.
0: 다른 그 원주민 부족이죠. 크리크족이란 부족이었는데 싸울 때
1: 네.
0: 그 토마호크라고 하죠. 미사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원주민의 도끼 이름이거든요.
1: 지금도 그래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응원할 때 토마호크 응원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크족이 던진 토마호크를
1: 네.
0: 이 체로키족의 추장이었던 주날루스카가 막아주면서 살렸어요.
1: 아 추장이 막아줬어?
0: 그 체로키족 추장이 네. 앤드류 잭슨을 살렸어요.
1: 생명의 은인이네. 네.
0: 생명의 은인이에요.
1: 네.
0: 그때 앤드류 잭슨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한 당신은 나의 형제다.
1: 그런 사람이 체로키족을 나중에
0: 그래서 이 주날루스카 추장이 나중에 따지러 가요. 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당신 구해줬잖냐.
1: 그렇지. 네.
0: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체로키족한테.
1: 그렇지. 형제인데.
0: 형제인데 당신이 해가 뜨고 달이 뜰 때까지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 않았냐.
1: 그렇죠.
0: 그때 앤드류 잭슨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1: 아, 저 은혜를 원수로 갚네.
0: 그때 그 추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1: 뭐라고요?
0: 그때 전투에서 내가 그를 막지 않았으면 원래대로 토마호크를 맞게
1: 죽게 내버려뒀으면,
0: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인데.
1: 아 많은 생각 들었겠네 진짜.
0: 점점점점점점점.
1: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영토를 넓혀가며 찬란한 대륙 국가로 도약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0: 아, 그 지금도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 인디언 보호 구역이 지금도 있거든요.
1: 네.
0: 거기는 그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미국의 그 행정권이 그 안 미치는 그 자치 지역인데 가면 참 안 됐어요 거기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웃나라 멕시코로 눈을 돌리는데 얼마 전 멕시코의 역사편을 보셨다면 혹은 이번 계기로 보신다면 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땅을 또 미국이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이 미국이 차지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광기에 한번 휩싸이게 되는 과정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서부개척 2탄
0: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잘 준비해 주실 거죠?
0: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서부개척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0: 아저씨 믿고
1: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네, 오늘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서 1812년 영미전쟁편 잡지사 캐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보내드린 멕시코의 역사편까지 보시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와 맞대고 있는 미국의 국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편과 함께 즐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청취율 조사 전화 응답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8: CBS
9: 경기도가 드릴게요.
10: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9: 드릴게요.
11: 예술인 기회소득.
10: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9: 드릴게요.
11: 예술인 기회소득.
10: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9: 당연히 드립니다.
11: 예술인 기회소득.
9: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9: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에 이어 정 전 대표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경쟁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둔 오늘도 선호 투표제 도입 등 당대표 선거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논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로 속도전 양상을 보였던 형소법 개정 논의 흐름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제기되는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좀

0: 바꿔서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머지않은 시간에 고민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 참석해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자백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강간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부 시인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오는 19일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g이 김 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내 아버지를 알아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인데요. 책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의 저자이자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인 최강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됐다는 최강현 씨. 하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그 시간을 제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최강현 씨의 이야기로 오늘 라디오 세바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7: 행복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네.
3: 저는 10대 폭풍우 같은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네. 힘겨운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입영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내려가는 길에 친구들이 마중 나와서 실컷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타서 마지막으로 친구들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순간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와 계신 걸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 마중을 나오셨고 이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우시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의 투박한 분이시죠. 자식에게 사실 살갑게 애정 표현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날 이후로 저는 그토록 서먹하고 어색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사실 그 뒤로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치료 상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저처럼 아버지와 힘들었던 아들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아들, 딸들이 막상 결혼했을 때 자신의 자녀들과 똑같이 비슷한 문제를 이어가는 것을 사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의 관계 어려움을 살펴보면 애정이 없거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정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우면서 또 상처를 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하고 어색한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사실 오해하고 틀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들은 되게 말이 없고 또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버지를 번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살과 피로 만들어진 애착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도 내 아들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은 아들 또는 딸은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배워가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힘의 균형, 서열, 복종, 주도, 통제, 적응의 힘을 배워가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알려면 배워야 하죠.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실까? 라는 의문을 여러 번 가졌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걸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 뒤에는 언제나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녀가 이해 안 되는 부모의 그런 행동의 원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재 있지 않아요. 어쩌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부모의 과거의 상처와 그 원인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가정을 보면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하고 나서 대뜸 이런 말 하죠. 아빠, 엄마 바꿔줘. 예. 옆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그 아들이 대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런 이야기는 아빠하고도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엄마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자, 제가 상담했던 30대 중반의 한 아빠분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요즘 아빠 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네, 직장에서 힘들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놀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아내와 아이들은 늘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과거의 아버지보다 좋은 아버지 되기가 사실 어려워요. 네. 과거의 아버지들은 가정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만 잘해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겐 생계를 열심히 책임지는 모습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소통하는 아빠입니다. 과거의 가부장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과묵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열린 소통과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그 아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네. 특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말하기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나서는 바로 듣기의 능력으로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 연령이라면 수다쟁이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빠는. 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썼던 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개미들이 왕국을 건설했어. 근데 요한이란 아이가 갑자기 커다란 발로 개미들의 왕국으로 쳐들어왔어. 개미들은 난리가 났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며 당황했어. 아들은 개미 시리즈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자신이란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까르까르 웃으면서 신나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 모습에 더 다양한 개미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이를 생각해서 만든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신나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듣기의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들이 흥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대화는 마치 공놀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공을 아들에게 던져주면 아들이 받습니다. 다시 아들이 아빠에게 공을 던져주는 주고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너무 세게 공을 던지면 아들은 공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금방 공놀이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네. 공놀이는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대화가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훈계와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이 세고 성질이 포악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어떤 타협도 협상도 불가능하죠. 네. 만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말이 죽어도 안 통한 사람이 바로 집에 있는 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느낄 그 부담감과 그 문제는 너무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첫 번째 사람인 아버지와 열린 자세의 경청을 보이면 아들은요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을 잘 사귀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소통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에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사랑과 공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린 시절의 불행에 갇혀서 그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비극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나와서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금 한번 여러분 나이 때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나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비교 공간을 통해 두 세대의 처지와 환경, 삶의 자세, 그리고 방향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조금은 감사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50대인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아, 거의 없었죠. 이게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은 아마도 다 합쳐도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통을 몰랐을 뿐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어머니가 되지 않듯이 우리가 아버지 역할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해 배운 곳은 가정이 전부였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난날의 아버지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입장이었을 때, 딸의 입장이었을 때 정말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단지 든든한 가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말 원한 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회복을 통해서 남편, 아들, 아버지를 넘어 한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우리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첫 번째 강연, 내 아버지를 알아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 한 세대 최강현 상담대학원 교수의 이야기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올려드린 음악은 심플리 선데이가 부른 사랑해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여자에게 떡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체대생이면서 크리에이터인 노은솔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수영선수 출신인 노은솔 씨는 골격도 크고 근육도 많은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졌던 유행어인 뼈말라 인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한 여성들에게는 저체중이 오히려 비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저체중이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워너비가 되고 있는 걸까요? 노은솔 씨는 세바시 팬분들에게 진짜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 여러분 혹시 요즘 청소년들한테 유행하는 개말라 인간 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개말라 인간? 마르다의 강조의 의미인 개를 붙인 말로 이 개말라 인간이 되려면 본인의 키에서 130을 뺀 만큼의 체중을 가져야 된대요. 날씬한 것을 넘어서 거의 뼈만 남은 극단적인 마른 몸을 말하는 건데 저랑은 완전히 다른 몸이죠? 이렇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깡마른 몸을 추구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좀 더 만연해진 것 같아요. 왜 우리 사회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현실적인 저체중을 워너비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지금? 물론 예쁜 것도 맞지만 골격이 어느 정도 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좋았습니다. 4kg가 넘는 우량아로 태어났고 발육도 좀 남달랐어요. 그런데다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늘 또래들보다 키도 크고 살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항상 비만이 문제라고 나오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셔서 저에게 운동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쯤 가장 주목받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공자, 비주얼과 좀 탄탄한 실력을 가진 박태원 선수님인데요. 정말 당시에는 박태원 선배님이 대세 중에 대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영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체중 관리를 해보겠다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 더 많이 먹더라고요. 운동을 마치고 오는 길에 그 참을 수 없는 떡볶이와 어묵국물 다들 그 기분 아실 거예요. 원래도 물속에서는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잖아요. 목욕탕만 다녀와도 배가 이렇게 꾸르륵거리는데 물속에서 하는 전신운동, 수영을 했습니다. 엄청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는커녕 살이 좀 더 단단해지고 건장해지더라고요.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체격만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다니던 수영장에 선수반이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저의 웅장한 피지컬을 평소 선수반 코치님이 눈여겨보시고 코치님께서 진지하게 선수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정식으로 수영선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에서는 물을 잡는 느낌인 물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0시간만 물에 단들어가도 물에 대한 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영선수로서 저는 이 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 주말, 밤, 낮 상관없이 거의 수영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도 자주 못 나갔는데 거기에 팀을 옮기느라 전학까지 자주 다녔으며 자연스레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운동 쉬는 날이나 뭐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당시에 조금 유행했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소하게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SNS를 통해 저의 일상을 하나씩 공유했는데 그 콘텐츠들이 운이 좋게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 그 관심들이 제 일상에서는 좀 상처가 고스란히 되었는데요. 학교에는 잘 안 나오고 친구들도 없으면서 실물도 보면 SNS 속 사진들보다 덩치도 크고 떡대도 있다 등등 저를 이렇게 폄하하는 말들이 주변에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여성들의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가 직설적이고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계속되다 보니 저 역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자존감도 하락하니 수영장에서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당시 코치님들은 저에게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지만 너 어차피 이 몸매로는 시집도 못 간다. 연습이나 더 해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체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치 수영인 것 같아서 수영이 좀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폭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체중관리에도 실패하여 실력까지 바닥을 치는 그런 수영선수가 되었는데요. 아, 저는 그때 아직도 후회해요. 수영선수일 때 먹방 유튜버를 했으면 아 지금 더 한 200만, 300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버틴 후 저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수영실력을 내신으로 좀 극복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라 대학 입학 후에 저의 10대를 함께했던 수영도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SNS를 통해 저를 알던 사람들이 또다시 악플을 보내오더라고요. 특히 당시에 저는 선수 시절보다 활동량은 월등하게 줄었는데 먹는 양도 그대로여가지고 체중이 10kg 이상 늘어나 있었거든요. 몸매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에 10대 시절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저의 일상은 다시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떡대봐, 덩치 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 저의 틱톡 영상들을 보고 찾아온 팔로워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그거랑 비례해서 외모 비판들도 늘어나니까 우울증은 정말 정말 극심해져 갔는데요. 지금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자살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작성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정말 밝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제가 그런 면이 있다니까 좀 안 믿기시죠? 점점 위축되고 자기 비하에 빠져가던 저를 보다 못한 대학 친구들이 어느 날 저에게 바디 프로필을 제안했습니다. 저 역시 한번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결심을 했는데 기본 골격 자체가 커서 그런지 약간 아무리 살을 빼도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여리여리하고 마른 몸이 그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강박도 심해져서 먹고 토하는 섭식 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웠던 상황에서 저를 꺼내주었던 건 다름 아닌 친구들의 말들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다들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셨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근육량이 많아서 지금도 충분히 예뻐. 너를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너는 키 큰 애들 중에 제일 귀여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제 친구들 진짜 좋죠. 여기 앞에도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 외모나 몸매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저를 비판하는 말들에 갇혀 학창시절 내내 제가 정말로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외모와 몸매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말의 힘이 정말 크고 사고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처음으로 저와 저의 일상에 대해 다르게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물론 마르진 않았지만 탄탄한 건강미가 있고요. 제 콘텐츠에도 물론 악플들이 여전히 있지만 응원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저는 조금씩 제 몸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제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큰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프리사이즈라고 나와 있지만 저에게는 작은 옷들을 입어보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완전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은 몸무게나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당당함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취지의 콘텐츠들을 틱톡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체대생이잖아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개말라 인간은 이론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은 체중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맞지 않는 몸이 되려고 노력했던 시절엔 내내 너무너무 괴롭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제가 정말 괴로웠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 사이즈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보기에는 너무 다르고 밝죠? 제가 스스로 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표정이나 말투, 태도, 몸의 자세까지 모두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도 충분히 다르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예전에 저한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아껴주기만 했다면 예전에 저도 지금처럼 충분히 예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틱톡에서 나만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틱톡 콘텐츠들을 보시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절대 외부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맞춰 나를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시선으로 진정한 자신을 알아봐 주세요. 모든 여성은 마르지 않아도 진심으로 예쁠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챙겨왔는데 주섬주섬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500원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진짜 하기 그려진 500원이에요. 제가 이 동전을 던져서 잡았을 때 앞면이 나오면 500원이고 뒷면이 나오면 300원인가요? 아니죠. 500원짜리는 항상 500원이에요. 어떤 면이 나와도 그 안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볼때 어느 면을 보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건강한 생각까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지만 성장하는 노력형 천재 여성 틱톡 크리에이터 논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우리 다시 시작하다였고요. 첫 번째 강연, 내 아버지를 알아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 최광현 교수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여자에게 떡대가 중요한 이유, 크리에이터 노은솔 씨의 강연이었고요. 이어서 윌슨 필립스가 부른 홀드 온, 제니퍼 원스가 부른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에 이어 정 전 대표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경쟁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둔 오늘도 선호투표제 도입 등 당대표 선거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논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로 속도전 양상을 보였던 형소법 개정 논의 흐름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제기되는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머지않은 시간에 고민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행사에 참석해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느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0: 아베캄에 따라 바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강간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부 시인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보완 수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면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자백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 윗선에 대한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와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오는 19일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1.7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 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김훈하 약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우리는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운도 지질이 없다 뭐 이런 탓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모든 이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네. 질병으로 인해서 시작한 선포기도가 지금은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또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1: 네.
3: 이분은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열방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훈하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소개 올렸지만 열방약국 유방암 네.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네. 결국 약사님께서 체험을 하신 경험이죠?
4: 네,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예. 치료 끝나고 만 5년이 딱 지났습니다.
1: 지금 현재 건강은 어떠세요?
4: 네, 지금은 최근 한 20년 이래로 제일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4: 네.
1: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4: 제가 말기암 상담소 책에서 예. 저희 아버지의 치유담을 또 담았어요.
1: 예.
4: 82세신데
1: 예.
4: 그 얘기를 읽고
1: 예.
4: 이제 희망을

0: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뭐 보충제나 식이요법 이런 것도 가이드 해드리지만 또 심리적인 부분.
1: 네.
0: 또 첫 번째 책에는 그래서 건강 선포. 사실은 그게 선포 기도였거든요.
1: 아, 선포 기도요?
0: 네. 선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될지어다 뭐 이런 건가요? 나을지어다 이런 거.
0: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날마다 나의 세포는 새로워진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제 책을 읽고 아예 선포문 한 다섯 문장 정도 해서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우리 그 약사님 간증을 보니까 난 아프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그 이제 발병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0: 제가 발병하기 전에는 굉장히 젊었을 때 결혼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 아.
0: 94년도 그래서 내년이면 파송 30년이 돼요. 네, 오래됐죠.
1: 아니, 젊은 나이에 가는 건 좀 드문 일이죠.
0: 네. 20대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해서 원래 약사의 커리어는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약사로 쓰임받고 있는 게 저도 신기해요.
2: 그런데 처음 중국 가셨을 때 그때 그럼 약대를 들어가신 상황에서 가신 거예요?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약사였죠.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꼭 그렇게 막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또 잘 사용하면 선교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0: 그 당시에 저의 이제 가치관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를 내려놔라. 아, 그런 가치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큰 계획은 저를 다시 또 이렇게 약사로서 쓰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셨던 거죠.
3: 아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0: 네, 저희가 이제 자비량을 해야 되고 지역도 바꾸고 또 중국에서는 비자가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네요.
0: 사업 비자를 해야 돼요. 오래 머물려면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사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경험도 없는데 커피점도 냈었어요. 근데 너무 이르게 중국 상황과 맞지 않게 이제 이르게 내고 경험도 없고 근데 정말 너무 고통의 나날인 거죠. 열어는 놨는데 손님 안 오고 맨날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그래서 약국 운영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가요?
0: 한국에 다시 2015년에 딱 들어오니까 저 이제 그때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북적북적 되다가 애들이 세 명이다가 저 혼자 딱 오니까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제가 딱 돌아봤을 때 제가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 친구들을 보면 다 약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1: 안정되게
0: 너무 안정적으로 되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게 되게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부러웠고
3: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0: 그랬겠죠. 근데 제가 저만 그러니까 20대 때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은 너무 우아하게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처음으로 이제 확 다가온 거예요. 맨날 선교사님들만 보다가 그때는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선교사님들 다 고생하시니까 근데 한국에 저 혼자 딱 오니까 처음으로 지나온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약간
1: 그럴 수 있죠.
0: 약간 후회도 있고
1: 내가 난 뭘 한 거지?
0: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남편 하자는 대로만 너무 떠돌아다녔나?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집이 없으니까 원룸에 살았어요. 난 집도 없고 물론 그래도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래도 제 사업체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로 복귀는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처음으로 제가 세상에 눈을 확 돌린 거예요. 비교라는 걸 하게 딱 되면서 그때부터 저의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자유의 시간을 달라. 뭐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1: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0: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모든 그 모임, 뭐 집회, 뭐 수련회, 기도 모임 이런 건 난 당분간 갖지 않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해보는 걸 좀 해보자. 쇼핑도 좀 해보고 뭐

0: 음식점도 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좀 해본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안 하니까 점점 저는 어땠겠어요. 주님과 멀어졌겠죠.
1: 그 기간이 한 3년 되신 거예요?
0: 그러면? 네, 3년 됐어요. 그 3년 유방암에 딱 걸릴 때까지 3년 걸린 것 같아요.
2: 그 3년 동안 어떻던가요?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0: 아니요. 그렇게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제가 그런 거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많이 지쳐갖고 왔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냥 인스턴트식 먹고 그냥 원룸이니까 그냥 자고 눈 뜨면 일하고 근데 되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불면증도 오고 갑상선 항진도 오고 굉장히 또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비만인 상태였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뭐 그냥 저를 보는 사람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상태가 뭐 웃는 상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엄마 옛날 사진을 보면 화난 불독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죠.
2: 계속 웃으시는 그럼요. 스타일인데
3: 그럼 그 당시 3년 동안 기도 안 하셨어요?
2: 아니, 하셨겠죠.
0: 뭐 그냥 형식적인 기도 별로 그거의 재미를 잃은 거죠. 완전히 이제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 기독교 책 너무 많이 읽었고 그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시기였어요.
2: 그러다가 언제 이제 이 발병을 발견하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슴이 뭔가 만져졌는데 설마 이게 암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암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교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설마 하나님 나한테 암을 주시겠어? 괜한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땐 다른 데가 더 아팠어요. 목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 진료받고 치료받느라고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어떻게 암이 올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치의 병은 나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죠.
0: 정말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편한테 크게 반항하지도 않고 짐 싸면 짐 싸고 이렇게 세계를 돌았는데 암이라니 굉장히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남편 때문이다 하는 그런 원망함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0: 왜냐하면 이렇게 아픈 분들은 처음에는 그걸 직면을 잘 못해요. 누구한테 투사하고 싶어 하죠.
2: 그렇죠.
0: 그 짐을 딱 떠넘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 원인을 또.
0: 원인을 나한테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발병을 했을 때 사람은 꼭 무엇 때문이라는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해요.
0: 그러니까 맞아요.
2: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1: 그렇죠.
2: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내려가던가요?
0: 어떻게 내려갔냐면 네. 저희 가족이 진짜 잘 모이지를 못해요. 흩어져 사니까.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유방암이라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저를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침 6시 반이면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이러면서 깨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자다가 그냥 또 쇼파에 그냥 쫙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도 안 깬 애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 간단히 정한 다음에 막내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고 있다가 막내가 기도를 하면 그걸 듣고 둘째가 요약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앞에는 안 듣고 그렇죠. 그냥 막내가 기도한 거 듣고 이렇게 요약 대강 요약해서 이제 기도하는 아주 기술꾼들이 된 거죠. 애들이 그래서 저렇게 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비판적이었고 비난을 좀 많이 했는데도 저희 남편은 그거를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 막내는 한 13년 아빠랑
2: 몇 살 때부터 대략 아이들이 없었어요?
0: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중국을 갔으니까 2007년부터 우리 쟤는 아마 5살일 거예요. 막내는
2: 그래서 그러니까 5살짜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요?
0: 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글씨도 못 읽었을 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까지.

0: 마지막 3년은 언니 오빠 다 대학 가서 없어서 아빠랑 3년 동안.
1: 네. 새벽에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많이 났어.
0: 왜 화가 많이 나서?
2: 최악의 알람이죠.
0: 네, 진짜. 그래서 나중에 한국 와서 그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랐다.
1: 아이들이 너무 듣기 싫은 찬양이에요.
0: 네. 그래서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이거는 정말 표현을 못하고 잘못된 교육 방식이고 내가 나중에 아빠한테 똑똑히 알려주겠어 라고 그 마음을 품고 대학을 갔는데 네. 2학년 때 막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 좀 바꿔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고백할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용서하지 않고 아빠를 미워한 거를 회개하라. 그래서 막 애들이 대학만 가면 갑자기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예배를 좀 싫어하는 선두주자였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왔으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배드리자는 소리를 안 와서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예배드리자는 소리를 안 합니까? 당신 원합니까? 아니 지금 몸도 아픈데 싫어하는 거 하자고 그러면 화낼까 봐 못했다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일 마지막 기도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걔가 막 울면서 이 불쌍한 요정을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2: 막내딸이요?
0: 네, 막내딸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까지 제가 냉랭했던 거예요 주님께. 그게 영으로 확 와닿으면서 그날로부터 제가 돌이켜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2: 아, 그럼 회개가 나오던 거예요?
0: 네.
1: 그 기도가 이렇게 뭔가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에 안 드시고 오히려
0: 그 기도가 너무 제 심령에 박혔어요.
2: 그래요. 혹시 저 오늘 같이 오신 분이 막내딸이에요?
0: 네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날 그 기도는 정말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3: 따님의 믿음이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1: 그러니까
2: 엄마를 회개케 했네요.
0: 네, 네 그 당시는 그랬고 한국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2: 그럼 그렇게 회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좀 호전이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0: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뭐 기도하면 제가 이제 왼쪽 유방을 전체를 절제를 했는데 기도했으니까 부분 절제로 바꿔주시고 뭐 항암 6개월 할 걸 한 3개월로 줄여주시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2: 안 되죠.
0: 근데 표준치료라는 게 있어요. 유방암으로 2기 정도로 받을 수 있는 표준치료를 다 풀로 꽉꽉 채워서 뭐 수술 두 번, 항암 6개월, 뭐 방사선 28회 다 받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기암 환자들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딱 항암 회차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2: 그러니까
0: 환자들도 제가 그 유방암 환자였고 뭘 얼마큼 했는지 이미 다 프로필을 다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1: 속성으로 그냥 후훅 해버렸으면 진짜 공감이 안 되죠.
0: 그러니까 제가 한 1기나 0기 막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도 안 했다면 저의 말에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참 다르다.
1: 맞습니다.
2: 이 항암 치료가 치료 자체도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잖아요.
0: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 원인을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찾지 않고 뭐 남편, 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이랬지 막 이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무리 항암을 받아도 좋아지는 기미가 없잖아요. 3개월을 받아도 암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겠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를 저희 딸이 해준 그때로부터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노트를 딱 마련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는 거죠. 제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판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못마땅해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상태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에게 치유는 정말 먼 일이겠다라고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0: 어떤 말씀이 또 계속 치료가 되던가요?
1: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그 신령한 복을 이제도 누려야겠다. 네.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선물을. 택배로 집 앞에 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문도 안 열죠. 그리고 맨날 울잖아요. 네, 왜 안 네. 주세요? 주님과 핀트가 나간 거죠. 주님은 답답하다, 너한테 이미 줬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치유를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신령한 복은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0: 그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정말 치료가 되던가요?
1: 치료가 네. 네, 좀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암을 먼저 8번을 하는데 1, 2차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 한 4차부터 제가 마음의 변화, 결단, 회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저는 8차 때 얼굴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지고 빛이 나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항암은 누적될수록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까매지고 누래지고 예. 손톱도 까매지고 예. 뭐 심한 분들은 손톱 발톱이 빠지고 못 걷고 그런데 저는 8차에 산에서 만보를 걷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땅에서 천보를 잘 안 걸었어요.
0: 예, 삼보 승차 이런 스타일이죠.
1: 네네
0: 예.
1: 맞아요.
0: 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 삼보 승차,
1: 삼보 승차.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예. 만보를 산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으로 회복이 됐어요.
0: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환우들에게 네. 희망이 되고 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분들이 네. 많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근데 제가 또 그 회개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해서 암에 대한 책을. 근데 사실 30대, 40대 때는 책 한 권을 완독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1장 읽고 2장 읽으면 1장 기억이 안 나니까 책이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암 중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텔레비전 뭐 무슨 방송을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법이 뭐가 있을까? 책을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0: 그러네요.
1: 이거 놀랍죠. 뇌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3개월에 한 5, 60권을 독파합니다.
2: 5, 60권.
1: 네.
3: 오늘 갑자기 주제가 책을 읽었어요.
1: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뇌가 좋아집니다.
3: 그러니까 확실히
0: 네. 이게 신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선포하고 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 신경이나 호르몬적으로도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1: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뇌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대로 반응을 해요.
0: 그래요, 맞아.
1: 계속 내가 부정적인 거에 세팅이 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맞아. 나와요, 항상. 그렇죠. 얘는 이런 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켜요.
2: 근데 부정적인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1: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3: 그게 신경 물질이겠죠.
0: 네.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던가.
1: 그렇죠.
0: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1: 게 계속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0: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왜 보통 뭐 독주보다 위험하고 뭐.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1: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평강하고 하면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치료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0: 그렇게 긍정의 힘을 통해서 네. 확 치유가 된 사례들도 있죠.
1: 있죠. 작년에 제가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율이 만 배는 뛰어납니다. 작년에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7월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초록이 짙어지고 빗소리가 창밖을 적시는 이 계절에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숙소를 알아보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빼곡하게 일정도 짜고 쉬기 위해 떠나는 여행인데 정작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왜인지 더 피곤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한다는 부담, 쉼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 것을 듣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다는 뜻이죠. 특별히 무리하게 일한 것도 아닌데 탈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쉬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달리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쉼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 비로소 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는 좀처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쉬는 것이 나고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쉬셨다면 우리가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날들이 귀한 것처럼 쉬는 날도 귀합니다. 그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여름 완벽한 여행보다 단 한 번의 고요한 오후를 먼저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정표를 덮고 빗소리를 그냥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가 오래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0: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생은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항상 부족하고 또는 항상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숲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산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그러나 숲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산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물론 숲 안에 들어가도 좋지만 그러나 숲 안에 들어가 보면은 수만 개의 벌레들과 엉겅퀴와 그리고 습도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고 저 사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있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는 엉겅 키가 있는 것처럼 또 무거운 습도가 있는 것처럼 인생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하고 더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짐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빛을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에게나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짐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고 영혼도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 자기 자신만 생각해. 뭘 남을 생각해. 자신만 생각하고 결정해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기적으로 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 또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꽤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과 힘듦을 해결해주는 아주 귀한 영혼의 치료제와 같은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의 과거에 씁쓸했던 인생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관한 아주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불행할 때, 안될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이 됩니다. 감사하면은요, 내일의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감사만 할수 있다라면, 여러분 영혼에는, 인생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은혜를 쏟아부어주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감사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감사로 내가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너무 근사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가면서 참 선하지 않아, 불의해, 힘들어, 모든 것은 어려워라고 느껴지신다라면 여러분이 지금은 감사를 챙겨야 될 때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단어를 여러분 놓친 겁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놓친 겁니다.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로만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이 상을 타왔어요. 너무 룰루랄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야, 자기야, 내 딸이, 내 아들이 상을 타왔어. 너무 기분 좋아. 그랬더니, 내 아들도 똑같은 상을 타왔네?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환장할 소식을 전합니다. 있잖아, 알아? 자기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기사 알려준다고 전교생 다 줬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장할 소식이 됐죠. 그래서 감사는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우리 감사하고 살자.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있으니 감사하고 살자.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나는 이런 감사가 참 싫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이런 감사를 아주 지저분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입니다. 우월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십니까? 교만한 자는 감사를 못해요. 겸손한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비교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도 감사해야 돼. 맞아. 이 정도 그냥 감사하고 살자 하며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이제는 감사가 넘쳐나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겸손이라는 그 토양 아래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은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본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17절 말씀에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감사했던 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이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지금 일이, 상황이 너무 불이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기원전 7세기 말경에 지어졌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국가였지만 이름일 뿐 불의와 폭력이 가득했고 바빌론 또한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두 가지 질문의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함을 그냥 두시는가요?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불의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함에 방자했었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관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함을 그냥 두시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남유다 백성도 너무 악하지만 어떻게 남유다 백성도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무지한 이방인 바빌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빌론이라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왜더 악한 바빌론을 사용하시는가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의 질문이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남유다의 타락을 보게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 그 악함도 보게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를 이리저리 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2장에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런 참담한 세상 속에서 너무 불의하다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해야 될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자녀가 불의하다고 하였어? 여러분, 이런저런 사회의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이건 너무 불의해, 정의롭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정한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으십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아, 너무 화난다, 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장갑을 던지고, 학생들은 연필을 던지고, 그리고 주부들은 국자를 던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3장으로 가는 겁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을 감사로 살리라.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보시게 주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 중이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비록 마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게 나 또한도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또한도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나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도 연약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환경처럼 마가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으며 열매도 없으며 양과 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모든 게 힘이 들고 또 힘이 들 때 감사하는 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로 나의 영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되도록 나의 입술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내 지갑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하박국처럼 모든 소유를 부정당하는 결핍의 현장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터뜨릴 때 증명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감사의 고백을 터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십시오. 감사의 기본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나는 평생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것이고 나의 순간순간은 다 감사일 뿐입니다. 물론 안 되는 일도 있고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진

0: 진짜 감사는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뜻은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입니다. 열린문의 역사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요 풍성함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풍성하지 못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불평의 입술이 열어지도록, 여러분 원망 입술이 크게 열어지도록 기대하고 부추기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감사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넘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왔다가도 일곱 개를 도망가도록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 사단에게 보란듯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리라.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모든 감사의 제목이 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03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진실로 맞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아멘으로 감사로 한 주간을, 감사로 올해 반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때맞춰 꿰맨 한 땀이 나중에 아홉 땀을 덜어준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멀어진 지 오래됐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식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옷자락이 많이 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내 마음의 한 땀들을 찬찬히 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들으며 캠프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 윙윙 스쿨 내 마음의 한자리 전해드렸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내긴 했는데 여전히 좀 여름 감기에 살짝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비해서는 좀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다운될 수 있는 이 목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저희가 준비하는 빵빵한 퀴즈가 있는데 제가 오늘 국제 윙윙스쿨의 곡을 고르면서 오늘은 윙윙 퀴즈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월요일 오늘 재미있는 음악 윙윙 퀴즈가 마련이 되니까 잠시 뒤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한 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그 한 땀 돌보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죠. 연약한 마음,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아홉 땀을 구하는

는 지혜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 상처가 커지기 전에 용서하고, 걱정이 깊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께 기대는 것. 그 작은 한 땀이 우리의 하루를 다시 단정하게 꿰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시와 그림 조수진의 마음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그 전에 손영진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준희빈님도 요즘 손영진 사모님 찬양이 마음을 울려요 하셨는데 저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 들을 때마다 아 마음을 울려요 이 생각을 하면서 손영진 씨의 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 좋고요. 저 어렸을 때 또 추억이 있어서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너무 예쁘신 분이 기타를 들고 오셔서 찬양을 불러주셨던 그때의 생각이 확 나면서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냥 자꾸만 떠오르고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월요일 여러분들의 기분도 끌어올리고 선물도 끌어올려서 그리고 청취율도 끌어올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은 빵빵한 퀴즈가 아니고 윙윙 퀴즈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물이 윈세프 세턴 에어 드라이기를 네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를 드립니다.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레인보우로 정답을 쓰셔도 좋습니다. 비공개 문자로 정답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121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찬양 가사를 잘 들으셔야 맞추실 수 있는 조금 듣기 평가 같은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두 곡을 전해드릴 거고요. 두 곡을 들으시다 보면 여기에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종류가 몇 종류의 동물이 찬양 두 곡에 나올까요? 두 번째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살짝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 찬양을 들으시면서 몇 종류의 몇 마리는 아닙니다. 몇 종류의 동물이 등장할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가 듣기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렇게 전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줄 몰랐어요. 파충류는요, 조류는요,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만 동물로 치나요? 이렇게 하셔서 아 너무 진짜 걱정입니다. 사람만 빼고,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류와 파충류까지 빼실 줄은 몰랐어요.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강찬의,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갔던 그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까지 해서 첫 번째 등장했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안에 어린이를 빼면 몇 종류의 동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곡 나가고 때까지 정답을 기다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 어우 김은영 아나운서가 아주 문제 쉽게 냈네 하실 거예요.

제가 문제 정말 쉽게 냈죠. 샬롬 노래 선교단까지 원래는 세곡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늦은 밤 시간에 실은 살짝 잠이 올똥말똥 내 찬양 들으면서 자야지 하셨던 분들이 손가락 꼽으면서 요거 세느라고 잠다 깨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에는 무려 아홉 종류가 쭉 나오고요. 그 전에 자 오늘의 정답은 어린이는 사람이야 사람이라서 어린이는 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가사에는 예쁜 새, 사자, 어린 양, 독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강찬이 부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나귀였어요. 그래서 나귀까지 해서 다섯 종류의 동물 정답 맞추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많이 드리니까 정말 많이 맞춰주셨고 저꼭 뽑아주세요 하는 절절한 사연까지 재미나게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좀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퀴즈 오늘은 윙윙 퀴즈로 세탁에어 드라이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당첨자가 중요하죠. 네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대명동 노아님. 정확하게 새 사자 양 독사 나귀입니다. 빨리 맞추셨어요. 두 곡이 나오자마자 나귀가 나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대명동 노아님 선물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저 드라이기 어제 고장났어요. 꼭 필요해서 얼른 보냅니다. 정답이면 좋겠어요. 8242님, 다섯 맞추셨어요. 유용한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8242님,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두분 더죠. 아이고, 어떡하지? 5704님 당첨되셨어요. 다섯 종류의 동물 나와요. 이런 퀴즈 너무 재미있어요. 자주자주 내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5704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분이 저꼭 뽑아주세요. 부디라고 하셔서. 네, 제또 마음이 약합니다. 205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059님까지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은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아시죠? 이름, 전화번호 확인돼야 되고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공개로 보내주시고요. 저 오늘 생일 축하 사연, 자축 사연 보내주셨어요. 둘째 고딩 예성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여행지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축하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건강하자님도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우리 예성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좋은 곡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조수진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강중현의 찬양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8183님 신청곡 이어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진의 찬양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재홍님께서 오스틴에서 아침 출근부터 업무 시작까지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기도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여름 감기 웬말 진짜 웬일이니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게 목소리도 그렇고 코도 맹맹하고 컨디션도 이렇게 아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아팠던 것 같은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4215님께서 오늘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하셨는데 이 곡입니다.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사연 신청곡 더더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0: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주제로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전선언문을 통해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계승,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회의 연합과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영산 조용기 목사 5주기를 앞두고 청년 조용기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합니다. 영화에서는 또 1955년 6필 투병 일기와 미공개 편지, 현대 기술로 70년 만에 복원된 33세 조용기 목사의 설교 육성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오는 9월 11일 개봉 예정인 청년 조용기는 900일에 걸친 취재를 바탕으로 수집한 사료와 기독 연예인 유열의 내레이션, 양동근의 목소리 연기가 더해져 완성도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청년 조용기 연출은 기독교 다큐멘터리 수작으로 꼽히는 일사각오를 연출한 권영만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는 9월 11일 개봉에 맞춰 일찌감치 전국 극장 대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지역사회 모금활동과 양성을 위한 제6기 모금전문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1928년부터 이어온 자선냄비의 나눔 정신과 모금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금활동을 이끌 전문 인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6기 교육과정엔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전문가 10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했으며 51명의 참가자들은 비영리 자원개발 전략과 기업 사회공헌 최신 트렌드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무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이 양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선천적 만곡족을 앓던 캄보디아 청년 티움 꾼띠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꾼띠어는 8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친 수술과 시술, 재활치료를 받은 끝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꾼띠어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랑 나눔 이서구 이사장은 질병의 정도나 수술 비용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함께 갈등 민감성 및 평화구축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갈등의 근본 원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갈등 분석과 프로그램 설계 방법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계 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0: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전해드렸어요. 제키리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에 가깝죠.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 곡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조수진 씨 곡으로 신청하셨는데 오늘 조수진 씨 곡이 1부에서 선곡이 되어서 2부에서는 오늘은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현대 큐밍

신혜숙님께서 신청하신 터치, 오늘은 조혜리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앞서 권동준 전부 드리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2주 전에 저희 CCN 공부방에서 그때 소피의 찬양을 바로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 내 안에 인내를 또 많이 청하셔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때 같이 소개가 됐던 곡인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이 곡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서 샬롬 CCM에도 또 당신을 향한 노래에도 이 곡 같이 나누자고 신청하셨다고 권동준 전부 드리리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CCM 공부방 또 매주 금요일에는 CCM 잉글리시로 전해드리고 있죠. 해외 CCM 가사 또 묵상하면서 왠지 웃음 치료되는 것 같은 따라 웃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CM 새 앨범으로 지난번에는 만나워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새 앨범이 또 발표가 되고 그 앨범을 내신 찬양사역자분들 만나는 시간도 가끔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만나워십에서 너무 귀하게 선물을 새 앨범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앨범 선물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풍성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신청곡도 늘 풍성했으면 좋겠고 사연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이디 8529님께서 무척이나 더운 밤입니다. 요즘 쉬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이포유와 함께하는 건 잊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정말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하고 예. CCM 이렇게 전해드리는 조이포유 그리고 표준FM으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 CCM 캠프 역시 동시에 조이포유도 옆에서 같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이야기해 주시고 러브레터님께서는 러브레터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슴에 와닿아서 가끔 혼자 듣기도 하는데 아마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뜻하시는 거겠죠? 이 곡과 함께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목이 사랑의 편지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뜻하고 있고 그 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자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들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플레니 쉐이커스의 라이브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가능케 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CCM 잉글리시 때 왜 Nothing is impossible과 impossible is nothing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거 한번 질문해봐야겠어요. 또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전에 철로역정 생각이 나네요. 합창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어요. 딸기님께서 날씨가 더워서 이 밤에도 에어컨 켜고 들으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주일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맑고 시원한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날씨가 맞아요. 밤에도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꽤 그 이제는 오늘 그죠? 어제도 그렇고 저 지금 생방송 진행하다가 밖에 이렇게 내다봤어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 비 와 올 때 조심해서 와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근데 목동은 비가 안 오거든요. 옆 동네는 비가 오나 봐요. 곳곳에 이렇게 또 습하고 비가 내리는, 내일도 좀 꽤 비가 많이 올 것도 같습니다.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멀리 외국에서는 또 날씨가 어떠신가요? 풀뽑기 하면서 고세맘님도 제가 그 코맹맹이 소리로 인사를 드리니까 레몬수, 오이수, 그 많이 비타민C 풍부한 그런 물을 먹으라고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꽃님, 오전에만 듣다가 저녁에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라니님도 요즘에 좀 잠 일찍 잠이 들어서

방송에 인사를 많이 못 드리네요. 감기 걸리신 걸까요? 빨리 낫기를.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한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손지수 씨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라니님 신청곡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지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알파와 오메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많이 나지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내일은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물음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0: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왼쪽 오른쪽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사람마다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양쪽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몸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방법, 3, 40분마다 자세를 바꾸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몸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7월이 한 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 일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익숙한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일상의 자세를 잠시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센 느낌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는 왼손잡이신데, 왼손의 팔뚝이 오른손보다 조금 두껍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자주 힘주어 사용하는 손이 확실히 좀, 더 튼튼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요. 이제 7월 하반기 접어드는 이 시점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행동과 또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윤영 조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합니다. 영심이조님, 이 시간 자동으로 켜지게 하셨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보게근어님께서 더워서 이열치열로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오, 좋은데요. 소년다윗 신청하셨어요. 에이맨 앨범에서 들을까요?

오랜만에 신청곡 쪽지 내미신 안학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CM 락그룹이죠. 로얄 테일러의 레디 셋 고였어요. 소년다윗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0491번님께서 저도 왼쪽 다리 왼쪽 어깨가 좀 달라요. 습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바른 자세 연습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자세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은 분들이 올려놔서 쉽게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따라해도 충분히 바로 자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블루딱딱우리님께서 나눔의 미학 줄리아는 누구예요? 줄리아. 줄라이 줄라이.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토요일에 가족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분모자를 분자모라 그랬거든요. 다 빵 터지긴 했는데 알아는 들었던. 예, 줄리아도 줄라이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눔의 미학 함께하죠.

괜찮다, 나 괜찮다. 0491 명가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3665번님께서 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 중에 칭찬합니다라는 릴레이로 성도들과 손꼭 잡고 아이컨택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데 진심으로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가슴 뭉클, 눈물도 꾹 참았죠. 은혜의 시간이었답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의 장점을 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상대도 물론 그랬을 거고요. 칭찬은 말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한웅재 목사 고마운 사람들 그 전에 들었어요. 이병희님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균형 잘 잡고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고요. 네 우리 그래 보자고요. 무더운 날씨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대요. 맞습니다. 진이920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찬물 말고 좀 먹기는 힘들어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요. 날씨는 덥지만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노을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잠깐 쉬는 시간에 출첵하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놨는데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셨고요.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강릉도 지금 33도래요. 지키리님이 신청하신 여정 한나형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과 같이 송정미 한 걸음 한 걸음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활기찬 월요일 당양노와 함께 힘차게 힘차게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아멘. 사랑하오님이 작업할 거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사합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잔지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예수 날 사랑하신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이 리바이벌 로렌 데이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로렌 데이글의 매니아들이 듣는 곡인데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가사를 담은 마이 리바이벌이었습니다. 송명 집사님께서 1491 무브먼트 앨범에 있는 곡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신청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곡들을 많이 신청하시네요. 예, 이 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림 선교회 꿀벌 전도팀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대접을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기도 드렸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저의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기뻐하시는 포인트고 달란트고 또 기뻐하시니 도움이 되시고 이런 거 아닐까요? 102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장세경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라는 곡 들었습니다. 어여쁜 자유님, 군에서 외박 나온 둘째 아드님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뭐 외박 나와도 친구들 만나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는 잠시 그냥 머물다 가더라고요. 잠시 그냥 발만. 8106번님께서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은 사치라서 땀나지 않게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패배송으로 추억 돋는 흰구름 뭉게뭉게 불렀거든요. 신청 가능할까요? 이 곡이 정말 우리들의 추억을 막 그 안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곡이 나갈 때마다 반응이 뜨겁거든요.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함께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 강단 미화팀에 헌신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 팀이 꽃꽂이한 지가 16년이 됐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봉사의 자리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팀원들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20년 찍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라니정님과 같이 들었고요. 홍희석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와, 흰구름 뭉게뭉게. 예, 8106번님의 신청곡. 마음빵마음님이, 어머, 이 찬양 너무 추억돋아요. 밍트핑크79님도 36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나왔네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곡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곡은 어땠어요? 노아 키즈의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곡도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우리가 자주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곡이라 생각나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진짜. 이쁜아님, 빠른 월요일 보내면서 더웠지만 당양로에서 시원하게 보내봅니다. 아멘. 늘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허유미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러브레터 제이였습니다.

러블리 포스님과 함께 주여이 죄인이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이 곡은 4275번님이 신청하셨는데 친구와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편안하고 좋고요. 이 곡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씨 장로님께서 순수하고 맑은 초중고 이 시절을 함께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제주도 여행길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두 분을 위해 찬양을 신청합니다 하신 좋은 씨 장로님의 신청곡도 김영민님의 곡이었거든요. 왠지 제주도 그리고 친구 여행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좋은 씨 장로님도 4275번님을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핸섬님, 교회학교가 없었다면, 여름 성경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요? 그 어릴 적 추억, 유치부 선생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정말 아이들이 이걸 알까? 기억할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새겨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나의 믿음을 또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핸섬님. 9898번 쓰시는데 2주 전 아내 절친이 거제도에 3호로 있는 그 개척교회에 일찍 휴가 겸 봉사 다녀왔는데 그곳에

입에서 땀 흘리며 전도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더라고요. 하은이는 교회 중학생 두 명과 무료로 화상과외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의미 있는 여름 보내셨네요. 홀리님, 야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이런 주제곡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찾아볼게요. 30년이 지나도 노래가 떠오릅니다. 지난 토요일 3살 딸아이 여름 성경학교 데려다주고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동행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 예,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양도 기억하고 와주시고 한 곡이라도 담아가시면 되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가브리엘님이 25년 가까이 운영했던 음악학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날이 더워서 정리 작업이 많이 또 지치지만 힘내봅니다. 아멘. 정리 잘 하시길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 님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2주 안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셨대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새 힘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아멘. 모든 이 시간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시간 완치되게 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애니 김미라 님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도 생깁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FA님께서 이 7월이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식 시작한 지 11년 11개월 되는 그런 달이라고요. 월요 금식 12년을 채우게 되는 8월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예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신혼여행지로 여기 CBS 앞에 오목공원에 꼭 찾아올게요. 아, 더 좋은 곳을 가셔야 되는데 나름 또 의미가 있긴 하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는 시간보다 누구와라는 대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FE님께 딱 맞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할게요. 은하수 구수롱님이 신청하신 최인혁 길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 복음성가 작가인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씩씩하고 진취적인 가사와 곡조로 구성돼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주 불리고 있는 찬송입니다. 존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마운트 레이크 파크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부흥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길모 목사가 이 찬송시를 보고 크게 감명받아 그가 편찬한 복음 찬송집에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4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이 땅의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소서.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은 허물과 부끄러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으며 진성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생각의 차이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내게 상처 준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막혀있던 담을 허물며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게 하소서. 마침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시고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순관의 노래 은혜의 강가로, 유성은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나윤선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하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26편과 27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26편.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27편.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0: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1: 성경 낭독 시편 26편과 27편이었습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CL 여성중창단입니다. 하늘의 약속.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477장 바다에 놀이 치는 때. 이어서 이연수가 노래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들을 분별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 그리스도의 제자가 죄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이념과 철학 등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날 뿐 아니라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더 복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아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우리마저도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재력이 힘이라고 하는 사람들, 힘을 가진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튜브나 챗GPT나 구글의 재미나이에 빠집니다. 쇼핑을 하듯 그것으로 검색하고 검색한 그것을 타고 또 서핑하듯 여기저기 떠밀려 다닙니다. 프롬프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나 그러다 보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요.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정작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해진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힘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쉼을 찾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에 다시 손에 휴대폰을 붙잡고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을 말합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열정을 사용하는 일에 신중해야 내 우선순위도 잘 지켜집니다. 마땅히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때 쏟아내야 그 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잘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과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새롭게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더구나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내 정체성에 혼돈이 올 만큼 로봇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로봇이 친구가 되고 로봇이 일을 대신해주고 로봇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어 상종도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 복잡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0: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탁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빨리 나와 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건물에 따라 적당한 철근 개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철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자양분 삼아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온통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가고 싶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또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도대체 왜 전도를 막으시는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렇게 결박까지 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손수 보여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함께한 무리들에게 오히려 성령에 매여 움직이는 나이니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만난 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소망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그의 인생과 그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줄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쁠 수 없겠죠. 안 쉬고 기도가 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 닥쳐있는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작은 불꽃 하나가 전주영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 박형근이 부르는 복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영산 조용기 목사 5주기를 앞두고 청년 조용기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합니다. 영화에서는 또 1955년 6필 투병 일기와 미공개 편지, 현대 기술로 70년 만에 복원된 33세 조용기 목사의 설교 육성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오는 9월 11일 개봉 예정인 청년 조용기는 900일에 걸친 취재를 바탕으로 수집한 사료와 기독 연예인 유열의 내레이션, 양동근의 목소리 연기가 더해져 완성도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청년 조용기 연출은 일사각오를 연출한 권영만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는 9월 11일 개봉에 맞춰 전국 극장 대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지역사회 모금활동과 양성을 위한 제6기 모금전문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1928년부터 이어온 자선냄비의 나눔 정신과 모금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금활동을 이끌 전문 인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6기 교육과정엔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전문가 10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했으며 51명의 참가자들은 비영리 자원개발 전략과 기업 사회공헌 최신 트렌드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무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이 양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선천적 만곡족을 앓던 캄보디아 청년 티움 꾼띠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꾼띠어는 8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친 수술과 시술, 재활치료를 받은 끝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꾼띠어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랑 나눔 이서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함께 갈등 민감성 및 평화구축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갈등의 근본 원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갈등 분석과 프로그램 설계 방법을 함께 논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지열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감사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로버트 에먼슨이라고 미국 UC 데이비스의 교수님이 감사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거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분이 마이클 맥클러프라는 분하고 함께 2003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감사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감사할 것들을 계속 좀 적으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이 좀 불평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불만인 내용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따로 한 부류에게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냥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조사를 했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적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고 평화로웠어요. 더 신기한 것은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뭐 이렇게 불편감이 별로 없어졌다. 반대로 막 불평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적은 사람들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예의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혼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일상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사탄의 나라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놀랍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감사를 자꾸 노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이미 그 2000년 전에 이 평강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순환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인간의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감사를 일부러 억지로 막 긍정적인 걸 생각해서 쌓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이 희생해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러워야 돼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그건 사실에 근거한 체험적인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에 감사를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 거짓 교사들은 예를 들어 율법 주의자들입니다. 너가 어떤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결과가 달라진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헌신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열심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교만으로 연결이 반드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사탄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럼 감사가 없고 다른 사람들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사탄의 정죄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다음에 또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고 참고 이런 것에 신앙의 본질을 두게 되면 이것도 또 교만해지고 사탄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철학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이론들과 또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성공이,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이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라 교만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느냐? 아니에요. 골로새교회 온 교사들, 선생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은 자꾸 죄에 끌려가거든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아니면요, 순간적으로는 다른 가치 하나, 가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하나가 딱 잡히면은요, 그리스도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거짓 교사들도 세속적인 가치를 주안점을 두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다 조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거짓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두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감사의 중심축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경기장, 마음이라는 주심이 누구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축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위험 요소를 안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우,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서 감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게 돼요. 감사는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상대편의 은혜 때문이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응답 안 하면 이제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이러한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것을 정말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여?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베우에토. 이게요, 고대 헬라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주심, 심판이 승패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을 판결하게 하라.

마음속에 누가 무엇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가, 이게 감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내 분노가, 내 서운한 것이, 내 뜻이, 내 상처가 어떤 상황을 결정해버리고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모든 걸 판단하게 하라, 심판하기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나 억울함이나 상처가 다른 걸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또 내가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이럴 때 뭐예요? 내 상처. 그게 지금 심판 노릇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내 마음판에서 정말 주심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가 될 때, 내가 아니라, 내 분노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심이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평강의 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를 문제를 해결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불안해, 초조해, 감사할까요? 안 돼요. 근데 왜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평강을 빼앗는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평하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평강을 훔쳐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죄입니다. 죄. 왜 감사하지 않느냐? 불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불만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요 정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진 원인이 죄가 하나만 들어가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랍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서로 관계에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죄인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불안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난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운동장에서 심판자가 돼요. 너 이겼다, 너 잘못 없다, 그래 보면 어떡해요? 심판이 판정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택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의 허물, 입술과 마음과 눈과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신 자처럼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하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택했단다. 너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란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란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습니까?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가 너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제 완전히 심판을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의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지금 막 심판이 막 몰려오고 있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뭐 하나님이 그러지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사 사랑하신 자,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뭐요?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이 돼도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서 막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날 용서했는데 그 인간은 용서를 안 하는데 나도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평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를 깨뜨려요. 죄라는 요소만 없으면은 갈라설 일이 없는데, 아파할 일 없는데, 누구의 실수와 죄와 거짓과 이런 게 개입이 돼버리면요, 관계가 파괴가 되면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의 살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불행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일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탐사대 우주 비행사였던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 달을 처음 이제 발을 디뎠던 사람이죠.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인간에게는 한 발자국이 인류 역사에는 거대한 도약이다.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그 탐사 대원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격해서 올라가면서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말 한마디 숨소리까지 다 어떻게 해요? 나사의 본부에 다 나오죠. 근데 닐 암스트롱이 이게 걸어 우주선을 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글럭 미스터 고르스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고르스키가 누군가, 경쟁 관계에 있는 소련 우주 비행사 이름 중에 있나? 없어요. 나사 대원들 중에 있나? 없어요. 친구 중에 있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달나라에 갔다 와서 닐 암스트롱 이게 고르스키가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2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 그때 그렇게 굴럭 미스터 고르스키 그랬는데 고르스키가 누굽니까? 하니까 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고르스키가 죽었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마당에서 야구를 하는데 공이 옆집 담장을 넘어서 그 안방 옆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동생이랑 자기랑 몰래 가서 이제 공을 주스려고 그러는데 고르스키 부인하고 고르스키하고 싸우는데 그 이웃집이 고르스키였던 거예요. 싸우는데 아내가 막 그 악처로 유명한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르스키, 내가 니랑 이혼해 줄 줄 알아? 옆집 애가 달나라에 가면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마음에 이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지 어른이 돼갖고 달나라에 가는 자리에서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제3자가 불안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 불안은 전염이 돼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현실을 지옥처럼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혼하게 됐다. 고르스키 축하해.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됐다. 근데 이미 죽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2절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동으로 진술이 이어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사랑하신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확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여기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게 쉬워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생겨요.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따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한 것도 따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죠.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면,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분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단삼에 대해서도 냉혹합니다. 엄격해집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서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이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용서받았고 택함받았다는 은혜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단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을 때 주인이 했던 용서가 아 너는 그걸 아직 안 받아줬구나. 내가 다 갚으리다 라고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 못했던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괜찮아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은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거짓 교사들 순간적으로 그들도 오염된다. 원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온 교사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다 변질이 되거든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중요하고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가 안 되니까. 내가 용서받은 감동이 없으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것을 탕감받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갚으리라 내 기어이 갚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한 자기의 이게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너도 나처럼 열심히 내야지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 혜택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웠겠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내가 거기 잊어버린다. 므낫세 첫 아들 낳고 므낫세 잊어버림. 왜요? 생각나면 죽이고 싶으니까. 군사 이끌고 가서 진멸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므낫세였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하시고 형들은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노예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성폭행하고 더럽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왕에게까지 사랑받게 해주셨어요. 형들은 날 버렸고 나를 비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악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다. 어떻게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긍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었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택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여러분 복수하려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 용서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감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본 가장 포악했던 잔인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선언이 바울의 일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울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게 되고 듣게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 가득 넘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용서함으로.
여러분, 바울은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의 용서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용서는 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용서를 또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적어서 그래요. 감사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얼마나 죄인인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지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복음의 출발선에 선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외쳤던 정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이 좀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억지로 결심을 해갖고 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심인 사람,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심판의 기준이 아니야. 별 영상 다 보여줘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거야. 내 삶을 다스리게 할 거야.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민족의 갈등과 아픔은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죠. 그럼 감사의 원천이 말라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6.25 전후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습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산골짜기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공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자기 의의가 가득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민족을 향한 가장 위대한 애국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서로를 알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이건 감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던 코리 햄붐 여사가 나치 히틀러에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 걸 눈에 보고 나중에 이제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나중에 나치 전범들을 심판하고 이럴 때 간수가 어느 날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막 그 소름 돋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 가족이 그 사람에게서 잔인하게 고문당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뭐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간신히 집회를 마치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당신이 간증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 저를 용서했을까요? 하니까 이게 직접 내 일이 되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온몸에 막 피가 꼬꾸로 솟는 것 같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데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할 때, 그분이 심판자가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감사의 근본적인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봉헌 많이 했죠? 하나님 봉헌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예물을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방송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가 답을 내놓은 셈인데요. 반면에 당대표 교체 필요성을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한 분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출마의 변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 들어봅니다. 네, 중증 자폐인 아들을 둔 시한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 씨 이야기입니다. 27년 동안 중증 자폐 아들을 키우면서 장애인 가족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물 짓고 공감한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작가이자 아버지인 정경철 씨를 모시고 피터팬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6: 네,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
4: 예,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조한 메시지는 뭔가요?
6: 네, 정청래 대표 강조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당대표는 정청래라는 것이고요. 또 당원을 강조를 했어요. 출마 선언문에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당원이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당원을 38차례, 이재명 대통령도 30차례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4: 예.
6: 당권은 당원에게서 나온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표현을 반복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원 주권 후보라는 걸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강조한 건 이제 충성도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4: 예,
6: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설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라는 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시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 전 대표 메시지 중에서 모든 언론이 이제 제목으로 뽑은 워딩이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 이걸 했거든요. 이 정청래 전 대표의 어제 출마 선언 내용은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7: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6: 네, 저기 정 전 대표 메시지 보면은 당대표는 이제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다리가 아니라,
4: 예,
6: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제 차기 대권보다는 정권 재창출 돕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어제 기자들이 기회가 와도 정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말한 그대로 이해해달라, 요 답만 했습니다.
4: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저도 몇 번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6: 네.
4: 이 수식어가 당대표직을 이용해가 붙었기 때문에 방점이 여기에 있냐,
6: 네,
4: 아니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에 있냐, 이거에 따라 뭐 의미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당대표를 그만, 왜냐하면 이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 예,
6: 이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당대표 그만둔 이후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4: 예.
6: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기회가 오는데도 안 나가겠냐, 이 질문을 재차 한 거거든요. 근데도 말한 대로만 이해해달라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명확하게 이 뜻이 드러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4: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고 아직은 명확하게 볼 수는,
6: 네,
4: 없는,
6: 맞습니다,
4: 거군요.
6: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4: 예.
6: 네. 그리고 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냈는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반드시 100% 완성하겠다, 요 얘기를 했고요.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다시 꺼냈는데, 그 지난해 당대표 시절 추진하지 못했던 전당원 투표가 아쉬웠다, 그러면서 다시 대표가 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표심을 잡으려는 층은 개혁 성향이 강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분열을 수습하려면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지지자를 묶어 세를 확장해야 된다.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외연 확장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4: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뭐 딴지일보 게시판을 찾기도 하고 그런 행보에 대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6: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출마 회견 전에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 많이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이런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4: 예.
6: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강성 지지층 공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한 이 이후에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하고 다른 당을 만들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것이라면서 이제 또 김민석 전 총리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을 봐도 오늘 이제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박시영 TV에 잇따라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도 공통점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제 출마 선언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당원인 거잖아요. 정전의 대표가 가장 좀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당원 주권주의 이런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일단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층들이 많은 채널이라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4: 예. 당대표 선거 룰, 뭐 선호투표제 하냐 마냐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고위원회를 못 열었다고요?
6: 네, 이제 수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는 취소가 됐고 오늘 이제 비공개 최고위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열려서 어떤 결론 낼지 그리고 또 내일도 최고위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일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 낸다는 입장이어서 내일까지 어떤 결론 나올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사실 오늘 의원총회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의견 수렴 을 위한 의원총회이긴 한데 아무래도 예. 여기서도 이 선호투표제를 놓고 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4: 네. 하나씩 또 박순봉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 눈에 띄고 또 많은 기자들이 제목으로 뽑은 게 앞서 조태임 기자도 얘기했지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대표직 이용해 이걸 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박수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5: 그 신청계 의원이랑 좀 얘기를 어제 해봤거든요. 이 메시지하고 예.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이 메시지는 캠프 내에서 이렇게 조언들이 좀 있었대요. 정청래의 진심, 진정성을 어떻게 담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자.
4: 예.
5: 그래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안은 총선 불출마를 해라 뭐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4: 예.
5: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수용이 안 됐고 그 중에 선택이 된 게 이제 대선 불출마였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이번에는 안 나갈게요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 아 이번 대선에는 안 나갈게요로 됩니까?
5: 이제 당대표가 되면
4: 당대표가
5: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테니까
4: 예.
5: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성공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전략을 내부에 들어보면 좀 명확해지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전략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 예.
5: 원래 약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해할 거다.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 올 거다. 이게 최대 약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4: 예.
5: 사실 친명계 쪽에서도 그걸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럼 나는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할 일이 없어.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한다는 그런 상황들은 없을 거야.
4: 예.
5: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라고 하고요.
4: 근데 그러면 기자들이 앞서 조태임 기자 얘기처럼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물었을 때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신청계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0: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 표현 그대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더 추가 설명을 본인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선은 나갈 건데 이번에는 당대표가 되면 안 나갈 거예요. 이 말은 좀 구차하다고 해야 되나요?
0: 예.
1: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이 표현한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하고 좀 넘어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청래 전 대표가 원래 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0: 예.
1: 그런 기성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편은 아니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략으로 보면 그래서 다음 포인트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예.
1: 결국 김민석 전 총리는 대선 주자다. 이 부분을 어제 딱 꼬집진 않았는데 이게 내포돼 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의 공격 포인트는 아까 그 조태임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진짜 자기 정치는 김민석 전 총리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친명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던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그 대선도 안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라고 했으면은 왜 입각 제안은 거절했냐 이게 첫 번째 예.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박성준 그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적긴 했던데 다른 친명계 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 스스로가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당이 혁신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오히려 모순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당 대표 말에 무게가 안 실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나머지 메시지는 좀 비슷하죠. 개혁당 대표 되겠다. 보안수사권 100% 마무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 입장이랑 비슷하고 하나 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반복되긴 하지만 4통 통합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4통 통합.
1: 4통이라는 게 결국 4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인데
0: 예.
1: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4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친천계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김민석 전 총리는 2통 통합밖에 안 된다.
0: 그러니까
1: 자신들은 4통 통합을 할 수 있고 김민석 전 총리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통 통합이라서 유리하다. 그리고
0: 그만큼 적통이 아니다 뭐 이런 거군요.
1: 사실은 그거의 연장선이죠.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당원들을 더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1: 동정론 전략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동정론으로 두드려 계속 맞자고 했대요. 한 2주 정도는 캠프 내에서 2주 정도는 계속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반격의 시점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 예.
1: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출연도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정론 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표현들도 많았잖아요.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두들겨 맞으면 아픕니다. 뭐 2대1, 3대1로 싸우면 또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쓰고.
0: 예.
1: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인 친천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제 일요일에 그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쓴 페이스북 보면은 또 그 비슷한 표현을 써요. 권투 경기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하는 너무나 아픈 느낌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이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0: 예.
1: 저도 봤는데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노란 풍선이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알정직 이런데 사실 알정직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0: 예.
1: 못 알아들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알정직이라고 했는데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0: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흔드스 정청래 전 대표 얼굴이 있고 흔들수록 더 알정직 돼 있습니다. 이게 알겠어 정청래 찍을래 이렇게 된 건데
1: 네.
0: 이게 이제 아무튼 지지자 누가 보내준 표현을 가지고 썼다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 동정론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풍선 얘기를 해드리면 파란 풍선은 민주당 지지하는
0: 예.
1: 풍선이고 노란 풍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친노계가 많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알아서 정청래 찍을 게는 좀 화답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킬 테니까 당원들은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달라는 게 근데 누군가로부터 지켜달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강자를 굳이 지켜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약자예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동정론의 연장선이고 그다음에 친천계 내부에서는 이게 좀 효과가 먹혀들고 있어서 바닥 짚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룰 싸움도 하나 좀 봐야 되는데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모 캠프 인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선 투표로만 가면 이길 것 같다.
0: 그러니까
1: 이 얘기는 선호 투표제를 안 받으면 이길 것 같다.
0: 예.
1: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뭐 한 55대 45 이런 정도로 좀 박빙이라고 내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민석 전 총리 쪽

0: 은 선호 투표제의 사활을 걸었을 거다. 예. 이게 지금 룰 싸움에서 양보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거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게 어퍼치나 매치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천계 의원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세 명이 나오다 보니까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친천계 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예. 예전에 작년 전당대회 보시면은 이렇게 주말마다 계속 한 번씩 오픈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 충청권에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건 결국 그쪽의 해석이긴 하지만 김민석 전 총리 쪽이 대세를 못 잡으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계속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 지역별 순회 경선하면 순회 경선 해당 지역 끝난 다음에 해당 지역 결과를 공개했었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순서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군요.
0: 예, 좀 세부 사항은 물론 이제 결정하기 따라 다른데 예. 선호 투표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친명계 쪽에서는 이걸 결국에는 양자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받았다가 삼자 대결이라는 걸 확인된 다음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1: 예.
0: 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인사가. 가산점이나 룰 갖고 따지는 애들은 꼭 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리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불리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 조금 뒤늦게 다시 반대를 친천계 쪽에서 강하게 하고 있고 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물어보니까 절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선호 투표제를 가지고 제동을 거는 그림이었는데 청년 최고위원 그 선출직 뽑는 것도 절대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청계에선 이게 친명계 쪽의 플랜 B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플랜 B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긴다.
1: 예.
0: 그럴 경우에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1: 최고위원회를 압도적인 다수로 구성한다 이런 거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구상이 친청계 쪽에서는 두 명을 좀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 다섯 명의 선출직 예.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김민수 의원하고 예. 아니 김민수 의원이 아니죠. 그 원래 예. 그 비서실장 했었던
1: 한민수
0: 의원하고
1: 예.
0: 그 다음에
1: 김민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이죠. 예.
0: 한민수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 이렇게 예. 두 명을 당선을 시키고 대표가 두 명의 지명직 최고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럼 당대표까지 해가지고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돼서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위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명직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돌리게 되면은요 이게 네 명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친청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문제가 아니고 지도체제 자체를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는 정도의 성격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강하게 버텨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도 또 합의가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굉장히 팽팽하게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만약 청년 최고위원을 이번에 선출하게 된다면 혹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겨도 최고위원회 다수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는 거군요.
0: 그 대략 보면은 한병도 원내대표 빼고 4대4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 별도로 뽑으면 지금 정민철 후보가 좀 강력하다라고 예측들이 되고 있어서 4대4가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친천계 쪽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원래 당대표 무너뜨릴 때 4명 그만두면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민주당은 물어보니까 5명이 그만두면 된대요. 과반이 그만두면 되는데 이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룰로 강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1: 예. 룰 싸움이 심각하다. 그만큼 갈등이 크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판결.
1: 예.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2: 네.
1: 이전에 이제 김건희 씨도 관련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2: 네.
1: 어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2: 네.
1: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2: 네.
1: 판결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2: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무료 여론조사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걸 이제 법원이 인정했다. 이걸 이제 주요하게 볼 수 있고요.
1: 예.
2: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 장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제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 선고

0: 고를 한 건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58차례 이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봤는데 이 가운데서 14차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시기의 여론조사는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한 정치활동과 이제 직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 정치자금 성격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단순히 이거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은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전 대통령 측 영향력이 좀 행사됐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이제 대선 전략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해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는 이미 1심과 2심 이게 같은
0: 네.
1: 혐의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인데 이 김건희 씨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0: 네.
1: 같은 혐의인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거죠.
0: 앞서
1: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0: 앞서 판결과 비교를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범죄 사실 자체는 거의 같아요. 뭐 같은 여론조사 기간이고 시기도 같고 이런 건데 앞서 그 1, 2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영업활동, 일종의 영업활동으로 봤어요.
1: 예.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태균 씨가 잘 보이려고 알아서 조사를 해서 이제 가져다 준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뭐 미리 짜고 이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번 재판부는 이제 다르게 본 겁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 보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 방식까지 조정한 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명태균 씨가 계속 상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양측이 서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오늘 16일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요.
1: 예.
0: 그래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가 좀 주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1: 사건 자체가 같으니까 만약 김건희 씨가 무죄가 나온다면 1, 2심 같이 무죄가 네. 나온다면 이제 윤석열도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2심 있고.
0: 2심 가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건희 씨도 또 종합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고요?
0: 네. 2차 종합특검이 19일 오전 10시에 이제 김건희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김건희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과 공모해서 건설 면허도 없던 21g이 이제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제 이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1: 예.
0: 앞서 이제 어제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이 좀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씨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박수몽 기자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부 뭐 판관 포청천으로도 불렸던 이진관 판사더라고요.
2: 예. 네. 사실 이진관 판사는 강하게 한다. 이제 이미 확실히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1: 예.
2: 근데 어제 이 판결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재판부끼리 좀 반박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씨 1, 2심 재판이 왜 무죄가 나왔었냐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영업활동에 가까워.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러 명 주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부부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게
1: 예.
2: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뢰받아서 한 것도 아니니까 공모관계도 없어 보여. 세 번째는 공천 대가로 약속했다는데 문자만 가지고 단정할 수 있어? 이거고. 네 번째는 김건희 씨가 정치인이야? 왜냐면 이제 정치자금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네 가지로 안 된다라고 한 건데.
1: 예.
2: 이진관 재판부는 이걸 다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씨는 이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이런 거를 명태균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 거면 한 번만 줬어야 되는데 여러 번 주지 않았느냐.
1: 예.
2: 그리고 김건희가 정치활동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하니까 앞서 1, 2심에 김건희 씨 1, 2심에 나왔던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1: 예.
2: 그래가지고 아까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변호사들이랑 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 이거는 대법원이 정리해야 되겠네.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재료로 다른 판단을 하는구나 재판부가.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선 판사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1: 예.
2: 건데 모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간 판사가 너무 강한 형을 내리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이게 좀 신뢰성을 오히려 법원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진간 판사가 잘못했다기보단 내부에서 다 지금 형량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3: 예.
2: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판사들의 분위기는 이진간 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이진간 판사가 이전에 그 한덕수 전 총리나 뭐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형량을 선고했었죠.
2: 네.
3: 근데 이제 보통 이 내란죄를 더 엄하게 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죄가 된다라고 이게 판단하는 물론 뭐 각 판사 각 재판부마다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삼심제고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2: 예. 네. 그래서 이제 16일 대법원 판결이 이제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연결되는 거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입니다.
3: 예.
2: 어떤 다른 변호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건이 오세훈 시장하고 동일한 정자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다가 이게 지금 이 법리대로라면 오 시장이 다음 주 선고에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 같다. 이대로라면 이진간 판사의 판단대로라면
3: 예.
2: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전국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 우리 걱정 안 한다. 명태균이 아무데나 다 뿌린 거고 시장이나 측근 쪽에 온 거는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야권 내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구속이 돼 버렸잖아요.
3: 예.
2: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계속 오 시장을 좀 이렇게 뭐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고가 16일이죠.
2: 아, 김건희 씨 대법 선고가 16일이고
3: 2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봐야 되겠군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네, 다음 뉴스 볼까요?
0: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한 장윤기.
3: 예, 장윤기가 어제 법정에서 그냥 일반 살인이 아니라 사실은 강간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죠.
0: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첫
3: 예.
0: 공판에서 억울하다 이런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도 이제 받아들였고요. 재판부에는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유족 측은 이거는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0: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채널A 단독 보도인데 장윤기가 이제 그 여고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에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이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이제 장윤기가 성폭행 과정에서 살해 의사까지 드러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와 함께 살인 예비 혐의까지 이제 적용해서 수사를 했는데 근데 이틀 뒤에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는 이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그 성범죄 목적은 배제한 채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을 한 거잖아요.
3: 예.
0: 지금 뭐 경찰청 특별수사단 검찰 왜 성범죄 목적 배제했는지 왜 핵심 증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사실 본인이 이제 자백을 했는데 경찰은 뻔한 정황 또 증거 이런 게 있어도 형량이 훨씬 낮은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해서
0: 네.
3: 지금 경찰이 그것 때문에 왜곡 은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0: 네.
3: 사실 앞서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0: 네.
3: 오늘 의원총회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홍기원 의원은 일단 이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성폭력, 뭐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 폭력 이런 같은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좀 보안 수사권 예외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눈에 띄는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 피해자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3: 아, 예.
0: 그러니까 한국 성폭력 상담소, 뭐 여성의 전화 이런 곳인데 사실 이런 곳들은 이제 민주당과 정책적 협의를 많이 해왔던 곳인데 이곳에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3: 예.
0: 어제 김남희 의원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검찰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좀 집중돼 왔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써온 단체들이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의원총회 관련해서도 좀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의총이 굉장히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했던 의원들한테 문자폭탄이 그전엔 많이 왔는데
1: 예.
0: 지금 오히려 응원 문자가 좀

0: 사건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왔어요.
1: 예.
0: 그때 인력이나 그 돈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업무만 늘어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비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되면은 또 같은 상황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지능팀이나 경제팀 쪽의 경찰들이 실무진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경찰들 이렇게 한번 실수하면 엄청나게 공격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무진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앞서 이제 피해자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미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어지면서 장애 여성이랄지 뭐 약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 가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가 그냥 늦어지고 있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17일 열리는데 이미 각 후보 간의 뭐 룰 싸움부터 또 저 사람은 안 된다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당대표를 한번 했지만 당의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나선 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 배경부터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제가 앞서 소개할 때 당이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네. 또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맞지요? 제가 여러 기사나 인터뷰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6: 그렇습니다.
1: 예.
6: 우리나라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 초기 1년 동안에 당대표와 대통령이 명청대전을 한다 이렇게
1: 예.
6: 언론의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 예.
6: 이렇게 중요한 황금 시기에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가 이재명 정권 4년이 대한민국 전체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 예.
6: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나와서 진짜 여당 대표 대통령과 정말 힘을 합해 이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히 예. 제가 그것을 자부한 이유는 우리 세 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1: 예.
6: 저 송영길은 그 어려운 시기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어내고 부도 위기에 인천을 바꿔내고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 바이오 시뮬러 단지를 만들고
1: 예.
6: 반도체 엠코 테크놀로지와 스테디팩 코리아 세계 2위 3위 반도체 후공정 회사를 만들어서 인천 산업의 토대를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예.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1: 일하는 정책으로 네. 또 민생 실용으로 일하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고 그게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6: 그렇습니다.
1: 앞서 이제 명청 갈등 어떻게 집권 1년 차에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명청 갈등은 사실 오해다.
6: 네.
1: 뭐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을 30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든지
6: 제가 구창모 희나리를 자주 인용하는데 예.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까닭에 서로 헤어진 거라니까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전이 없어집니까?
1: 예.
6: 그걸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실제 아니 우리 기자님들도 청와대 기류를 다

0: 모든 언론이 분석을 해보면 예. 뭐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공개적인 모습을 통해 이겨야 될 것을 적고
1: 예.
0: 김미석 후보의 말에 따르더라도 그때 총리였으니까 대통령을 직접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1: 예.
0: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 없다. 이게 스토커 아닙니까 이거?
1: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잘 모시겠다 이런 말과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한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0: 네.
1: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0: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건 뭐 이런 여당 대표였는가?
1: 송영길 전 대표님이 만나 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0: 아니 뭐 그럼 어떤 말씀을 드리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들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출마 선언에서 이심 송심 당청 동색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심 송심은 짐작은 되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면.
0: 제가 사실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런 느낌을 못 가졌을 텐데
1: 예.
0: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하루에 제가 이자를 10억씩 내리면서 이 변제 기간이 도래한 인천 도시공사 채무를 이게 대환 대출을 로로보를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더구나 제가 야당 시장이었잖아요. 이명박
1: 예.
0: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시장을 했으니까 중앙정부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제가 교통공사 건물을 매각을 해서 겨우 부도를 막고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1: 예.
0: 이때 저는 채무에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그 절박한 그 책임을 느끼고 제가 한 세 번인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러다 예.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닌게로 맞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예.
0: 지금 이 국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트럼프의 압력과 일본, 뭐 김정은, 시진핑, 푸틴, EU 이런 전체적인 속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먹여 살리려고 발벗고 뛰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
1: 예.
0: 어떻게 보면 가장의 모습. 이게 절박하게 저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죠. 제가 국회만 했으면 이걸 못 느꼈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심송심으로 표현했습니다.
1: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청. 아, 친청 본인이니까 친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청래 대표가 있고. 일단 정청래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해서 보기엔 대통령과 약간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 쪽으로 보고 있는 게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님 전 대표입니다. 앞서 이제 이심송심이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는 그러면 이심 석심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부족합니까?
0: 아니, 그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1: 예. 보시기에 내가 더 낫다라고 보시겠죠?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0: 글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게
1: 김민석 후보는 총리 일을 했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서.
0: 예. 총리는 예. 보좌기관이고.
1: 예.
0: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종 책임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1: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보면 처음에 송영길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때는 김민석 후보를 도와서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연임 움직임이 좀 더 강했으니 견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초반에 좀 있다가
0: 네.
1: 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그냥 주도권을 쥐고 당대표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0: 당연히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출마한 네. 사람이 무슨 들러리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6선 예. 국회의원이. 저보다 국회의원 선수가 더 낮은 분들인데 그게 제가 들러리스로 나올 제가 군번입니까?
1: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뭐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이제 36%로 가장 많았고요.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순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0: 진. 이거는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조원 CNA가 스테이트 뉴스가 조원 CNA의 의뢰에서 나온 거고요. ARS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민주당과 무당층은 1,064명이고요. 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0: 예.
1: 전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호남에만 앞으로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예.
1: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0: 예.
1: 주거 장소를 호남으로 옮겨서 영남과 충청 이거를 쭉 돌려 그럽니다.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0: 예.
1: 지방 시대로 가겠다는 거죠.
0: 지방 시대로. 예.
1: 왜냐하면 호남에서 광주에 있으면 영남 가기도 훨씬 더 빠르죠.
0: 예. 아 그러면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인가 내려가서 호남에 아무래도 권리당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집중한다는 걸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 호남에만 있겠다는 건 아니군요.
1: 그렇죠. 당연히 영남에도 예. 가야죠.
0: 영남도 당연히. 가고.
1: 예. 제가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2030 세대에 맡기겠다. 이런 네. 공약을 하셨는데 네. 예 청년층 지지율이 좀 민주당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2030 없이 2030 예. 없다. 제 부재 슬로건입니다.
0: 2030 없다라는 건 2030년 대선의 승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민주당은 낮다고 보시는지요?
1: 조국 사태 부터 출범했잖아요.
0: 예.
1: 우리가 너무 꼰대 정당 같은 이 느낌.
0: 예.
1: 뭐 자신들의 어떤 불리한 점들은 다 방어를 하고 오히려 2030이 우경화됐다.
0: 예.
1: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0: 예.
1: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잖아요. 2030이 얼마나 입시 문제를 이런 병역 문제의 공정성을 강조합니까?
0: 예. 예.
1: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자기 반성의 자세와 열린 자세를 갖지 못했다.
0: 예.
1: 그리고 2030이 느끼는 주거 문제와 취업 불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게 부족했다는 거죠.
0: 예.
1: 맨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옛날
0: 예.
1: 이야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2030에 대해서 장보고 프로젝트 10만 명을
0: 예.
1: 연도별로 해서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또 디아스포라 800만 우리 코리아인들의 2세, 3세 청년들을 또 모국으로 불러들이고 해서
0: 예.
1: 글로벌 코리아의 정말 이 개척자, 프론티어들을 예.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 구상입니다.
0: 예.
1: 그 제안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생들 기숙사 그 수용률이 한 20% 전후거든요. 이걸
0: 예.
1: 한 50% 올려보자.
0: 예.
1: 정부가 지원을 해서 기숙사 좀 증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용산 지역에 지금 국제문지구도 한 15만 평이 있고요. 용산
0: 예.
1: 지금 미군 부대 주변을 개발해서 녹지 공원과 함께 약
0: 예.
1: 5만 호 청년 주택을 건설해 보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0: 사실 정책 이슈는 제일 많이 주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 제일 많이 제기를
1: 네.
0: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 앞서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는 건 기숙사.
1: 네.
0: 예.
1: 네.
0: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거나 또는 수도권에서도 먼 학생들 이런 분들은 대책을 충분히 만들겠다는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좀 신속하게 되려면 모듈러 주택.
0: 예.
1: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아예 주택을 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만들어서 시멘트
0: 예.
1: 타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딱 제품을 만듯이 만들어서 옮겨가지고 조립하듯이 만드는 게
0: 예.
1: 모듈러 주택인데 이게 신속한 공기가 보장이 됩니다. 중국 같은 데는 한 30층까지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버리거든요.
0: 예.
1: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서울에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가 필요한 것도 주로 서울이 많을 텐데
1: 네네.
0: 땅 구하기는 어떻게
1: 그래서 제가 캠퍼스 그래도 대학 캠퍼스 내에 그런 여유 공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0: 예.
1: 주택지보다는 또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대학과
0: 예.
1: 주변에 그 캠퍼스 내부를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저 또 제가 몇 군데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천에도 한 5만 호 만들 것을 찾아놨습니다.
0: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1: 네.
0: 주택을 좀 늘리고 앞서 또 이제 미군기지 이전한 부분에도 주택을 또 청년들 뭐 신혼부부들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1: 그렇습니다.
0: 강조하셨더라고요.
1: 네.
0: 예.
1: 동시에 이 금융이 필요한데요.
0: 예.
1: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과 그 금융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0: 예.
1: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0: 예.
1: 공급 정책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구상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누구나 집 보증으로
0: 예.
1: 정말 제가 10년이 넘게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0: 예. 사실 부동산

0: 문제가 중요하다.
1: 네.
0: 이번 달에 이제 대토론회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네. 토론회도 예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는 한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대표 때 네. 종부세 양도세 그 한도를 9억에서 12억으로 제가 면세 한도를 올리는 것을 주도했잖아요.
0: 네.
1: 그때 청와대에서 반대했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0: 예.
1: 제가 끝까지 싸워서 의원총회에 붙여가지고 자유투표로 60% 이상 찬성을 얻어 이거를 통과시켰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 종부세를 많이 먹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많이 먹여버리면 오도가도 못 오잖아요.
0: 예.
1: 양도세를 낮춰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0: 아, 보유세는 올리고 오면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군요.
1: 그 원칙과 양쪽이 다 막혀 있었던 면이 있고
0: 예.
1: 종부세도 이제 1인 1주택의 경우는 아직 장부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지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고 현금 소득이 없이 노후에 사시는 분들한테 바로 현금에 과세를 했을 경우에
0: 예.
1: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데 과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걸 이연 제도를 만들고 나중에 그 상속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분산시키자
0: 예.
1: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0: 당장의 부담은 네,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낼 수 있는 그 이연 제도를 만들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요 얘기 됐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출마 선언 쭉 들으셨겠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셨습니까?
1: 자기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제가 지난번 대선 때 0.73%로 졌잖아요.
0: 예.
1: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사표 냈어요.
0: 당시 당대표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1: 윤석열 후보에게
0: 졌을 때
1: 2022년도
0: 그때 이제 책임감을 네. 느끼고 사표를 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
0: 예.
1: 영상이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예.
1: 자기한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년짜리 당대표 출마하는 것.
0: 예.
1: 그다음에 2년짜리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
0: 예.
1: 지금은 출마하지 않고. 세 번째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0: 예.
1: 이 세 가지 다 매력이 있는 건데 자기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판단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냐. 가장 손해가 되는 것이 1년짜리 당대표 출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0: 예.
1: 왜? 이재명 정부 1년이 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년짜리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길로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 이게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까?
0: 예.
1: 그러더니 또 와서 뭐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아니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0: 예.
1: 당권을 여기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가 너무 저는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으로서는 뭐 부적절한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습니다.
0: 대선 출마 불출마 자체가 부적절한 얘기다.
1: 누가 자기보다 출마를 했어요.
0: 말씀 중에 이제 뭘 잘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 뭘 잘했습니까?
0: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갈 것도 민주당이 이길 때도 개혁이었고 그러니까 여당일 때도 개혁, 야당일 때도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 개혁은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0: 예.
1: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 네.
0: 예. 정전 대표 얘기 중에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온 본인이다. 선당후사라는 표현은 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나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여러 가지 되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1: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0: 예.
1: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TV 토론 들어와서 보여주겠습니다.
0: 예.
1: 선창후당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0: 예.
1: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는 명분으로 해왔던 것이고
0: 예.
1: 호남에 살면서
0: 예.
1: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히 자신의 측근들 특보들 800명을 다 이상을 임명을 해서 다 지방 후원 후보들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0: 예.
1: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선청후당, 선청후당이었다. 아, 예. 본인이 당보다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자신의 정치 목적을

0: 우선에 뒀다고 봅니다. 지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1: 수백 명의 특보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당대표 연임을 위한 뭐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적통 얘기도 많이 아닙니다. 사통 통합이라는 얘기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하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쭉 지켜왔다는 본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견제도 되고요. 사실 송영길 의원님도 탈당해서 창당을 했던 일이 또 있어서 물론 뭐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저의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예. 대통령 선거 때 정청래 후보가 봉이 김선단 발언을 해가지고 불교계가 완전히 이반을 했어요.
1: 예.
0: 그때 돌아가신 불교계 그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 자승 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탈당 한번 해서 대선 끝나고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고 후보한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고도 안고 버틴 거잖아요. 예. 내가 그거 사고로 다니다가 내가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정말 예.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게 자랑입니까?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서 탈당해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적통을 말하지만 사실 정치원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1: 예.
0: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1: 예.
0: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 가장 이슈는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문제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피해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검찰의 보안사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 씨 사건 때문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저는 일관되게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안 수사를 검찰이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안 들으면 수사팀 교체 요구 안 예. 그러면 징계 요구나 인사 고과에 반영할 요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경찰은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장윤기 사건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는데
1: 예.
0: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범죄 행위와 범죄 은폐 소식은 백혜룡 경정의 마약 수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서 차고도 넘칩니다. 정말 저 송영길도 이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329일을 감옥에 살다 왔습니다.
1: 예.
0: 철저히 검찰의 이런 수사권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거잖아요. 아니, 필요하면 보안수사 요구하고 지금도 영장 실질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구속영장 예. 기소 독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입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부장관은 중수청을 강화해야 돼요. 초기 단계는 그런 부족함이 있겠죠.
1: 예.
0: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거 보안 수사권 이걸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타서 지금 무리하게 경찰들을 지금 사전 뭐 해가지고 막 잡돌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1: 알겠습니다. 일단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도 경찰이 안 들으면 어떡하냐라는 발론들이 네.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 걸 좀
0: 제가 오늘 의총에 가서 이걸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앞서 방송 중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태의 뉴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문을 여는 첫 순서는 화요일 인기 코너 한칼 토론인데요. 김재일 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출마로 본격화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한 칼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님을 만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몸으로 중증 자폐를 가진 아들과 같은 이들을 위한 공간 피터팬 재단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0: 긴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요. 웨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네,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 칼 토론 시간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맥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반갑습니다. 네,
0: 저희가 이제 한 칼을 써야 되니까 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가게 가고 왔습니다.
0: 아니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1: 칼을 두고 오셨어요?
0: 아닙니다. 아니, 너무 네. 너무 밝게 웃으셔가지고
3: 네. 예, 오늘 오후에 건강 검진이 있어서
0: 아, 건강검진.
3: 잘 나올 것 같아서
0: 건강 검진을 대비한. 그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네. 만면의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바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14차례 제공받았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단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서영주 소장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원래 법 없이 살긴 하지만 예. 그 이진관 판사가 이거를 판결 내렸더라고요.
0: 예.
1: 좀 이렇게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 기준에는 법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와 명태균과의 관계를 무죄가 나와서 이게 좀 상반된 판결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이 판결이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라든지 금전적 이득이 없다라는 김건희와 명태균의 판결보다는 이게 의도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합된 판결이 아닌가. 예.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 정치적 이득이 있든 경제적 이득이 있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의 접근과 윤석열과 김건희 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암묵적인 합의 자체가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들. 저는 이진관 판사 그걸 봤다고 보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 판결이 좀 레귤런 판결이지 그 전에 김건희에게 무죄를 내린 거는 조금 국민 정서에는 좀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0: 정서에는 동떨어졌다. 예. 김준일 평론가.
4: 그 전 국민이 그 육성을 들었잖아요. 그 뭐였죠?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이제 녹취록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가 이미 다 나왔으면은 이 대가성이잖아요. 사실 명태균이 김건희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윤석열하고 당선인하고 직접 통화하고
0: 예.
4: 이거를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저는 뭐 처음부터 이상했다. 김건희 이 관련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 나올 때부터.
0: 예.
4: 영업을 명태균이 했다라고 하는데 영업은 한 번이죠. 영업은 뭐 한두 번 여기저기다 찔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여론조사기관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샘플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공한 게 50번이 넘어요. 그중에서 예. 14번만.

0: 지금 대가성이 인정된 건데 저는 뭐 그 기준은 뭐 판사가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은 상당수가 그냥 계속 무상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 대가성을 바라고 아니면 추후에 영향력을 바라고 했다라는 게 너무나 명시적이고 공천에 심취일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1: 말씀은 이제 어제 재판부도 그렇게 봤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방면의 상담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사실은 돈을 지불했어야 될 상담 서비스의 일부다. 이 판단에 이제 김준일 평론가 동의하시는 거고요.
0: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한번 받으러 간다고 서울 간다라고 예. 그 직원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받아온 돈이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의 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비유하면은 굉장히 소액을 받아왔고
1: 예.
0: 그래서 그거의 대가성이 이제 김영선 공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해주고 사실상 굉장히 싼 값이 아니면 무료로 해주고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세비 심지어 세비 이제 반띵. 세비 반등이 있었잖아요.
1: 김영선의 세비를
0: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명태균이 받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게 너무나 명징하죠.
1: 예. 김경률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시죠?
2: 그러니까 두 분 정치 고관여층의 시각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을 보면서 이게 쭉 앞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 공감했는데 의문은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럼 왜 김건희 씨는 무죄였지 하는 의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회한다 치면은 김건희 씨와 이 명태균 씨와의 거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약간의 이제 영업용 샘플 거래의 성격.
1: 예.
2: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어떤 의도성 의뢰는 없었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무죄 근거가 됐었던 건데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 이제 쭉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는 뭐 법조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뭐 조각된다고 하나요? 여하튼 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되고 뭐 이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그럼 오세훈은
1: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준석은 하는 예. 걸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오늘 이제 앞선 시간에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 박순봉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또 조태임 기자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이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이진관 판사의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합리적이라면 이 두 분 나머지 두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에도 쉽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0: 이거는 예.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시장 건하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건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공천으로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오세훈 시장 건은 그 후원자라는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3천만
2: 그렇죠.
0: 원. 그러니까 이게 건이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한 3천만 원이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게 핵심이지.
1: 예.
0: 대가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취재된 내용이나 보면은 명태균이랑 엮이기 싫었어요. 좀 아닌 것 같아, 얘들은.
1: 내 스타일이 아니다.
0: 아니야, 얘들은. 뭐, 더 막 심한 말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말하기 부적절하고.
1: 예.
0: 어쨌든 막 그런 거가 있으면은, 대가를 나중에 무상으로 하고, 대가를 나중에 이제 무슨 자리나 이런 걸로 주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그때 이 명태균이나 김영선 쪽에서는 SH 사장 자리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막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언론 보도로 나왔었어요.
1: 예.
0: 엮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엮여 있는 거라서 명태균의 진술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1: 일단 이제 돈으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돈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우린 그냥 하나 받았을 뿐이고 돈 문제는 이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니까 난 모른다. 일단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그겁니다.
3: 네, 그렇죠.
0: 가보면 알겠죠.
3: 그런데 이제 이게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와 오세훈 김한정이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문제죠.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부부였기 때문에 김건희가 사실 이 비용에 대해서 500만 원도 김건희가 줬겠지 윤석열이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을 김건희가 알고 있었고 그걸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정치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윤석열이잖아요.
1: 예.
3: 직접적 관계였기 때문에 김건희의 행위를 알았을 것이

0: 라는 전제하에 아마 판결이 나온 것 같고 오세훈은 김한정 씨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긴 하나 그 사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 인지하지 못할 만한 관계였느냐 이것도 재판에서의 하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명태균 씨는 충분히 인지했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2: 그렇죠.
1: 오세훈 씨 측은 오세훈 시장 측은 그런 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오는 16일 날 이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직접 영상으로 주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3: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1: 예. 일단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4: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거는 이제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
1: 예.
4: 근데 이게 이제 워딩을 잘 보면은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네. 대선 불출마 선언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묻잖아요. 당대표직을 이용해.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주장은 내가 굉장히 자기 정치를 안 해왔다.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했고 인사도 내가 탕평책을 쓰고 골고루 썼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당대표 쪽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1, 2기 정청래의 주장이에요. 그럼 2기 정청래도 똑같이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는 당대표직 이용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선 출마를 저는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김민석, 송영길 이런 사람이지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뭐 봉사할 사람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주장을 하는 건데.
1: 그럼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기에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다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출마할 생각은 없다. 또 말씀해 당대표직을 이용했냐 안 했냐 하는 거는 본인 판단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4: 그렇죠.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4년 뒤에 대선이면 최소한 이제 3년은 있어야지 이게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담겨 있는 거는 김민석 송영길은 대선 출마용으로 지금 당대표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1: 김경률 최고의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정청래 그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러면 그러면 당정청이 원보이스 원팀이려면 당이 왜 필요하고 뭐 정이 왜 필요한 건지 다 청으로 일어나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은지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뭐 100% 매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건지 개별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좀 우려되는 우리나라 어떤 뭐 자유민주정의 어떤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먼저는 이제 앞서 이제 라디오로 듣고 오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과거 이전 당대표 선거 출마 때 이번이 뭐 사실상 이번 총선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직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도 했었던데 그런 거 보면 이게 큰 의미는 없는 지금 어떤 당신 뭐랄까요 당원들의 호소하기 위한 선거구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2: 예, 그렇습니다.
1: 일단 뭐 사실 김경률 전 비대위원님은 이제 왜 당정청이 꼭 원팀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지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 김건희 씨에게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해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말씀은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 아주 진지하다라고 아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당정청이 무조건적으로 원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팀으로 뛰자는 소리인데 그 행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정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자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 당대표 되고 싶은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0: 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할 겁니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실상 한번 속여봤으니까 이번에도 속이자는 거예요. 지난 당대표가 될때 메시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1: 예.
0: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박찬대 후보랑 할때 당원 주권주의 얘기를 했고요. 당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1: 예.
0: 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1: 예.
0: 그걸로
1: 맞아요.
0: 이제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키겠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치환하면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정치원이고 정책은 이재명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 메시지예요.
1: 예.
0: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이 정치원이고 정책은 이재명이 적이 없었어요. 따로따로 했어요.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이었고 민주당의 선장은 정치원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러면 사실 이제는 대선 불출마 부분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구나, 오랫동안. 라고 하는 거 하나가 드러났고, 두 번째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당대표 임기는 28년까지고, 대선 출마는 2030년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1: 어차피
0: 연계가 안 돼요.
1: 저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
0: 2년 쉬어야 돼요.
1: 또 연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0: 또
1: 없는 말이다 할
0: 3년임을
1: 수
0: 해야
1: 있네요.
0: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건데,
1: 예.
0: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지자들 그리고 명청대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털어내는 것이라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지난번에 한번 속았기 때문에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
2: 이게
1: 예.
2: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이광재 의원이 한몇주 전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그
1: 예.
2: 김어준의
1: 뉴스
2: 겸손을
1: 공장.
2: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김어준 씨가 아, 저쪽은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살아왔는데 우리 쪽은 범진보 진영은 뭐 조국 김경수가 다 낙선해가지고
1: 예.
2: 차기 대선 구도가 되게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인데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대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거다.
1: 대망한다.
2: 이런 얘기를
1: 예.
2: 했거든요.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김어준 씨가 최근에 김민석 전 총리 불러다가
1: 예.
2: 예전에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가 안 됐는데 김민석 총리도 당대표 하면은 대선 후보 안 되는 거 아니야?
1: 그 루트로
2: 라고
1: 가는 거
2: 그
1: 아니야?
2: 루트로
1: 예.
2: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는 게 최우선인지 1년 차인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하거든.
1: 예.
2: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청래, 김어준 이런 분들만 계속 지금 대선 얘기를 해요.
1: 이제
2: 이거
1: 다음
2: 누가 물어보지도,
1: 대선에 누가 나가야 되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누가 정청래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지금 혼자 셀프로 지금 나는 다음 대선에 지금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한 지금
1: 예.
2: 머릿속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눈에 없어. 다들 대선에 가 있어. 지금 이 팀은 팀 김어준은 다 그러고 있어 지금.
1: 예.
0: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8년 당대표 선거에서 나올 만한 메시지예요. 26년 당대표 선거에서 나올 메시지가 아니에요.
1: 지금 나올 메시지는
0: 그러니까
1: 전혀
0: 왜냐하면
1: 아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한 3년 차, 4년 차 들어갈 때 나오는 메시지가 맞는 것인데 이분이 핵심을 품었다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왜이 집권 2년 차에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미래 비전과 당의 자세,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대선 얘기를 꺼냄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단어거든요.
1: 예.
0: 어떤 후보도 꺼내지 않았어요. 송영길, 김민석, 고민정, 김보미 이 당대표 후보들이 대선 얘기를 꺼낸 적 있나요? 저조차도 대선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본인이 내일 어저께 나와서 그냥
1: 예.
0: 폭탄을 터트린 거예요.
1: 같은 거다. 사실 당정청 원팀 원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숙의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썼던 정청래 대표 메시지는 당장 폐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원보이스는 좀 아닌 것 아니냐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0: 닥치고라고 했지 않았나요?
1: 당장인지
3: 상당히
1: 닥치고인지
3: 강한 메시지는
1: 예.
0: 닥치고
3: 내셨죠.
0: 지금 당장.
1: 닥치고 그건 뭐 대통령을 향한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
0: 그렇겠죠.
1: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계속 이슈에 대한 뭐각 당권 주자들의 입장만 했는데 그세 분이 상식과 경륜을 가진 세 분이 여당 대표의 리더십으로 각 분이 어떤지를 잠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를 쭉 해내되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단적인 평가들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0: 저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만약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짤방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줄 몰랐는데 김보미 이제 전 강진군 의회의장 이제 86세대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젊은 세대의 분노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과연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두 분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당권에도 도전하고 하는 건데 과연 뭐랄까요 미래 세대를 대표해 줄 수 있나 대신을 해줄 수 있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2030 세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 아직까지도 일주 지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안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면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만 이제 저보고 이제 평가를 요청하는 건데 저는 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좁게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뭐 청년 정치의 미래를 끌어나갈 지도자의 위치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0: 김경률 아, 죄송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2: 좀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선거가 중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청래 장동혁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여러 개 있다. 데칼코마니 이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중도는 없다예요. 네. 박성태 뉴스쇼가 대표적으로 중도 성향의 이게 방송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안 나오잖아요.
0: 그러네요. CPBC의 김준일 평론가가 지나가는 시사충고가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두 곳도 안 나가고 있죠.
2: 안 나오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성 당원만 나오면 되니까 뭐 저기 장도혁 대표도 뭐 이 주로 이제 팬앤드 마이크 뭐 고성국 TV 이렇게 유튜브만 나가요. 여기도 김어준 뭐 매불쇼 새날 뭐 이런 데만 나가거든요.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먹히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제동을 걸지 아니면은 이 흐름대로 가서 이제 계속 그들의 세상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는 없다가 먹힐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번에.
0: 봐야 된다.
2: 누구를 뭐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0: 뭐 어떤 지금 이 시대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그 리더십 스타일을 평가한다면 적절한지 어떤지는 짧게.
2: 뭐 저는 뭐 다 잘하실 거라고 봐요.
0: 중요한 뭐 단적인 평가들은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3: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김인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교감 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범주 안에서 움직일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안정성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호남 출신의 이제 당대표 후보이기도 하고 청년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 정치적인 서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눈물겨운 어떤 희생이 있었다. 그다음에 선당우사에 대한 서사가 있어서 조금 따지고 보면은 그 스토리 면에서는 가장 좀 우세하지 않나.
0: 우세한다.
3: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충성도는 송영길 의원이 제일 높을 것 같다.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사실 현란한 거는 당 내에서는 당원들을 추동하고 이끄는 거에는 장점이 있어요. 이만한 분은 없다. 다만 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이게 지방선거에서 입증이 됐는데 총선으로 가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스타일은 무조건 필패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파편적 소수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강하지만 밖에 나가면 인정을 못 받는 스타일이라서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조금은 너무 편식 위주 그리고 고민정 김보미 이런 분들이 교과서적인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부분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죠.
0: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만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님은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권여당 대표가 된다 리더십이 어떨 거다 적절하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리더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0: 예.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은 꼭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김민석, 송영길 두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어서 발디디고 있는 게 참 거추장스럽다.
1: 그러니까 예. 거추장스럽다.
0: 예. 송영길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분명히 연루되어져 있고 이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로 말미암아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1: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0: 예. 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5.18이 어떻게 민주당을 통해서 소비되는지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전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걸렸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 정치에서 은퇴했어야 될 분들이다.
2: 예. 근데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픽한 젊은 정치인들이었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0: 네.
2: 싶습니다.
1: 예. 과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칼 토론 본방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에서 또 보안소권이랄지 국민의힘 얘기랄지 많은 부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일부 코너 개편들이 있으면서 방식이 좀 바뀝니다.
2: 네.
1: 그래서 여기 저희 여러 패널 분들을 레고처럼 다양하게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서
2: 네.
1: 한칼 토론은 아마 이름이 좀 바뀌든지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2: 우리가 칼을 못 썼나 보구나.
1: 총으로 이제 총으로 할까 좀 생각 중.
2: 난사.
1: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네, 지금부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 1급 중증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홀로 20년 넘게 돌봐온 싱글 대디. 그런데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간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포기했지만 내가 떠나면 아들은. 그래서 관련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단 아들이 있을 곳은 구해졌는데 우리 아들 같은 친구들이 더 편하게 있을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정경철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일단 사실 실화탐사대 네. 방송을 통해서 처음 작가님을 알게 됐고요.
8: 네.
1: 사실 최근에는 어제 책을 받아서 네. 조금 쭉 읽어봤습니다. 다 보진 못했고
8: 네.
1: 꽤 많이 봤었는데 살아오신 이야기
8: 네.
1: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재단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이제 담담하게 네.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책이 앞에 있습니다. 일단 안녕 피터팬인데 피터팬의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건가요? 여기서 피터팬은 누군지.
8: 그러니까 제가 이른바 나홀로 아빠가 된 그 해가 2007년인데요.
1: 예.
8: 새삼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봤어요. 자폐라는 병에 대해서. 그 자폐의 원인이 뭘까.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 예.
8: 그때도 일단 원인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가 있더라고요.

0: 있다. 그 계속? 아이를 우리는 피터팬이라 부른다.
1: 계속 아이에 머문다는 거죠.
0: 예.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유명한 그 연극 대본의 이름이잖아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주인공의 심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였는데.
1: 예.
0: 뭐 제 느낌이 헤어지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게 굉장히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마치 동화 속 주인공 같다는 제 아들이 끔찍한 자폐 환자가 아니고.
1: 예.
0: 그래서 습관처럼 그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접했던 그 단어를 보고 난 뒤에 이 피터팬 뭐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을 불러왔죠. 요즘은 좀 그때보다는 덜 쓰는데 하여간 크던 시절에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글을 제가 책 속에 그러니까 브런치라는 그 작가 사이트에 쓰고 책을 옮겨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작가분께서 그 편을 읽고 그대로 따와서 제목을 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안녕 피터팬이라고.
1: 사실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초반에 쭉 뭐 중간 정도까지 쭉 봤는데
0: 그게 지금 내려와서 책 제목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1: 예.
0: 저는 이랑 같아요. 저는 같은데 우리말에서 이제 안녕 피터팬 할 때 안녕의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처음 예. 봤으니까 헬로 하는 의미도 인사. 있고 잘 있어 하는 굿바이 하는 그 안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그 안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눈에 지금도 들어오는 단어는 피터팬이라는 동화 속 단어죠.
1: 예. 예. 제가 이제 느낌이 좀 달랐다고 얘기한 건 처음에 이제 아니죠. 집을 몇 차례 옮기고 강동에 스스로 작가님이 귀곡산장이라고 표현하신
0: 네.
1: 한 양옥주택 아주 오래된 양옥주택의 2층으로 이사 갔을 때
0: 네.
1: 저는 어떻게 보면 느낌은 귀곡산장이라고 표현하신 게
0: 네.
1: 세상과는 좀 단절된 내 아이를 꺼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부담스러운 시선으로부터 나 혼자 온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0: 네.
1: 예. 이렇게 봤는데 피터팬이라고 하면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피터팬. 아이들을 우리 작가님이 아이를 보는 시선이 네. 내 아이는 그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아니야.
0: 그렇죠.
1: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실제로 그 동화 속 피터팬도 네버랜드라는 섬에
1: 예.
0: 그 자신만의 성을 구축하고 다른 버림받은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1: 예.
0: 비슷한 느낌인데 저만 특별한 건 아니고 자폐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은 특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늘 예. 이웃에 폐를 끼치지는 않나. 내 아이들로 인해서 이웃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를 받지는 않나. 그러던 중에 참 기묘한 곳을 만나게 된 거죠.
1: 예.
0: 실제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집이에요. 저희 집은 굴뚝도 있어요.
1: 예.
0: 바로 앞집에는 우물도 있고 하여간 전형적인 50년 전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저녁 7시만 돼도 모든 인적이 끊기는
1: 예.
0: 굉장히 한적한 시장 골목 안에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아들을 27살이 되도록 겪어야 했던 어떤 이웃들의 눈치보기라든가
1: 항의, 민원
0: 예, 뭐 등등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예. 기꺼이 산장이긴 한데 그 대신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제가 누군가와 소통도 하지 않다 보니
1: 예.
0: 그냥 흔히들 하는 표현대로 귀곡산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조적으로 좀
1: 예.
0: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남들에게는 이상이 들릴지 몰라도 제게는 무척 친숙한 예, 그런 예. 단어입니다.
1: 저도 그 단어를 보고
0: 네.
1: 약간 숨어 들어간 듯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한편은 네. 연을 또 바깥으로 갖고 싶어하는 작가님의 네.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숨어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중증 장애아를 키우기가 어려운
0: 예, 힘들고
1: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0: 그 자체가 육아 혹은 돌봄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힘든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들의 시선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1: 예.
0: 마치 제가 이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0: 느낌?
1: 예.
0: 아,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하고, 제가 이 건강한 사회의 그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는 않나. 예, 그런 느낌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내가
0: 가끔은
1: 무슨,
0: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고 따뜻하게 쳐다봐준 사람을 보면
1: 예.
0: 정말 하염없이 고마워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다 보니 그렇게 자조적으로 느껴지거나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1: 예.
0: 어쨌든 그곳에만 있으면 제 아들이나 저에게는 일단은 모든 눈치로부터 해방된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이런
1: 예.
0: 생각을 했죠. 예.
1: 사실 20년 넘게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근데
0: 네.
1: 아이가 커가고 힘이 세지고, 책에서 몇 차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0: 네.
1: 손을 할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0: 네.
1: 많이 느끼셨다고요.
0: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하시고 실제로도 겪는 초기의 증상은 억울함.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기 자식의 삶으로 통째로 바뀌어 버렸다.
1: 예.
0: 그런 억울함이 사실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1: 왜 내게?
0: 예,
1: 이런
0: 왜
1: 거군요.
0: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나는 내 삶이 불과 40대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 나이 40대에는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1: 예.
0: 이 시기에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자식의 삶으로 내 삶을 바꾸고 포기당해야 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곧 극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 예.
0: 이건 우리 아들과 나의 운명이다.
1: 예.
0: 억울해하지 말자. 더구나 나는 부모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납득이 돼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생활이. 그러니까 왜안 익숙해지냐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어려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와요.
1: 예를
0: 조금
1: 들면,
0: 전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저보다 힘이 세졌단 말이죠.
1: 예.
0: 힘이 세져가지고 이전에는 자기 그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말은 못하니까 몸으로 되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를 잡아 끌거나 막 그런 식의 소극적인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면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아빠보다 내가 힘이 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1: 예.
0: 그래가지고 그 조금 더그 폭력적이거나 돌발 행동적이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대처해야 했던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이웃들과의 충돌 이런 부분도 신경 쓸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 사실은 힘이 더 세졌기
0: 예.
1: 때문에.
0: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억울함은 극복이 됐는데 가장 힘든 걸두 가지를 꼽는다면 도대체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 이
1: 예.
0: 생활이 27년을 해도 예. 익숙해지지가 않더라는 것, 그리고 늘 새로운 숙제가 제게 생기더라는 것, 그게
1: 예.
0: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제 몸에 굉장한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1: 그걸 확인한 게 지난해 4월이었고요.
0: 그렇죠.
1: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아서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책을 보고 놀란 게 처음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가 이건 당연히 왜냐하면 암의 말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않겠다고 선언한 건 이미 지쳤기 때문인가요?
0: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아무런 제가 표정 변화 없이 아 그렇군요. 저는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1: 예.
0: 그 국내뿐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암 치료에 관한 뭐 글로벌한 순위를 다툰다는 담당 교수분께서 젊은 양반이 왜 그러냐? 치료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듣자마자 그런 말을 막 준비된 말인 것처럼 서슴없이 해버리니까
1: 예.
0: 묻더라고요. 그전에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온다면 물어온다면 할수 있는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기 몸을 그리고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0: 서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저 여명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는 있었어요. 아, 예. 예, 있었는데 뜻밖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뭔가 집약에 걸어볼 태세인데 그 앞에 두고 제가 실은 제가 27년을 그때는 이제 26년이죠. 작년 일이니까 26년을 중증 자폐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1: 예.
0: 이제 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 저도 좀 흠칫했어요. 왜냐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제 솔직한 마음이었고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1: 그건 사실 준비하거나 한 대답이 아니었고
0: 예.
1: 그냥 튀어나온
0: 준비된 말이었고. 대답이 아니고 뭔가 의사가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저도 솔직하게 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꺼낸 거죠.
1: 예.
0: 근데 또 그 교수분도 참 독특한 분이신 게 의뢰 다른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담당 교수가 바뀌셨는데 가끔 저 같은 사람이 있대요. 많지는 않대요,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뭐 여명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아니면 뭐 고통 없게 해주세요.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게 거의 99%인데
1: 예.
0: 가끔씩 저처럼 일제 치료 안 받을 테니 그저 남은 시간이 알고 싶다 이런 위에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뭔가 저 같은 얘기를 처음 들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저를 쳐다만 보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세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요.
1: 예.
0: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난 마음이 참 개운하더라고요. 예.
1: 사실 지지신 건 뭐 그 전에 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고 그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고
0: 물론 아들도 그것도 사실은 큰 배경이 됐죠.
1: 그러니까 27년간 중증 장애를 키웠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가 8월에 한번 쓰러지신 다음에
0: 네.
1: 아들을 사실 시설에 이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보내게 됐다가
0: 네.
1: 다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사실 그 시설에서 못 지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왜 그렇습니까 그건?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설마 대한민국에 천여 곳에 달하는 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는데
1: 예.
0: 물론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고 분야를 따지면 천 개까지는 아니고 수백 개 정도가
1: 예.
0: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곳당 평균적으로 50명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꽤 있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증 자폐인의 수가 얼마인지도 어림하고 있는
1: 예.
0: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마 우리 아들이 그 잠자리 하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1: 내가 없어도 아이를 돌봐줄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어딘가 있을 거야.
0: 이제 그때 말하기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글쎄 한 6개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얘기할 때 그래서
1: 여명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0: 네, 여명이 그 정도 된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진단서를 보니까 기대 여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 예.
0: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뭐 6개월이면 뭐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고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고 제 판단 착오였다는 걸 알게 돼요.
1: 예.
0: 말씀드린 그 모든 곳에 전부 연락하라고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것 같으면 바로 찾아가서 그 상담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접수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럼 대기라도 시켜주세요.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은 아직 안 됐는데 4월이 됐고 8월이었으니까 4개월 만이죠.
1: 예.
0: 근데 치료를 안 한 걸 포함해서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여전히 술도 마셨고
1: 예.
0: 결정적인 건 술이죠. 하여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신호가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사분도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늦었어도 뭐 이 세상 사람 아니었다라는
1: 예.
0: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피가 터지고 그래서 아래 위로 피를 쏟고 이러는 증상인데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 그 정맥 하나를 일일이 다 손으로
1: 예.
0: 꼬매가지고 살려놓더라고요. 저를.

0: 그때 입장을 바꿔서 의사 교수들한테 얘기했죠. 치료 받겠다고. 왜냐하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러면 그런 얘기군요. 처음에는 내가 가더라도 아들을 돌봐줄 시설이 있을 거야.
0: 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1: 왜냐하면 전국에 천여 곳이 있으니.
0: 그렇죠.
1: 그런데 쓰러졌을 때 경험해 보니
0: 네.
1: 아들을 제대로 돌봐줄 시설은 없구나.
0: 또 드라마틱했던 게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 강원도의 모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능하다고.
1: 예.
0: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이죠. 입원 기간 동안의 마지막 날에 떠나게 됐어요. 저는 없는데.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접하고 났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은 이제 떠나고 없는데 바로 그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쫓겨난 건데
1: 아들을 도저히 못하겠다. 없다는 거군요.
0: 예.
1: 너무 큰 힘이 센 중증장애하는
0: 이 정도인지 몰랐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나 돌발 행동의 네. 정도가 심해서 우리는 못한다. 예. 데려가셔라. 귀가시킬 수밖에 없다.
1: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방송 편성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그 뒤에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 피터팬 재단을 세우고 네버랜드라는 이름의 그런 마을을 이제 짓고 싶어 하시는 거죠.
0: 이제 그 꿈을 가지게 된 거는 그 과정은 아니고요. 나중에 네. 제가 사실은 그런 과정을 쭉 겪고 시설로부터 쫓겨나는 생활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끝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패를 하다가 제 사연을 호소를 하고 그 호소를 받아든 그 방송사에서 제가 호소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1: 그러니까 예.
0: 엄청난 딱 3일 동안이었는데 지금도 못 잊어요. 3월 12일 날 방송이 되고 17일, 18일, 19일 3일간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반응이었는데 엄청난 격려와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는 신기루라고 말들을 하던데 그런 후원의 물결과 이런 걸 겪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지 않구나. 그전에는 그저 말로만 들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구나. 그때 그 기록적인 후원 금액을 보면서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서 할 일은 저뿐 아니라 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생활 공동체 마을을 짓고 싶다.
1: 그게 피터팬의 네버랜드고요. 네.
0: 그거를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일을 하려면 알아보니 재단이 필요하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거기를 피터팬 재단이라고 재단. 이름을 짓고 뜻밖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곳이 없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 네이밍이.
1: 저희가 방송 시간 본방 시간은 다 돼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말씀을
0: 네.
1: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라디오는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0: 죄송합니다.
1: 조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정경철님 만나고 계신데요.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

0: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오피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오늘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3: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3: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닝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닝,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9: 폭염주의보.
10: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9: 폭염경보.
10: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9: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10: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9: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1: 날씨와 생활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일 사이에는 다시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비 모두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태풍 바비가 남

0: 구간 많은 비구름들이 북한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 이상,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최대 10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호남 제주에 20에서 80, 영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와 호남에 시간당 20, 30mm,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어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특보 수준의 강풍도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염의 기세도 여전하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 37도,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갯벌 달리기 대회, 바다 수영 대회, 물총 쏘기 대회, 여름에만 열리는 이색 대회들이죠. 변덕스런 여름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는 기상천외 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저 멀리 핀란드에서는요, 매년 7월만 되면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승한 사람은 부상으로 아내의 몸무게만큼 맥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참 여러모로 특이한 대회 맞네요, 그죠?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가락 레슬링 대회라는 별난 대회가 열리고요. 미국에서는 이른바 뱃살 다이빙 대회라는 희한한 대회가 또 개최된다고 합니다. 덥고 습하고 변덕스런 여름의 한복판을 이렇게 유쾌하게 즐기는 방법,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입주 136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